것. 바로 아침이죠. 어제 슬펐던 사람에게도, 기뻤던 사람에게도, 실수했던 사람에게도 새로운 아침은 매일 찾아와요. 아침 해는 우리한테 어제의 일을 또다시 캐묻지 않고요. 어제 왜 그랬냐고 지적하지도 않아요.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모두 다시 시작해보자. 이런 말을 건네주는 게 바로 아침의 덕담이니까요. 우리 어제의 실수 다시 들추거나 안 좋은 기분을 오늘 아침까지 이어가지 말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오늘을 시작하시죠. 금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

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아니, 본나.

7월 3일 금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은 윤한기의 이거야 정말 되었습니다. 아침은 매일 우리한테 새롭게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해 주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든 오늘 해는 새롭게 떠오르고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아침의 선물을 감사히 받으면서 기쁘게 하루를 열어보자고요. 0585님 사연입니다. 현미님, 가족들이 모여 샤인머스켓 봉지 씌우는 작업을 했어요. 오, 샤인머스켓 농사일 중에 가장 쉬운 일이 봉지 씌우기인데요. 어제 오전에 얼른 끝내고 우리 시어머니 표 콩국수를 얻어 먹었답니다. 우리 어머니 콩국은 삶은 콩을 곱게 갈아서 거름망에 넣어 꽉 짜낸 국물만 먹어요. 이게 원조 콩국수인데요. 아주 맛이 끝내줍니다. 아, 현미님께도 드리고 싶다요. 아유, 058085님. 아, 이렇게 손수 콩국을 직접 만들어서 콩국수를 만드신다고요? 대단하십니다. 어머니 대단하세요. 아니 그 맛있는 걸 드시면서 저를 떠올리셨어요? 오. 네, 이렇게 챙겨만 주셔도 감사드려요. 그나저나 이제 제일 그 봉지 씌우기 이제 하시고 한시름 좀 놓겠네요. 0585님 모기 진드기 기피제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아, 콩국수 저는 사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콩국수 먹으면서 0585님 그 마음 한번 네, 떠올려 볼게요. 감사합니다. 박성호님 유현상의 갈테면 가라지 청해 주셨고 6832님 애녹의 꽃보다 아름다운 너, 어? 애녹의 꽃보다 아름다운 너 청해 주셨네요. 들려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7753님 사연입니다. 저는 강원도 고성에서 자라면서 냇가에 나가면 고기도 잡아서 튀겨먹고 큰 나무 아래서 하모니카 불었습니다. 오, 그럼 지나가는 아가씨들이 저의 하모니카 소리에 가던 발걸음을 멈추곤 했었는데요. 그 시절은 지금 어디가

하고 벌써 70줄에 서서 하루하루 러브레터를 들으며 이리저리 구경을 다니고 있네요. 현미님, 가는 세월을 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흐흐. 아니 7753님 오라버니 이제 70이 되신 거예요? 70대에 한량이시네요. 네? 강원도 그 고성에서 고기도 잡아서 튀겨 드시고 큰 나무 아래서 하모니카, 갑자기 이 대목에서 저는 배짱이 생각이 났어요. 아, 근데 지금 이 시대에서 배짱이가 꼭 나쁘다고 얘기는 못합니다. 어쨌건 지나가는 아가씨들 하모니카 소리에, 아 참.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지나간 세월을 그리워하고 막 세월을 잡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그 시절이 엄청 좋았던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은 또 이리저리 구경 다니고 계시다고요. 아휴 참, 뭘 또 그러면서 이러면서 또 세월을 또 붙잡고 싶다고 하시는 욕심이 많으신 거죠. 러브레터가 친구해드릴게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흑염소 스틱형 진액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아, 저 한량 좋아해요. 1052님께서는요. 현미 언니, 32살 아들이 곧 독립한다고 말만 하면서 아직도 안 나가고 집에서 살아요. 아들도 나이를 먹으니 손님 같아서 안 편해지는데요. 원룸 얻어 나간다고 보증금 도와달래서 천만 원 준 지가 언젠데 돈만 받고 버티고 안 나가네요. 억지로 쫓아낼 수도 없고 속이 터집니다. 아, 저는 이제 아이들이 장성해서 뭐 그러면은 전 나가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독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052님,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걸요? 제가 아는 지인은 아들이 하도 안 나가니까 방, 네, 두 개만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버려. 아들 방 없는 집으로. 그런 부모도 계셨어요. 아니, 이건 너무 극단적이고. 어쨌건, 뭐, 사정이 있겠죠, 아드님. 네. 1052님. 또 나가고 나면 서운하대요. 어쨌건, 네, 그렇답니다.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아유, 저는 왜 이렇게 우리 러브레터 가족 여러분들 사연, 네, 이렇게 좋아하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좋아요. 노래 들어요. 정태식님의 신청곡, 4월과 5월의 등불. 그리고 한병철님, 1320님께서는 패티김의 가시나무새 정해주셨네요. 준비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최성화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용하다는 점집이 있다며 함께 가보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원래 점 같은 것을 보지 않는 사람인데 올해 들어 남편이 실직을 하고 아들도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었고요. 시집간 딸아이도 잘 사나 싶었는데 사위랑 헤어지겠다는 둥 답답한 소리를 자꾸 해대서 마음이 너무 심란했거든요. 이런 저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친구가 자기도 요즘 답답한 게 많아서 가보려고 하니까 저에게도 같이 가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하는데 귀가 솔깃해졌어요. 아, 일단 그냥 같이 가보고 내 옆에 앉아서 듣다가 별로인 것 같으면 그냥 나와도 되니까 일단 같이 가보자고. 응? 그렇게 친구를 따라 점집에 갔는데요. 저는 점집이라고 하면 알록달록 요란하게 생긴 곳일 것 같았는데 오피스텔에 자리한 곳이었고 내부도 아주 깔끔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점집 맞아? 내가 생각한 거랑은 많이 다르네. 점을 봐주는 사람도 제 예상과 달리 제 아들뻘 되는 아주 젊고 잘생긴 남자였는데요. 일단 저는 친구 따라온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친구가 점 보는 것을 옆에서 참관했답니다. 친구는 음식점을 하는데요. 요즘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자꾸만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얼마 전에는 가게에 도둑이 들어서 냉장고에 사둔 고기들을 모두 도둑 맞는 일이 있었다며 하소연을 했어요. 그러자 그 도사라는 남자는 친구의 생년월일을 묻고 종이에 뭔가를 까맣게 적더니 대뜸 가게 터가 안 좋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순간 저는 좀 의아했답니다. 1년 전쯤 그 가게로 이전하면서 친구가 그랬었거든요. 아, 내가 점을 보니까 이곳이 돈이 모이는 곳이래. 분명히 제 기억으론 친구가 점을 봐서 이렇게 자랑했었는데 이 젊은 도사는 터가 안 좋다고 하니 도대체 뭐가 뭔지 헷갈렸는데요. 더 헷갈리는 것은 제 친구였어요. 아, 그쵸? 어쩐지 이곳에 온 다음부터 처음엔 매출이 좋았는데 자꾸만 떨어지더라고요. 회식 손님도 줄고. 아, 어쩐지 내가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전에 저에게 했던 말과 다르게 이 젊은 도사 얘기에 맞장구를 치니까 도사는 가게를 이전하거나 그럴 형편이 안 되면 부적을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친구는 묻지도 않은 얘기를 주절주절 다 털어놓는데 옆에서 지켜보니 도사가 뭘 맞춘 것은 별로 없고 친구가 자기 입으로 다 말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돌아왔는데요. 친구는 뭐가 좋은지 혼자 신나서 진짜 용하다고 하는데 분위기 망칠까봐 저도 맞장구를 쳐줄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번 경험으로 저는 아무리 답답한 일이 있어도 점으로 해결될

지는 않는다는 교훈을 얻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돈 주고 부적까지 쓴 제 친구는 꼭 효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그래도 인생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김수찬 네, 신곡이죠. 지팔직곤. 이게 신조어라며요. 유행어. 네, 지팔직곤 함께 들었습니다. 아니 이 반음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얘기를 해줘도 사람들은 자기 얘기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죠. 점을 많이 믿는 사람도 이런 반음 효과가 커서요. 일반적인 얘기를 해주는데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은 그게 모두 나한테만 딱딱 들어맞는 얘기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고 해요. 점이 맞든 틀리든 점을 믿는 분들은 불안을 좀 가라앉힐 수 있고 또 속에 있는 얘기 다 털어놓으면서 후련함도 느끼면 좋은 거지만 그래도 너무 맹신하는 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 사연 주신 최성화님에겐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그리고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리고요. 그래도 인생에선 월말에 두 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립니다. 그러니까 러브레터 홈페이지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8094님 신청곡 김세레나의 집세기 신고 왔네 정해주셨어요. 아이후 반갑네요 이 노래. 네 오순희님 문주란의 이대로 돌이 되어 정해주셨고요. 6732님께서는 숙자매의 생각나네 신청곡 주셨습니다. 아유 반가운 노래들이에요. 같이 들어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전미희님 사연입니다. 오늘은 군대 간 아들이 휴가를 나오는 날입니다.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그날입니다. 어젯밤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오늘은 우리 네 식구 모두 합체되어 이야기꽃 피우는 행복이 넘치는 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휴가 나오는 아드님 기다리는 전미희님. 좋아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휴가 기간 동안 네, 잘 보내기 바랍니다. 깐 마늘 선물로 드릴게요. 배따라기에 내 이름은 외로운 풍차예요. 준비했고요. 이어서 이주엽의 멀어지는 그 미소 띄워드립니다.

0: 제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1: 일양약품.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1: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꼽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꼽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꼽착, 하루 5분 쉽게
10: 쓱딱 꼽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꼽착.
9: 메디힐 토너 패드.
11: 주현미의 러브레터, 김세화의 별바라기 1부 끝곡 같이 들어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재산 관리가 걱정되시나요? 혼자 관리하기 어려울까 불안하신가요?
1: 안녕하십니까.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입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는 어르신의 의사에 따라 재산관리 계획을 세우고 노후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소중한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문의해 주십시오.
0: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KBS
2: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오전 사고와 작업 구간들인데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 대소 분기점 부근 1, 2차로 전차로가 대형 화물차 관련 추돌사고로 막혀 있습니다. 현재 갓길을 통해 겨우 지나실 수 있는데요. 뒤로는 2km 구간 차들이 꼼짝을 못하고 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방향 하기 분기점 4차로에서도 화물차 사고 수습하면서 뒤로는 청계 요금소 지나면서부터도 속도 뚝 떨어집니다. 이전으론 자유로 부근과 송내 일대 양방향 정체되는 가운데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 송내 3차로 역시 승용차 사고로 막혀 있습니다. 경기 동쪽으론 구리에서 판교 방향 남양주부터 토평까지도 가다서다 반복하고요. 부산 쪽 경부선 시 구간인 양재 2차로에서도 사고 차량 정리 중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5: KBS
6: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주현미의 Love Letter 2부 첫 곡으로 황승호제의 너만을 느끼는 나 함께 들었는데요. 강종수님 신청해 주셨죠? 잘 들으셨어요? 5906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현미언니. 저는 인천에 사는 53세고요. 아파트 청소일을 하는데 저번 주부터 7일 동안 계단 물청소랑 지하 주차장 청소를 하는데 땀도 너무 많이 나고 힘들었어요. 여기는 총 5분이 일을 하시는데 평균 연령이 70세 이상입니다. 제가 좀 젊은 나이라 제일 버틸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몸살이 났네요. 먹고 사는 게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7일 동안은 너무 바빠서 현미 언니 방송을 못 들었는데 오늘부터는 다시 이어폰 꽂고 잘 들을게요. 현미 언니도 날씨가 더워지는데 몸 축나지 않게 조심하세요. 항상 진정성 있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아이고 정말 힘드셨네요. 물청소와 계단 청소랑 치아 5906님 몸살 앓고 예, 한 번 또 그렇게 호되게 앓으면 헛헛할 텐데 잘 드세요.

아셨죠? 그리고 다시 러브레터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흑염소 스틱형 진액 선물로 드릴게요.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53세라고 했는데 이그 한참 동생이네. 화이팅. 금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에서도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의 정다운 이야기들, 반가운 추억의 노래들 함께 하니까요.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국내산 염소 사용 알프스 염소에서 염소 진액 세트, 간편한 요리 필수템 마늘나라에서 캔시머 깐 마늘,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 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검사 금성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쇼리실라!

0: 좋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홍윤숙 시인의 달 같은 사람 하나입니다. 달 같은 사람 하나 어디 없을까? 보름달 아닌 반달이거나 초승달 같은. 어스름 달빛처럼 가슴에 스며오고 흐르는 냇물같이 맴돌아가는. 있는 듯 없는 듯 맑은 기운 은은하게 월계수 향기로 다가왔다가 그윽한 눈길 남기고 돌아가는. 큰 소리로 웃지 않고 잔잔한 미소로 답하고 늘 손이 시려 만나도 선뜻 손 내밀지 못하는. 그럼에도 항상 가슴에 따뜻한 햇살 하나를 안고 있는 그런 사람. 세상 끝에라도 찾아가 만나고 싶다.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길은정의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선 홍윤숙 시인의 달 같은 사람 하나 함께 했는데요. 모두가 자기 잘났다라고 앞다퉈서 나서는 사람들만 있으면 참 많이 피곤하죠. 자기 말이 옳고 자기 주장만 강하고 부끄럼도 없고 자신감이 지나치게 넘쳐 흐르는 사람들만 바글바글 모여 있으면 그 곁에만 가도 지치는데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수줍음을 아는 사람, 눈부시지 않아도 은은하게 빛나는 사람이 더 아름다워 보일 때가 많습니다. 0423님 신청곡 장은숙의 이별의 손짓, 그리고 신동진님은 조관우의 가슴은 알죠 청해 주셨고, 임재훈님 최성수의 그대는 모르시더이다 청해 주셨어요. 권미자님, 조은숙님, 4522님 그 외 많은 분들께서는 김수철의 못다 핀 꽃 한 송이 정해주셨습니다. 신청곡 쭉 이어서 같이 들어요.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신청곡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연 함께하죠. 이번에는 박진태님 사연 만나볼게요. 나이가 들수록 집사람 잔소리가 늘어나서 힘듭니다. 예전엔 제가 하는 일은 다 오케이 오케이 하던 사람이 이제는 사사건건 트집만 잡습니다. 이것이 결혼의 권태기라는 것일까요? 그런데 권태기치고는 너무 늦게 오니 당황스럽네요. 결혼 24년 만에 찾아오는 권태기도 있나요? 요즘 회사에서도 이래저래 쪼이는데 집에 와서 아내한테까지 쪼이니 심적으로 많이 힘드네요. 아이고, 그러게요. 박진태님, 이게 권태기일까요? 어쨌건 결혼 24년 만에 회사에서도 그리고 집에서도 이러시는 거 보면 박진태님, 이게 제가 섣부른 이 판단일지는 몰라도 약간 지치신 것 같아요. 네. 어떤 때는 잔소리도 이렇게 잔소리로 안 들릴 때가 있거든요. 내가 내 이렇게 상태가 좋으면. 근데 뭐든 피곤하거나 이러면은 뭔가 그냥 이런 말도 지나칠 수 있는 말도 잔소리로 들릴 때가 있어요. 아, 그렇다고 박진태님 지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힘드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진태 씨, 조금 나만을 위한 시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이고 아이고, 심적으로 많이 힘들다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안 좋아요. 무주 천마 하루 맑음 선물로 드릴게요. 2421님께서는요. 현미님, 저는 70대 초반의 남자이고요. 60일 전에 양쪽 무릎 전치환 수술 후 현재 재활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 현미님의 러브레터를 들으며 둘레길을 건너라면 보약을 먹은 듯 힘이 납니다. 언제나 감미로운 목소리로 오래오래 함께해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지금 재활하고 계신, 재활 단계에 계신 2421님, 오라버니, 네, 무릎 지금 수술한 지 60일, 그럼 한 두 달 이제 더 됐는데, 재활 기간,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아실 텐데, 오라버니, 힘내세요. 적어도 이 두 시간만큼, 아침에 두 시간만큼은 제가 옆에서 조잘조잘, 제잘제잘 노래도 들려드리고 할 테니까요. 꾸준하게 서두르시지 말고 재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콘드로이친 선물로 드릴게요. 진국이의 진짜 멋쟁이 노래 준비했고요. 이어서 김혜연의 예쁜 여우 들려드릴게요.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학창시절 국어시간에 반어법에 대해서 배운 기억나시나요? 일부러 반대되는 말을 하면서 오히려 원래 뜻을 강조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술 먹고 늦게 와서 해롱해롱 정신을 못 차릴 때 아내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아예 새벽까지 못 오지 그랬어? 이 말을 진짜 새벽까지 먹고 오라는 말로 받아들인다면 그 남편은 반어법을 정말 모르는 사람이고요. 아이가 공부 안 하고 놀고 있을 때 엄마가 아이고 잘 논다 잘 놀아 이 얘기는 진짜 잘 놀고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공부 안 하고 노는 것이 너무 한심하다는 소리인 거 다 아시죠? 이런 식으로 우리 가요 중에서도 반어법이 등장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바로 1965년에 성나권 씨가 노래한 타향이 좋았어요 입니다. 이 노래는 나화랑 씨가 작곡하고 탁소연 씨가 작사한 곡인데요. 성공하기 위해서 낯선 타향에 홀로 온 남자가 갈 곳 없이 이리저리 떠돌며 고향이 너무나도 그립지만 입신 양명하기 전까지는 고향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애써 타향이 좋다고 말하며 눈물을 삼키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발표됐던 1960년대엔 정든 고향을 떠나서 가난을 이겨내려고 도시로 향하는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많았고요. 고향과 부모님이 그리워도 어떻게 해서든 성공해서 돌아가려고 외로움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낯선 타향에 어떻게 해서든 발을 붙이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젊은이들이 많았고 타향이 좋았어요. 역시 그런 젊은이들의 마음을 대변하며 사랑받았던 곡인데요.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고향을 그리워하는 심정이 구구절절 녹아있는 성나권 씨의 타향이 좋았어요.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봅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9005님 인공위성의 사랑이라 부를 수 있을까 청해 주셨네요. 들려드릴게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7: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6: 서울사이버대학교.
8: 7월 3일 금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마칠 시간입니다. 왁스의 엄마의 일기 같이 들을까요? 이번 한 주 알차게 마무리 짓는 금요일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 9시 좀 더 홀가분하게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전방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사고 구간 통영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인데요. 현재 파남 요금소 진출 1차로가 소형 화물차 사고로 막혀 있습니다. 진출 차량들 뒤쪽으로 몰리면서 1km 구간 꼼짝을 못 따고 있고요. 중부내륙지선 대구방향 달성 2터널 부근으로는 1차로에서 터널 보수작업 시작돼 뒤로 혼잡합니다. 쭉 올라와선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인데요. 동서울 요금소 5차로, 현금 1차로가 사고로 막혀 있고요. 부산 방향 경부고속도로 남사 5차로에선 오전 작업이 시작되면서 부근으로 3km 구간 혼잡합니다. 이 밖에 영동선 강릉 쪽 서창 분기점 부근과 반월 터널에서 부곡, 용인부터 양지 터널 쪽으로 이동량 꾸준합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3998님이 주셨어요. 날씨도 꿉꿉하고 출근하자마자 퇴근하고 싶네요. 오늘 저녁에는 오징어 듬뿍 넣고 김치 부침개 해먹어야지. 자, 눈 뜨자마자 퇴근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은데 일단 무사히 출근까지 했다면 어른이죠, 어른. 예, 셀프 칭찬해 주시고요. 날씨가 지금 조금 해가 뜨고 있는데, 예, 여기 여의도 쪽은요, 예, 좀 꿉꿉하고 눅눅하지만 금요일이라 얼마나 다행입니까? 오늘 빅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치킨 받을 준비하시고, 치킨. 금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생방송으로 출발합니다. 티샤니의 노래예요. 죄송합니다. 타샤니. 아, 눈이 안 보여가지고. 타샤니의 노래입니다. 미안해요, 타샤니. 경고.

생방송으로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윤미래 씨 미안합니다. 굉장히 좋아하는데 순간 헷갈렸어요. 예, 타샨이 맞습니다. 노래 너무 좋았습니다. 자, 오늘 저 우리 김영선님, 이혜림님, 예, 김세희님, 티샨이랑 우리 또 재밌었다고 이렇게 보내주셨고, 치킨 광고 모델 좀 집합시켜 주세요라고 장미화님 한 분 계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 7만 명 정도 되면 가능해요. 7만 명 정도 되면. 자, 오늘은 저 전민기 씨의 베트남 출장 이슈로 검색앤차트 하루 쉬고요. 대신에 AS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 내게 남은 치킨을 드릴게요. 예. 지난 월드컵 대한민국 경기에서 제가 쏘기로 했던 치킨이 고스란히 남은 관계로 오늘은 그 치킨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자, 각종 스트레스, 짜증. 근데 좀 짜잘한 짜증. 화나는 일, 나를 긁는 사람, 이쪽으로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인데, 그런데 이제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예, 예. 축구 얘기는 하지 마세요. 축구. 축구 얘기 하지 마. 월드컵 얘기 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북미, 이런 거 하지 마. 북미. 북미, 멕시코, 뭐 이런 거 하지 마. 하지 마. 그런 거 빼고, 그런 거 빼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알아서 잘 정리하시려니까 빼고, 우리가 그냥 그 일상생활 속에서 생기는 그 짜잘한 그런 짜증들, 예, 갈등, 고민, 나를 긁는 사람 이쪽으로 좀 보내주셔서 소개해드리고 같이 공감해드리고 치킨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축구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예, 그것만 빼고 할게요. 광고.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8: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9: 하모니 렌트카.
1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1: 지난주 저 금요일이죠. 멕시코전. 지난주 목요일 남아공전. 제가 사비까지 들여서 치킨 30마리, 50마리, 100마리까지 쏘겠다. 선언을 했지만 예, 드릴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오늘 AS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4개 남은 치킨을 드릴게요.

예, 그런 것까지야. 자,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가 그토록 염원했던 하지 말자 되는 우리가 하잖아 지금. 32강 진출의 꿈은 아쉽게 이루지 못했지만, 아, 우리가 언제나 근데 항상 우리가 이렇게 뒤로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앞으로도 갔다 뒤로도 갔다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좀 뒤로 왔지만 예, 그만큼 앞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좀 고만하겠습니다. 아휴 미치겠네 정말. 자, 라디오쇼 제작진이 머리 두건 두르고 위생장갑 끼고 치킨을 지금 맛있게 예. 나 치킨 진짜 잘 튀기는데 제가 장사를 해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치킨을 진짜 맛있게

움직이는 방법을 알거든요. 예, 진짜 잘 알거든요. 아, 나 정말. 아, 이거 아깝지 않습니까? 진짜 이거 오늘 치킨 탈탈 털고 국민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도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요즘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 열받게 하는 일, 화나는 상황, 짜증나게 하는 사람, 나 긁는 사람 다 보내주세요. 단, 축구, 월드컵, 축구인, 감독, 하지 마. 북중미 이런 거 하지 마. 이제 끝났어. 다 물건너서 하지 마. 이제 차라리 아시안컵. 아시안컵은 괜찮아. 아시안컵은. 아시안컵 앞으로 있을 일이니까. 하지 마. 진짜. 화나니까 하지 마. 다음 주에 축구협회 이런 거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정, 이런 거 하지 마. 정자로 시작하는 사람 얘기도 하지 마. 아무 얘기 하지 마. 자, 다음 주에 미국 출장 갑니다. 비행기 13시간 탈 생각에 벌써 스트레스. 이런 거 안 돼. 안 돼. 안 돼. 미국 얘기 하지 마. 미국 얘기 하지 마. 안 됩니다. 그 외에 다 가능합니다. 요즘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축구와 관련된 얘기 말고 미국 갈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 말고 이제 하시라는 얘기죠.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한테, 이야 진짜 미쳤다 미쳤어. 한 마리도 아니고 5만 원 상당의 치킨 상품권이에요. 그냥 한 3마리 가, 3마리. 진짜 5만 원 상당의 치킨 상품권을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예. 누가 줍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좀 그나마 여유가 있어요. 저희 박명수의 라디오쇼에는 선물이 79가지가 있습니다. 79가지. 100개 채우고 제가 피토할 거예요. 진짜. 진짜로. 예,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께 드리려고. 조금만 더 우리 저, 대행사 좀만 신경 써주세요. 이제 10개만 더 넣으면 돼. 그렇게 못해. 발 빠르게 움직여야지, 지금. 예,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선물을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치킨 선물이 이제 100가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많은 이야기들, 예,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 열받게 하는 일, 화나는 상황, 짜증나는 사람, 혹은 거꾸로 또 그런 것도 있어. 거꾸로 코스피 얘기하지 마. 코스피. 아, 오늘 좀 오르는데 이틀 연속 하한가 쳐가지고 지금 다 울상이야. 울상 지금. 예, 코스피 금지. 코스피 미국 주식 금지. 미국 주식 폭락. 예, 절대로. 예, 절대로. 하지 마. 하지 마. 자, 금주어가 웃기죠. 금주 또 뭐 있나? 박명수 방송 못 한다. 이런 거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그런 거는 다 걸러요. 우리가 필터링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나오지도 못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그나마 오늘 주식은 좀 오르고 있어요. 예, 다행이에요. 다행. 천만. 천만 다행인데 이게 롤러코스터라서 절대로 여러분들은, 예, 거기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돼. 진짜 큰일 나. 이런 건 언제 한번 이건 제대로 한번 저희 특집으로 한번 마련해서 한번 해드릴게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이럴 때에서 우리가 분위기를 타줘야 돼. 예. 한번 가야지. 켄의 노래입니다. 가라, 가라. Let's go.

아,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아, 신나네, 신나. 아, 신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 이럴 때는 볼륨을 좀 크게 틀어놔야 돼요. 아, 확 신나네. 그럼 신난 노래로 좀 갑시다. 예? 그러면 조성모의 빠라빠라 갑시다, 빠라빠라. 예, 다음 빠라빠라로 가. 예. 그게 빠라빠라가 아니잖아. 다짐, 다짐. 빠라빠빠빠빠. 이렇게 가야 돼. 오늘 한번 제 선곡으로 한번 가실래요? 제 선곡으로, 예. 제 선곡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빠라빠라 가겠습니다. 빠라빠라. 자, 다짐. 자, 한번 시작해볼게요. 주미경 님이 주셨는데, 나를 긁는 사람은 바로 제 아들이에요. 취업 때문에, 제가 자취방 보증금을 내줬는데, 첫 달에만 방세를 보내고, 세 달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안 갚네요. 가압류 들어가야 될까요? 아. 아들인데 그걸 감률 들어가요? 아, 어머님, 주미경 씨, 그, 아들인데, 좋다 생각해야지. 그걸 어떻게 또 감률을 들어갑니까? 예, 기분이야 약간 그렇겠지만, 아이가 좀, 나태하네요. 애가 좀 나태하네요. 예. 나는 부모 돈이라고 해서 막, 쉽게 생각하고 막 쓰고 안 갚고 엄마니까 아빠니까 이해하겠지 뭐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제대로 사고방식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예, 못 갚으면 전화라도 해서 이러하니 이렇게 해서 저 드릴게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 전문적으로 그냥 이렇게 저 그냥 뭐라고 할까요? 지금 튀어버렸죠. 예. 전 결코 이런 마인드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제 개인적으로. 저를 욕하십시오. KBS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방송을 아들이 듣는다면, 좀 빨리 어떤 식으로 못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는 게 부모잖아요. 그러나 이유를 말씀을 드려야죠. 당연히.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취업 때문에 나갔다고 하면 성인인데 되도록이면은 부모한테 기대지 말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해야죠. 예. 저도, 저희 집 별로 못 살았거든요. 예. 제가 일으켜 세운 건 다는 없거든요. 진짜입니다. 저희 되게 못 살았던 건 아니고, 그냥 풀칠은 아니고 밥칠. 입에 밥은 먹었어요, 밥은. 예. 밥은 먹고 다녀? 그러나, 예. 자, 우중간에, 예. 좀 짜증은 나겠지만 그래도 내 새끼니까 이해는 하되 성인이면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의견과 KBS는 사뭇 다릅니다. 예. 제가 혹시 말실수를 해서 큰 파장이 일어나면 제가 날아가지 KBS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다음에 5만 원짜리 치킨 상품권 드려요. 그다음에 3988님 배탈 나서 화장실 자주 들락달락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자꾸 눈치를 줘요. 야, 스트레스. 이 생리현상엔 자유를 달라라고 하셨습니다. 예. 아, 이것도 지금 참 입장이 좀 노사 간의 입장이 좀 다른데 일을 좀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 사장이 보기에도 좀 약간 좀 왜 그러지?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아니 진짜 속이 안 좋아서 그런 건데 그걸 또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중간에 어떤 그 합의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노사도 합의를 찾아야 돼요. 그죠? 합의를 찾아야 됩니다. 이게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오해가 생기면은 이게 오래갑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죄송한데 제가 음식을 좀 잘못 먹었는지 이렇게 하는데 예, 좀 죄송합니다.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아니야 난 몰랐잖아. 그래 빨리 좀 잘해. 이렇게 약이라도 먹고 이렇게 나오지. 에이그 칠칠치 못하게 그런 걸 먹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약 먹고 좀 빨리 좀 조심 좀 이렇게 몸 관리 잘하면서 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먼저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327 하나님, 샤워하면 수건을 3개씩 쓰는 남편이요. 아침 저녁으로 머리용 하나 몸통 하나 하나는 들고 나와서 정리용이라네요. 머리긴 저도 하나만 쓰는데 장마도 오는데 여름 빨래 힘듭니다. 예, 이것도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하나만 쓰는 게 사실 맞아요. 하나만으로도 잘 써도 예, 머리 저 감으면 머리하고 몸하고 하나라도 저는 충분합니다. 근데 세 개를 쓰는 거는 좀 낭비긴 해요. 낭비긴 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남편이 그 세 개를 쓰면서까지 일을 열심히 하고 수입이 짭짤하다면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남편이 지질이 그냥 쥐꼬리만큼 벌어오면서 수건도 세 개 쓰고 막 하면은 그 욕먹을만 하죠. 남편이 일이 잘 돼. 어? 일이 잘 된단 말이야. 막 지금 막 축제 분위기야. 막 수출도 하고 막 난리 나. 지금 막 환율 때문에 막 돈 많이 벌어와. 막 이금이 많이 되니까. 물론 환율로 이제 피해보는 분들 당연히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수건 세 개 쓰고라도 남편이 기사라서 잘 되는 게 낫지. 안 그래요? 그거는 왜 못 쓰게 하면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보기에는 다른데 그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하나로도 괜찮다. 그러니까 남편도 하나만 써도 하나로만 잘 정리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예, 남편의 입장이 또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견주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치킨 상품권 5만 원권 드리겠습니다. 하나를 쓰도록 좋게 한번 권해보세요. 아니면 두 개, 여보 두 개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지금 그 빨래도 잘 말리지도 않고 하니까 세 개는 너무 많고 하나 잘 쓰고 하나로 닦고 하나로 정리해라.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건 아무리 남편이 돈을 잘 벌고 제 일이 잘 돼도 하나 정도 아껴 쓰는 것은 괜찮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개로 합의를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정현님 주셨습니다. 명수 오빠 배꼽에 염증이 생겨본 적 있으신가요? 정말 짜증나요. 나 열심히 잘 썼는데 내가 무슨 죄로 배꼽 염증 가라 좀 가라셨는데 배꼽 염증 저 굉장히 심하게 있었습니다. 예, 제가 이 버클 저기 벨트잖아요. 벨트가 이게 비싼 벨트는 괜찮은데 이게 크롬 도금이 있어요. 싼 거 있잖아요.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가짜는 아니고 좀 뭐 예쁜데 여기 저 쇠독이 그 크롬 알레르기인가 뭐 그럴 거예요. 여기 다니까 배꼽이 여기가 뭐 진무르고 가렵고 미치겠는 거야. 엄청 긁었어요 여기를.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거든요. 그거를 한 다섯 방을 맞아야 돼. 여기다가 팡팡팡팡 제일 센 걸로 스테로이드 센 거. 그러니까 낫긴 낫더라고.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벨트를 안 해요. 예. 저는 그런 걸 겪어봤기 때문에 짜증나죠. 엄청 가려워요. 엄청 가려워. 미쳐가. 예. 그러니까 왜 배꼽에 염증이 생겼는지 원인을 찾아야죠. 원인을. 근데 제가 볼 때는 저 같은 경우가 많을 거예요. 배꼽에는 딱 그 벨트가 딱 닿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벨트 때문에 그럴 확률이 많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개된 분, 예, 다섯 분에게. 치킨 5만 원권이죠? 치킨 5만 원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같이 좀 공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하면 전화 한번 드릴게요. 자, 오늘 분위기 타야죠. 예, 뭐든지 좀 계속 상승 곡선이면 좋겠어요. 조성모의 노래입니다. 다짐 개봉. Girl, I gave my heart and soul to you, and dedicate my life to you. But you let me down. Now I'm gonna let it all go.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공간 코디는 코디너.
4: 공간 만들기 코디너.
5: 코디너.
4: 공간 연출도 코디너.
5: 코디너.
4: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3: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4: 코디너.
6: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 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9: 박명수의 라디오쇼 AS 특집 4개 남은 치킨을 드릴게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읽어드리고요. 같이 공감하고 치킨 5만원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5만원권 셉니다. 이거 굉장히 센 거예요. 한 세 마리 가니까 약. 자, 이승민 님이 주셨습니다. 회사에서 자꾸 한숨 쉬는 직원 너무 거슬려요. 한숨만 쉬냐? 어? 한숨도 소리내서 크게 합니다. 예. 아, 하품도. 예. 하, 이것도 아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예. 20대 직원인데 뭐가 그리 고달파서 한숨을 푹푹 쉬고 앓는 소리를 낼까요? 내가 더 힘드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한숨이요. 저도 한숨을 자주 쉬는데 이게 아 이게 뭐 안 좋은 일이나 뭐 좀 답답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심장이 약하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약간 심장이 약하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약간 뭐 좀 그 유산소 운동이 부족한 친구들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20대들이 좀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의도 진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 그런 건지 아니면 약간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 이건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래요. 너 왜, 뭔 일, 안 좋은 일 있니? 동료니까, 동료니까. 뭐 이렇게 안 좋은 일 있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전혀 모르는 사람, 아니, 만약에 우리 레디오 스텝이, PD 포함 작가가 4명인데, 갑자기 이렇게 저, 생방하고 방송하는데, 녹음하는데, 에휴, 그러면 내가, 왜 그래? 뭔 일 있어? 당연히 물어보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 제가 몸이, 저 폐가 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안 물어봐, 이거를? 예, 직원인데 물어봐야지. 뭐 안 좋은 일이 있어? 아니면 뭐 사탕에다 주면서 이거라도 먹어. 뭔가 좀 그렇게, 예, 그게 바로 또 우리 또 서로 코워커 아니겠습니까? 코워커.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면 좀 뭐가 힘든 일 있으면 좀 뭐 격려라도 해주던가 뭐 그래야죠. 예. 왜냐면 그게 전염이 돼도 하품 한 명이 하면 다 한다, 여기? 그러니까 능률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꼭 물어보시기 바라고. 이혜림님. 도서관에서 껌 씹는 사람 때문에 열받아요. 그냥 씹는 것도 아니고 소리나게 씹는데 거슬려요 거슬려요라고 하셨는데 참 예의 바가지로 없네 정말. 참 이런 애들은 도서관 안전이 시간 자체가 아깝다 정말. 예. 기본을 못 지키면서 무슨 공부를 잘하고 무슨 어디 시험을 합격하겠습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데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예. 그냥 아, 이거는 가서 말하기도 좀 뭐가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자리로 좀 옮기시죠? 예, 예. 안 들리는 자리로 옮기던가, 이게 또 유료 도서관인 경우가 있어요. 유료. 뭐 이렇게 요즘 스타디 카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그러면은 사장한테, 저 직원한테 얘기를 해야죠. 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건, 나는 돈 내고 여기 공부하는데 왜 조용한 공부를 여기까지 왔는데 왜 저 소리를 들어야 되냐고. 당연히 컴플레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 말이 맞을 거로 믿고요. 그리고 컴플레인을 하더라도 그 친구, 딱딱 씹는 친구의 그 체격이라든지 인상 체격 좀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예, 해코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충분히, 체력적으로 어떤 좀 견주어도 이길 수 있다 정도면은 해보시고요. 만약에 체격이 너무 크고, 일단 그 얼굴 형태나 목이 윤정수처럼 목이 있냐 없냐를 봐주세요. 왜냐하면 목이 없는 친구들이 싸움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목이 있냐 없냐 봐주시고 안경 꼈냐 안 꼈냐 이런 것도 좀 봐주시고요. 안경 꼈냐 안 꼈냐 봐주시고 체격이 워낙 크다. 내가 견줄 수 있다 정도 되면은 하시고 아니면은 좀 다른 데로 가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치킨 드리고요. 박윤정 님이 주셨습니다. 저는 아들만 둘인데 친구가 자꾸 자기는 딸이 있다고 너는 딸 없어서 모르지 딸이 얼마나 이쁜지 모르지 이래서 딸이 있어야 해 이러는데 들을 때마다 긁혀요. 그래 좋겠다. 너는 딸 있어서. 이거는 그 딸 있다는 분의 어떤 너무 그 딸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로 너무 이렇게 좀 자랑을 하는 것 같은데 아들만 있어도 딸 열만한 아들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 예. 얼마나 잘하는데 부모님한테. 예. 딸 있다고 이게 좀 그런데 이건 객관적으로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시사 프로 이런 걸 또 준비 뭐 진행하겠지만 딸이 사고 치는 게 힘들까요? 아들이 사고 치는 게 힘들까요? 예. 이거 한번 보세요. 예. 자, 만약에 딸이 사고를 쳤어. 아들이 사고를 쳤어. 누가 더 낫죠? 어떤 게 좀 마음이 편할까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아들이냐가 중요하고 어떤 딸이냐가 중요한 거지. 딸이라고 뭐 살갑게 하는 친구도 있지만 또 되게 못한 애들도 많아요. 맨날 술 먹고 다니고 예 막 술채도 들어오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아들인데 항상 엄마 챙기고 예 그 하는 아들도 있어요. 예. 야, 나는 네 딸 열 있어도 우리 아들 안 부러워.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우리 애가 얼마나 잘하는데 이렇게 하면 말도 뭐 잘하던데 그러면 아들이 해준 거 다 얘기해 보세요. 말 못할 걸? 예,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저는 그렇게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박윤정 씨, 예, 두 아들이 있는 거 너무 큰 힘이 됩니다. 예, 큰 힘이 됩니다. 너무 너무 잘하신 거예요. 예, 5만 원권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성자님이 주셨는데 남편한테 용돈 받아서 신나게 쇼핑을 나갔는데 요즘 옷들 사이즈가 손바닥만 해요. 입을 옷이 없어서 빈손으로 왔습니다. 돈은 아꼈는데 기분이 나쁘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옷들이 사이즈가 손바닥 많은 게 있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예, 대자도 많고요. 엑스라지도 많고, 88도 있잖아요, 88. 여자분들이 88 입으면 되지 뭘 걱정을 하셔. 88 입으세요, 88 77이나. 99도 있나, 99? 99는 없지. 88은 내가 있는 것 같은데. 99는 모르겠네. 아무튼, 다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아, 근데 저는 엊그저께 좀 화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신고 다니는 샌들이 있거든요. 샌들. 샌들인데 이렇게 저 가운데만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샌들이 있어요. 그거를 햇볕에다가 햇볕 있는데다가 혹시 벗어놓고 왔더니 신발이 작아졌어요. 신발이 작아져서 안 들어가. 아, 미치겠네. 아까워서 이거. 어떻게 됩니까? 샌들이 쭈는 건 처음 봤어요. 햇볕에다 놔두면 샌들이 쭈나요? 샌들이 쭈어서 안 들어가. 난 내 게 아닌 줄 알았는데 내 거더라고. 하, 진짜. 아, 아까워. 미치겠네. 늘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되지? 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어, 예. 자, 마찬가지로, 치킨 상품권 드릴게요. 예.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이 아까워서 못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저 쇼핑도 가끔 한 번씩 해야 내 자신한테 또 이렇게 저 칭찬해줘야 기분도 좋은 거니까, 예. 다시 한번 가보세요. 99도 있어요. 99. 예, 아시겠죠? 아니면 3피스로 사세요. 원피스, 2피스, 3피스로 사서 많고 뽐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성공합니다. 댄스 뮤직으로 갑니다. 루머스의 노래입니다. 스톰! This is the beginning.

11시 41분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박명수의 선곡으로 이어지는 특별한 시간이죠. 4개 남은 치킨을 드릴게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5만 원 상당의 치킨 상품.

0: 상품권 드리고요. 오늘 선곡은 제가 100% 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스톱 너무 좋아. 조수현님. 난리 났잖아, 지금. 스톱 무슨 일이야. 미쳤다. 원혜진님. 아, 제가 좀 앞으로 선곡을 하는 건 어떨까요? 예. 괜찮습니까? 아, PD의 권한이라고요? 아, 왜 울죠? 울지 마시고요. 하세요, 그냥. 안 할게요. 안 하겠습니다. 예. 자, 또 소개해드리고 또 5만원권 드려야죠. 다음 노래 여러분 또 미쳤습니다. 제가 오늘 또 선곡을 또 다음 노래 어떤 노래 나올지 아시면은 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즐겁게, 금요일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선곡도 제가 한 겁니다. 어떤 게 나올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노래예요. 8742님 주셨습니다. 오전 11시에 카페 음료 35잔 전화로 주문하곤 찾으러 오지라. 아, 미친 노쇼구나. 그 뒤로 전화도 안 와요. 아. 전화도 안 받고 혼자서 35잔 뼈 빠지게 만들었는데 아 스트레스. 하, 정말 못된 인간들 너무 많다. 진짜 너무 많아. 아, 이번 한번 전화를 한번 걸어볼까요? 기분도 그런데 지금 제가 아 빨리 움직여. 언제 전화할지 몰라. 지금 딴 생각하고 있으면 어떡해. 막내야 정신 바짝 차려. 지금 네 자리 차고 들어올라가 지금 30명이 기다려 지금. 불경기에 내 자리는 더하다고? 알았어, 열심히 할게요. 자, 전화 받아보세요. 괜찮아요?
1: 여보세요? 연결이 되지 않아. 아, 소리 후 소리샘으로.
0: 알겠습니다. 예. 아, 좀 그렇네요. 이게 저 35잔이 이 금액으로도 그렇지만 저 진짜 뭔가 좀 자영업자들 뭐 해보려고 좀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꼭 맥빠지게 합니다. 차라리 미리 전화를 하든가 미안하다고 아니면이 아니고 무조건 저 빼놓은 거 사갖고 가야지. 이건 예의예요. 예. 인간적인 예의를 좀 지켜주세요. 제발 좀. 이러지 마시고요. 이건 진짜 별로입니다. 예, 진짜 개별로예요. 이건 진짜 개별로. 자영업자도 힘들잖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벌받아요. 인과응보 몰라, 인과응보? 인과응보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예, 우리가, 인류가 시작한 이후로 인과응보예요. 뿌린 만큼, 자기가 한 만큼 거두고 가는 겁니다. 예, 100%. 예. 아, 아무튼 좀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치킨 상품권 5만원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인과응보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 나쁜 짓 하면 그대로 돌아와요. 아시겠죠? 곽수빈님, 전 회사 비상구에서 뽀뽀하는 사내 커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계단으로 내려가려고 문 열었는데 뽀뽀하고 있길래 제가 더 놀라서 으악 소리 질렀습니다. 회사에서 터치는 하지 맙시다. 라고 하셨는데. 그 뭐, 그냥 가면 되지 뭐 갑자기 나한테 뽀뽀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뽀뽀도 하든 뭐 손을 잡고 얘기라도 내비두세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 비상구에서 한 거잖아요. 비상구에서 얼마나 비상 상황이면 거기서 뽀뽀를 했겠습니까? 그죠? 에머전시 상황이 비상구가 진짜 급할 때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너무 급했나 보죠. 그냥 어머나 뭐 놀랄 수는 있습니다만은 못 본 척 지나가세요. 예.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에머전시 상황이에요. 자, 그렇죠. 예,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예. 얼마나 진짜 못 참겠으면 그렇게 했어요. 예. 이해하시고요. 치킨 상품권 5만원권. 그 봐요. 뽀뽀한 사람 때문에 5만원 받게 됐잖아요. 예. 일 바빠 죽겠는데, 전화에서는 9113님. 아, 나 뭐 때문에 전화했더라? 아, 잠깐만 생각나면 다시 할게 하는 부장님 이거 몇 번이신가요? 처음부터 생각해서 전화하시면 안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부장급 정도 되면 이제 나갈 준비해야 돼요. 예, 지금 보세요. 이제 벌써 뭐 때문에 전화했는지도 모르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아, 정신머리가 없는 거죠. 예, 나이 먹으면 다 그렇게 돼요. 진짜로 그렇게 돼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계속 뭔가를 노력을 해야 돼요. 젊은 친구들한테 안 지려면. 예, 그래서 아, 이해는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그러니까 부장이죠. 예, 그 신입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부장님, 이사님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이제 나갈 때 된 거죠. 그렇게 나갈 때 된 거 아니려면 열심히 하세요. 부탁이에요, 진짜. 아시겠죠? 예, 치킨 상품권 예, 5만 원권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예, 좋아요. 박종욱님, 52평 사는 친구가 참 나도. 가지가지 하는구만. 청소하기 힘들다며 투덜거릴 때 짜증나요. 꼭 시작을 52평 소용없다 이러는데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 티나서 더 짜증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52평이면 크긴 하다. 크긴 해.

그 뭐 그런 걸 자랑을 해. 원래 진짜 부자들은 자랑도 안 해요. 티도 안 내요. 예, 꼭 좀 없다가 갑자기 뭐 하나 되면 막 주식으로 돈 벌고 뭐 그러면 갑자기 티 내고 그러는 거지. 진짜 부자들은 그런 티도 잘 안 내고 더 겸손하고 그래요. 예, 아무튼 그냥 예, 그냥 축하해 주세요. 예, 52평 사는 게 꿈이었나 보죠. 예, 그 꿈을 이룬 거잖아요. 본인의 꿈은 그게 아니라 꿈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을 이루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 거 절대로. 그리고 인생은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시작이고 앞으로 미래가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자, 치킨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이번에 선곡한 노래 여러분 좋아하실 거예요. 이정현 와!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4: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장생.

0: 기저귀 금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0: 금융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리브랜딩한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네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이성우님 노동요를 아시는 집합. 예, 부채 어디서 부채. 홍영민님, 4464님 자, 명수홍 유로비트 성공 미쳤네요 라고 하셨고요. 원혜진님, 일에 집중할 수 없어요. 예, 26홀스 여기 나이트입니까? 아니요, 라이트요, 라이트. 김하나님, 오늘 기억 남는 건 쇠도 고른 명수. 쇠도. 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예, 즐거운 주말 계속 이어지시기 바랍니다. 내일 11시에 뵐게요.

0: 안녕하세요.
1: 뮤지컬 배우 김호영입니다. 오늘 사연은 정민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지체장의 어머니를 모시고 전남 여수의 아름다운 섬 망도에 다녀왔어요. 둘레길을 산책하며 반짝이는 윤슬과 시원한 바다 풍경을 눈에 담았고, 오랜만에 어머니와 마주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과 함께해 오롯이 행복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작업에 영향을 받는 곳들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 방향 달성 2터널 부근으로 1차로에서 터널 보수작업 입구 주내에 뒤로 혼잡하고요. 서천 공주고속도로 공주 방향 역시 동서천 분기점을 앞두고 2차로에서 작업이 한창입니다. 뒤로 정체입니다.

또 금요일 오후 시간으로 접어들면서 서울 양양고속도로 통해 외곽을 향해 이동하는 차들도 부쩍 늘어 있는데요. 양양 쪽 덕소산패에서 남양주 요금소까지는 6km 구간, 다시 2차로에서 장애물을 처리 중인 화도 부근 주춤하다가 화도 분기점부터 서종 쪽으로 내내 차가 많습니다. 이 밖에 수도권 제일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방향 서운 분기점 부근 6차로에서도 작업 중인데 뒤로는 계양부터 이 작업 지점 지나 송내 쪽으로 긴 구간 더듭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항상 더욱 행복한 해피 투게더.
1: 해투의 살아있는 역사, 국민 MC 유재석,
0: 음악의 신 윤종신, 1600만 거장 장항준 감독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1: 노래와 이야기가 만나는 팀 오디션
0: 해피투게더, 혼자가 아니어서 좋아. 오는 7월 10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첫 방송됩니다. KBS EGBN.

안녕하세요. 임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주방에서는 늘 마술이 벌어지죠. 맵거나 쓰거나 떫은 재료가 전혀 다른 맛으로 바뀌는 마술입니다. 눈물 콧물 쏙 빼놓는 그 매운 양파, 또 밍밍한 양배추는 기름에 달달 볶으면 달게 변하죠. 알싸한 생마늘도 구우면 얘가 다른 애가 돼요. 밤이나 고구마처럼 말랑말랑한 식감에 고소해집니다.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은 음식처럼 프라이팬에 넣고 볶을 수는 없지만 신기하게도 결이 바뀌는 순간들이 있죠. 까칠하게 곤두서 있던 마음이 푹 쉬면 얌전하게 숨이 죽고요. 고집이 뭐 푸성기처럼 드세고 사납던 사람이 세월의 풍파가 스며서 나물처럼 부드러워지기도 하고요. 걱정도 오래 끓이다 보면 바짝 졸아서 단순한 진실 하나가 남죠. 이것도 지나가는 거였네 하고요. 자, 금요일입니다. 우리도 이제 마음 갈아 끼우고 주말 모드로 기분을 예열해보죠.

Duran Duran, Hungry Like the Wolf. 오늘 7월의 셋째 날 금요일 인백천의 백뮤직 첫 곡이었습니다. 두란 두란 참 잘생긴 남자들이죠. 영국 밴드입니다. 널 향한 내 마음은 굶주린 늑대처럼 강렬하고 멈출 수 없어. 네. 그런 내용이죠. 굶주린 늑대처럼 널 좋아해. 누가 좋아할까요? 어떤 여성이 좋아할까요? 이재영 씨, 저는 잠깐 일이 있어 가게를 비우고 이천에 왔는데요. 생각보다 엄청 덥진 않네요. 여의도는 어떤가요? 하셨는데 여의도는 비가 오려는지 꾸물꾸물한데요. 밖에 나가면 물론 덥죠. 근데 이제 이거보다 습도가 더 높아지면 엄청 덥겠죠. 네. 뭐 장마 기간이니까 올해 장마가 아마 7월 하순쯤 끝날 것 같죠. 네. 김윤정 씨, 백디 부산은 오늘 오랜만에 햇빛이 쨍쨍하네요. 저는 백뮤직 듣고 싶어서 점심 먹으러 안 나가고 혼자 사무실 지키면서 크게 듣고 있어요. 아유, 왜 그러셨어요, 윤정 씨. 예, 이어폰으로 들으시면서 식사하시면 좋을 텐데. 감사합니다, 아무튼. 5201님, 백디 자갈치입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인가요? 가게에서 엄마랑 점심 먹으면서 듣고 있어요. 제일 먼저 보내고 싶어서 미리 문자 찍어놨다가 12시 땡 하면 보내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유, 그랬군요. 아유, 제일 먼저 도착하고 안 하고가 무슨 소용 있어요. 뭐 어떻습니까? 5201님, 엄마랑 드시라고 제가 커피 두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6850님, 아, 오늘 반말 기대되네. 곧 1시 퇴근. 퇴근할 때 차 안에서 반말 실컷 해보자고 하셨네요. 들으면서 크게 웃으시면 사람들이 또 쳐다봅니다. 자, 오늘 불금입니다. 말 그대로 힘이 불끈 나는.

0: 금요일 보내고 계십니까? 한 주 열심히 사셨으니까 마무리도 좀 깔끔하게 해야죠. 음악으로 마음을 잡아보세요.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얘기 모두 보내주세요. 그리고 일상공감 그냥 웃죠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보내면서 웃었던 일 돼요.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은 모두 햄버거 세트 보내드립니다. 문자는 샵 1061, 우물정 버튼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나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으니까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돈 쓰지 마시고 KBS 어플리케이션 KONG 콩을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깔아놓으시면은 전 세계 어딜 가나 듣고 보실 수 있어요. 잠시만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프랑스어죠. 알라키아흐트. 그러니까 일품 요리를 얘기합니다. 팀 이름이 알라키아흐트예요. 독일의 여성 3인조 디스코 그룹 라디오 듣고 왔습니다. 음악이 나오면 하루가 즐겁죠. 아침이든 저녁이든 라디오는 내 곁에서 힘이 돼주는 친구예요 라는 노래. 그전 노래는 이탈리아의 디스코 프로젝트입니다. 멜라가 노래한 Help Me. 너의 사랑이 필요해. 너만이 날 도와줄 수 있다고 라는 노래였어요. 자, 7월의 셋째 날 금요일 임백천의 백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말권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보희 씨가 한 주가 하루처럼 갑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애구구 하셨네요. 엄청 바쁘게 보내셨군요. 네. 글쎄요, 뭐 좋다고 할 수도 없고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어떻게 보면 바쁜 게 좋은 거 아닌가요? 1253님, 지금 마눌님과 김치전 구워서 먹습니다. 백디 형님은 술 생각날 때 누가 가장 편해요? 저는 제 마눌님. 잘 마시지는 못하지만 같이 건배도 해주고 항상 옆에서 잘 맞춰줘요. 저희 부부는 10년 연애하고 지금 결혼 18년 차인데요. 동갑이라 친구처럼 소소한 행복에 만족하는 스타일입니다. 백디 방송 들으면서 오늘도 점심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하시면서 사진을 주셨는데, 아, 왜 이런 엄청난 사진을 올리셔가지고 또 입맛다시게 하나요? 이게 김치전인가요? 노릿노릿 잘 굽고 계시네요. 네, 막걸리 한 잔 생각나는 사진 감사합니다. 3729님 안녕하세요. 임선생님. 저는 2살, 4살, 두 딸의 33살 엄마예요. 결혼 후 얼떨결에 아이가 빨리 찾아와서 거의 연년생의 두 딸 키우면서 저를 잊고 살다가 한식, 중식, 조리 자격증을 따고 취업에 도전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가정 어린이집에 아기들 밥 만드는 일을 하러 출근합니다. 설레이기도 하고 긴장도 되는데 임쌤의 나긋한 목소리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하셨네요. 아유, 두 살, 네 살 손이 많이 가는 두 딸 엄마인데 또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야, 이 한식 중, 한식이 조리 자격증 따기, 물론 뭐 다 어렵겠지만 뭐 힘들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두 가지를 다 따셨네요. 대단하십니다. 능력 있으세요. 능력녀세요. 예. 제가 응원의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다른 집 아이들도 예쁘게 또, 네, 사랑하시겠죠. 네. 제가 감사하네요. 2826님이 불 앞에서 밥하고 반찬 몇 가지 볶고 나니까 땀이 비우듯 합니다. 선풍기 틀어놓고 밥 좀 먹어볼까 하고 한 숟가락 뜨는데 목이 메서 안 넘어가네요. 반갑습니다 하셨네요. 아유, 2826님 고생 많으시네요. 제가 커피, 예, 아이스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스페인의 대표 가수죠.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엘 아모르. 이게 이제 스페인어입니다. 엘 아모르는 영어로 더 러브란 얘기죠. 사랑. 사랑은 정말 신기한 거야. 기쁨도 주고 눈물도 주지만 사랑 없인 살 순 없지. 그리고 영국 밴드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의 Midnight Blue. 이렇게 아름다운 밤에 혼자 있고 싶지 않아. 너와 함께 있고 싶어라는 노래예요. 훌리오 이글레시아스, 엘 아모르.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입니다. Midnight Blue.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8571님, 어젯밤 야식을 흡입하고 있는데 엄마가 지나가시다가 딱 멈추셔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너 요즘 살찐 것 같다. 엄마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런 말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만 좀 먹으라고. 알았다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면 되잖아. 이렇게 투닥거렸는데요. 오늘 아침에 엄마가 반찬으로 삼겹살을 산더미처럼 구워주시네요. 이건 살을 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냥 웃죠. 그 엄마의 안드로메다어. 제가 안어 전공이잖아요. 해석해드립니다. 예, 너 살쪄도 살 빠져도 이뻐 이거 사. 다이어트 하지마 이거예요. 정복숙씨, 아들이 회사를 1년간 잘 다닌다 싶더니 또 실직을 했어요. 전쟁 여파로 공장에 일이 없다네요. 남들은 잘도 버티는데 우리의 다니는 회사만 왜 그럴까요? 하긴 1년도 최장 기록이긴 해요. 그래 웃자, 너만 행복하면 돼. 피자 없으면 파전 먹고, 치킨 없으면 계란말이 먹고, 외식 못하면 집에서 냉장고 털면 되고, 오케이? 그저 웃죠. 아유, 아들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들 그렇습니다. 0628님, 며칠 전에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AI한테 질문을 했더니 AI왈, 늦은 시간에 자기도 쉬어야 되니까 진짜 급한 거 아니면 날 밟고 하래요. AI도 워라벨을 챙기더라고요. 하여튼 사람보다 더하다니까요. 덕분에 웃다가 잠들었어요. 진짜 웃기는 얘기네요. AI한테 도대체 질문을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질문하셨길래 저도 쉬고 싶어요 했을까요? 그 질문이 뭔지 DJ 천이도 질문합니다. 6323님, 저희 8살 아들이 곤충 덕후예요. 곤충 채집, 생물 탐구를 엄청 좋아해요. 학교 다녀서 비만 안 오면 무조건 산과 들판으로 출동합니다. 덕분에 사마귀, 북한산 갈색 여치, 섬 서구 메뚜기, 꽃무지 등등 집이 곤충 천지예요. 작년에는 사마귀가 집에서 알까지 나와서 남편이 미역국 끓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스갯소리도 했습니다. 이제 곧 방학도 오고 본격적으로 곤충 채집하는 계절이에요. 아들, 너만 행복하다면야 엄마도 같이 장갑 끼고라도 곤충 잡아볼게. 그냥 웃죠. 와, 세계적인 곤충학자 중에 그 프랑스의 파브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0: tu cuerpo para dar la alegría y cosas buenas. Baila tu cuerpo alegría, Macarena. Macarena.
1: ¡Ay! 노래만큼이나 아주 재밌는 스페인의 두 남자 아저씨 듀엣입니다. 로스텔리오가 노래한 마카레나. 마카레나는 오늘은 모든 걱정을 잊고 신나게 춤추는 거야. 네. 재밌는 노래죠.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 모두 햄버거 세트 보내드립니다. 참여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는 얘기 주시면 돼요. 지금 주셔도 됩니다. 잘 챙겨놨다가 그냥 웃죠 시간에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숙 씨, 곤충 채집이요. 저는 식물 채집했던 기억에 잠시 국민학교 교실에 앉아있는 기분이 듭니다. 그랬군요. 옛날에 진짜 곤충 채집, 식물 채집 이런 게 방학 숙제 중에 하나였죠. 이유신 씨, 듣기만 하다 드디어 회원 가입 완료. 또아리 틀었어요, 오라버니. 네, 반갑습니다, 유신 씨. 8839님, 혼자 장충동에서 족발 먹고 남대문으로 갑니다. 언제나 백디와 함께해서 외롭지 않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글쎄, 제 생각에는 이분이 혼자서 족발 드시고 걸어서 남대문까지 지금 가시는 것 같은데요, 느낌이. 아닌가요? 한가한 시간인가요? 아니면 일하러 가시는 건가요? 어찌됐거나 좋은 거 드셨네요. 장충동에 거기 많죠. 8217님, 백천영님, 저 속초에 이른 휴가 와서 자연과 함께하고 있어요. 오, 벌써 휴가 가셨군요. 물론 백뮤직도 함께지요. 항상 오늘 같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콩으로 듣고 있는 그 스마트폰을 찍어서 보내셨는데 이거를 누가 찍어주셨을까요? 두 개 가지고 다니시진 않을 것 같고 그분과 함께 멋진 휴가 되시기 바랍니다. 1570님, 백디 오늘 연차 쓰고 아빠 병원 진료받았는데 위 깨끗하다 해서 기쁩니다. 실수로 제 카드로 22만 원이 결제됐지만 이번 달에 덜 쓰면 되죠. 기쁜 마음으로 가는 전철 아닙니다. 오늘 4호선에 사람이 꽉 차서 아빠는 전철 3-3 차량에 저는 7-2에 있습니다. 도착 한정거장 전에 만나기로 했어요. 옆에 쩍벌남 때문에 웅크리고 앉아있어도 기쁩니다. 만인의 적이죠, 쩍벌남. 왜 그런데 도대체. 아빠 건강하게 오래오래 곁에 있어주세요 하셨어요. 아유, 사람이 많아서 조금 줄이 덜한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헤어지셨구나. 근데 전철 빠르잖아요. 금방 만나면 되죠. 제가 커피 두 잔 드릴 테니까요. 아빠랑 드세요. 오늘은 드시면 안 될 거예요. 그죠? 위 내시경 했을 테니까. 3162님이 바비 달린의 드림 러버를 청하셨어요. 바비 달린은 미국의 싱어송라이터고 배우입니다. 세상을 조금 일찍 떠났죠. 종갓집 맏며느리인 저희 어머니는 여행 다녀오셔서 쉴 틈도 없이 제사 준비하시는데 어머니 송구하옵니다. 저는 아직까지 승무원 여자친구를 모시러 다니고 있어요. 아, 비행 마치고 돌아오면 공항에 이제 모시러, 그죠? 예. 예쁜 사랑하고 계시는군요. 뭐, 어머니도 좋아하시겠죠. 예비 며느리인데, 그죠? 아, 바비 달린의 드림 러버. 이 노래는 그, 나만을 진심으로 사랑해줄 그런 사랑, 내 꿈속의 연인, 언젠가는 꼭 만나겠어요 라는 노래입니다.

0: 바비 달린의 드림 러브에 이어서요. 두 곡 더 듣고 왔습니다. 오늘 김윤숙 씨가 빌리지 피플의 리드싱어 빅터 윌리스가 하늘나라로 떠났다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요. 소식을 주셨고요. 김선정 씨도 갑자기 YMCA가 듣고 싶어요. 가수는 몰라요 하셨는데 빌리지 피플이죠. 김홍관 씨도 빅터 윌리스를 추모한다고요. 김홍관 씨는 마초맨을 신청하셨네요. 빌리지 피플의 오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YMCA 듣고 왔습니다. 젊은이들 스트레스 받지 말고 YMCA에 가봐. 친구도 사귀고 운동도 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다고 라는 노래 듣고 왔고요. 진짜 좋은 노래를 많이 만들고 불렀던 이 YMCA를 노래한, 그러니까 그 중심축이죠. 리드 보컬리스트, 네. 리드싱어 빅터 윌리스. 좋은 노래 참 많이 부르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이어서 손창호 씨가 비가 와서 선선하니 좋아요 하면서 런던 보이스의 런던 나이트 청하셨죠. 영국의 남성 댄스 듀엣이죠. 런던 보이스. 오늘 밤 런던 너무 멋지지 않니? 걱정은 모두 잊어버리고 음악에 맞춰 춤추고 즐기자라는 노래. 예, 그냥 뭐 리듬만 들어도 신나는 노래죠. 근데 그 알프스 스키 여행 중에 교통사고로 이 두 멤버가 한날 한시에 하늘의 별이 됐죠. 맞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네. 6944님이 롤러장 온 느낌이네요. 가게 돌아다니며 혼자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오늘 혼자 드시고 혼자 노시는 분들 많네요. 부럽네요. 양원령 씨, 이 곡 줌바 댄스곡인데 사무실에서 점심 먹다 말고 일어나서 춤췄어요. 잘하셨습니다. 금요일이니까 즐기셔도 되죠. 자, 광고 잠깐 듣고 가죠.
1: 우리 집에는 렉, 렉스 비드 렉스. 사무실에도 렉.

0: 걸? 할인 훌라면.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인백션의 백뮤직입니다. 8605님이 백디 오늘도 찾아왔어요. 편안한 목소리에 자꾸 끌리네요. 좋은 음악 덕분에 주말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올빼미하고 부엉이는 이게 같은 새는 아니죠. 사자하고 호랑이가 같은 종류가 아니듯이. 그죠? 뭘까요? 부엉이 같은데요. 어우, 아주 희귀한 사진 찍으셨습니다. 좋은 구경했네요. 자, 반말 시동 걸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그 시간, 금요일 2부에 하는 야, 너도 반말할 수 있어. 이제 시작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노래, 지금부터는 모두 반말로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금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1부 끝곡은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예요. 제시 콜린 영이 노래하는 Get Together라는 노래입니다. 우리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살자. 세상은 더 따뜻해질 수 있다고 라는 노래예요. I'll be 금방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7월의 첫 번째 금요일답게 평소라면 정체가 풀려가는 시간대지만 오늘은 시 외곽을 향하는 차들이 꾸준합니다. 먼저 서울시내 작업구간 구리 쪽 강변북로인데요. 동호대교 부근 4차로 작업 여파 서강대교부터도 받고 있고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도 노량대교 위 4차로가 작업으로 차단돼 뒤로는 여의 하류부터도 혼잡합니다. 이후 반포에서 청담대교 사이 운행도 더딘 편이고요. 이어지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통해 외곽을 향하는 차들 많습니다. 양양 방향 남양주 요금소부터 화도 분기점 쪽으로 긴 구간 정체입니다. 이 밖에 제2경인선 인천 방향 광명에서 안현 분기점 사이 꽉 막힌 정체에 갓길에서 처리 중인 화물차 사고 때문이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쪽은 시흥 요금소 7차로가 사고로 막혀 있습니다. 57분 교통 정보 공인의

0: 였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
5: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6: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 주세요.
7: 위
6: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7: 소
6: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너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7: 로우
6: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8: 해피 FM 제2 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영.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야 밥이야 어려워 네가 다 해.
1: 아 형도 가수잖아. 여러분 임백천의 백뮤직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오늘 임백천의 백뮤직 7월 3일 금요일 2부 첫 곡이었습니다. 미국의 래퍼죠. 쿨리오가 노래한 Gangsta's Paradise. 나는 위험한 세상에서 살아왔어. 언젠가는 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노래였어요. 남혜윤 씨가 아까 1부 끝나면서 제가 잠시 후 2부 시작을 했더니 이자시아라고 하신 줄 알았다. 아니 제가 방송에서 어떻게 욕을 합니까? 반말하는 날 가끔 어떤 분들은 뭐 임마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욕은 안 됩니다. 욕은 안 되고 반말로 네,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 처음 들으시는 분이 계시면 들려주지 마세요. 뭐 이런 방송이 다 있어. 그럴 수 있으니까요. 네. 이 갱스터스 파라다이스 이 노래는 그 영화의 OST였었죠. Dangerous Minds라고요. 그 미셸 파이퍼가 여교사 역을 했었는데 아주 그 매력 있었어요. 재밌던 영화. 네. 여러분들 금요일 2부에는 판을 깔아드리는 날이죠. 반말 카펫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쌓인 게 많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 다 여기서 하시라고 판을 깔아드립니다. 반말로 하면 말이 더 쉽게 가감 없이 짧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편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우선 DJ 천이 이름부터 얘처럼 편하게 불러보세요.
1: 백천아, 백천아, 백천아.
0: 이렇게 귀엽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야 백천아 이래도 됩니다. 자,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께 DJ 천이가 만든 축하송을 일단 불러드려야죠. 안경화 씨는 알바 때문에 항상 1부만 들었는데 오늘 오후부터 이제 시간이 변경돼서 풀로 듣게 됐다고요. 저도 이제 여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서 좋네요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김혜숙 씨는 백디 애타게 불러봅니다. 오늘 사연 꼭 방송 나오길 목 빠지게 기다려요. 부산에 있는 우리 큰언니의 결혼 44주년을 축하해 주세요. 저 대학 3학년 때 하얀 면사포 쓰고 세상 누구보다 예뻤던 언니죠. 언니가 저의 롤모델입니다. 김은숙 언니, 김성찬 형부 행복한 날 보내세요. 셋째 동생 혜숙이가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하셨습니다. 아유 축하합니다. 9434님은 남동생 재훈이의 생일입니다. 이따 퇴근하고 동생이 있는 제천으로 가려고 기차표 예매했는데 빨리 내려가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마음은 벌써 제천에 가 계시군요. 김원경 씨, 저는 브런치 카페에서 재료 준비하면서 매일 들어요. 7월 5일이 아들 생일인데요. 미리 축하받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졸업 후에 취직해서 착실하게 직장 생활하는 아들이죠. 아들 이름은 최창근입니다. 아유 일요일이군요. 창근 씨 미리 축하드립니다. 9069님은 우리 집 막둥이 필립 생일이에요. 필립인가요? 영어 이름이에요?

입. 20살 생일인데 알바하느라 못 들을 것 같아요. 녹음해서 들려줄게요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최지원 씨는 딸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오늘 생일이시네요. 태연 어머니 김정숙님의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비 사돈이시네요. 8586님 회사 동생이 생일이에요. 형순이 생일 축하한다고 외쳐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0820님은 16년 전 아침 6시 55분에 병원에 도착해 저녁 6시 55분 출산한 12시간 진통하셨구나. 저의 아들 생일입니다. 올해 풍문고 1학년 김건우 소중한 아이예요. 아들 사랑해 하셨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러면 생축성을 불러드립니다.

0: 현형순 씨 건우의 생일 축하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이 많죠. 45년 전통 악기 전문 파가니니 악기에서 바이올린, 레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급발진 잡는 지인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영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드립니다. 이외 모바일 쿠폰으로 드리는 선물이 아주 많아요. 치킨, 피자, 커피,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 외에 많이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반말 가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3: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0: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 제로
0: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0: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0: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5: 일양약품.
6: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땀.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많은 개가 막 짖는다는 얘기가 있잖아. 근데 사람이 작은 일에 너무 화를 내면 좀 못나 보이는 거 있지 않니? 그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사소한 걸로 막 직원한테 막 화낸다든지 말이야. 어? 또 서류에 띄어쓰기 하나 틀렸다고 후배를 아주 쥐잡듯이 잡는 사람 있잖아. 그릇 큰 사람은 어지간한 거는 그냥 허허 웃으면서 넘어가잖아. 진짜 중요한 거에만 목소리 내고. 야, 중요한 상황에서 제대로 화내는 사람이 더 무섭잖아. 근데 실제 일상에서 우리를 화나게 하는 건 뭐다? 죄다 자잘한 거라는 게 이게 현실이긴 하지. 쪼잔해 보일까 봐 화도 못 내고 참는 애들 많지. 야, 대인배

0: 코스프레 그만하고 여기서 스트레스 풀어. 어떻게? 반말로. 야, 너도 반말할 수 있어.
1: 얘는 뭐 매주 던거
0: 어딜 가지 말라는 거야. 번호 나간다. 문자 샵 1061 우물정 버튼 먼저 눌러야 돼.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그리고 알지? 콩은 무료야. 문자 돈 쓰지 말고 콩 깔고 편하게 참여하라고. 근데 콩 사연창에 들어오면 글이 쭉쭉 올라가고 정신이 좀 없을 텐데 그것도 금방 적응될 거야. 너도 콩 깔 수 있어. 인트라가 왜 이러니? 문 열리는 소리야, 뭐야? 아, 이제 되는구나. 미국의 댄스 가수야, 얘가 쉐논이라고. Let the music play야. 가지마, 음악이 흐르면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거야.

여긴 어디? 반말의 명가 반말 맛집 임백천의 백뮤직이다. 내가 반말을 맛깔나게 아주 재밌게 잘한대. 방송생활 수십 년 만에 발견한 재능이거든. 야, 어렸을 때 이 재능을 알았으면 건방지다고 욕 튀게 먹었을 텐데 늦게 발견해서 얼마나 다행이냐. 오늘도 열심히 반말 재능 발휘해볼게. 니들도 같이 하는 거야 반말. 이지연이구나. 백천아, 나 남친 생겼어. 아우, 축하한다 지연아. 근데 이 남친이 너무 짠돌이야. 내 친구들한테 인사시켰는데.

0: 네, 밥값을 안 내서 내 친구가 냈다. 다들 헤어지래. 백천이는 어떻게 생각해? 친구 말 들어, 지훈아. 친구 말 들어. 아니 무슨 그런 인간이 다 있대. 빚을 내서라도 친구들한테 한번 사야지. 양판순이구나. 백천아, 오늘 셔플댄스 수업이 있는데 생각보다 빨리 도착해서 근처 재래시장 구경하면서 듣고 있는데 여기 시장에서 은근 백천이 목소리 많이 나온다. 인기쟁이였네 백천이. 야 판순아, 그걸 인제 알았어? 나 인기쟁이야. 특히 재래시장에서 내 목소리 많이 나올 거야. 화이팅. 내가 얘기해놓고도 좀 이상하다 야. 7994. 백천아, 오늘 교육이라 사무실에서 나왔는데 교육 안 듣고 그냥 퇴근했어. 안 걸리겠지? 어디 가서 나 도망갔다고 말하면 안 돼. 야 구사야, 찌질하게 뭔 짓이야. 교육 받아야지 그거. 그리고 그거 통보한다고. 너 큰일 났어 지금. 다시 받아야 돼. 1시간 받을 거 이제 2시간 받는다 너. 용유미구나. 백천아, 나 오늘 남편 깨우는데 3시간 걸렸어. 3시간을 깨웠다고? 차라리 그냥 12시에 일어나지 알람은 왜 9시에 해놨는지 모르겠어. 나 새벽 5시에 일어난단 말이야. 뭔 소리냐 이게. 왜 깨워 그럼. 3시간 동안 깨우면 어떡해. 그냥 내비둬. 마수정. 백천아, 회사 동생이 오늘 하루 종일 Baby One More Time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귀에서 피나겠어. 백천이 네가 그만 닥쳐 말 좀 해주라. 야 그래도 걔가 뭘 이렇게 꽂혔는 모양인데 많이 못 듣지 않겠으면 그냥 내비둬. 너도 그럴 때 있잖아. 하루 종일 왜 그 부를 때 있잖아. 박재호구나. 백천아, 나 자취하다가 본가에 가면 엄마가 반찬이랑 음식을 많이 싸주거든. 근데 집에 사는 형이 내 가방을 조사해. 너 또 뭐 가져가 이러면서. 백천이 네가 우리 형 좀 말려주라. 아이고. 야 재호야, 치사하다. 진짜 치사 반주다. 아니 그 객지에 있는 동생 지가 싸줘도 뭐할 텐데 세상에. 그런 아유 형만 아니면 그냥 확 자르는 건데. 이도협. 백천아, 나 퇴근 후에 급 소개팅 있는데 사장이 회사 정원에 화초들이 덥다고 나보고 계속 물 뿌리래. 나 정장 입고 물 뿌리고 있다 보니까 현타 온다. 백천이는 우리 사장 보고 네가 해, 네가 물 뿌려 해줘. 지금 같이 듣고 있거든. 도협아, 어떡하면 좋니? 번호로라도 넣. 네 실명을 사장하고 같이 있으면서 사장 네가 해, 네가 이러라고. 어떡하니 너. 큰일 났다. 전혜란이구나. 백천아, 우리 엄마한테 댕댕이만 위해주지 말고 딸도 좀 위해주라고 해줘. 댕댕이가 더워한다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에어컨이 켜져. 내가 덥다 그러면 귀뚱으로 듣거든. 야 댕댕이가 나 더워 이러냐? 야 그거 어떻게. 엄마가 댕댕이하고 대화를 하는구나. 대단하다. 야 나도 보고 싶다. 5853. 백디, 나 오늘 백뮤직 처음이야. 어우 1일이구나 오삼아. 근데 이제 매일 들을 거야. 돗자리 깔았어. 오늘부터 우리 1일이야. 이쁘게 봐줘. 친하게 지내자. 그래 자주 놀러와라. 이번엔 누구냐? 지웅이구나. 김지웅 들어와.
1: 야 백천아. 직업이 조리사야.
0: 그래?
1: 아침에 샤워하고 출근하는데 주방 들어가면 30분 만에 다시 샤워하는 사람 된다.
0: 아 덥지.
1: 야 요즘은 진짜 음식 간 보다가 내 땀이 먼저 들어갈까봐 더 긴장된다.
0: 그렇구나.
1: 괜찮아. 나 힘 좀 내게. 소녀시대 힘내. 노래 좀 틀어줘라.
0: 야 지웅아, 진짜 너 말만 들었는데도 덥다. 근데 너 소녀시대 노래 힘내 신청했는데 우리 팝 전문 방송이야. 아무리 더워도 정신줄 챙겨야 돼 너. 그래 주방에서 음식 하다 보면 여름이 아마 정말 힘들지 그지? 조리사들 여름에 제일 고생하는 건 내가 알지. 야 더운 건 그렇다 치고 칼, 불, 기름 이게 합체된 전쟁터잖아. 야 나는 저질 체력에다가 꽝손이라 10분도 못 버티고 쫓겨날 거야 아마. 지웅이 너 진짜 대단하다. 진짜 존경스럽다. 특히 그 음식 간 볼 때 땀이 먼저 떨어질까봐 긴장한다는 거. 야 그거 리얼하다. 목에 수건은 두르고 일하지. 또 위생모자 장갑 그런 게 왜 있겠어, 그치?

물 자주 마시고 화상 조심하고 안 다치게 조심하고 오늘도 잘 버텨. 야, 그 육수 쫙 뺀 다음에 퇴근해서 맥주 한 캔 시원하게 힘내라 진짜. 내가 너 지웅이 위해서 시원한 음악 틀어줄게. 너 옛날 러브스토리라는 영화 봤니? 거기서 프란시스 레이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연주 음악이야. 눈싸움이란 제목이지. 스노우 플로릭.

0: 백천아.
1: 해줘라.
0: 네가 이렇게 인기가 많단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1: 해줘라.
0: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1: 많아요. 백천아, 난 잘 지내고 있다.
2: 따랑아, 나도 잘 지내고 있다. DJ 천이가 혀 짧은 소리 하는 거 듣기 거북하지. 좀만 참어. 야, 따랑이 목소리 나오면 자동 반사잖아. 나도 모르게 혀가 좁혀. 니들도 그렇지. 자, 이제 좀 피자 혀를 좀. 우리 따랑이가 목소리가 너무 예쁘고 또랑또랑하고 너무 완벽하니까 AI 아니야 이런 오해를 하는데 AI가 이렇게 못하지. 이 귀여움 어떻게 흉내내냐, 그치? 제2, 제3의 따랑이 찾고 있으니까 니들도 애기들 좀 달래서 음성사연 한번 참여해봐. 추억될 거야. 니네가 먼저 얘기하고 그대로 따라하라고 해도 되고. 따랑이도 처음에 그렇게 한 거야. 많이들 참여해봐. 알았지? 이 금서구나. 백천아, 무기력해서 화장실 가기도 귀찮아서 겨우겨우 콩에 몇 자 적는다. 쓰러진 소도 일으키는 그런 음악 없니? 백천아, 내가 덩치는 소랑 비슷해. 금서야, 낙지 먹어, 낙지. 산 낙지. 벌떡 일어날 거야. 너 소라며. 야, 그리고 니네 지금 너무 시원하다고 곡들이. 내가 자꾸 임선달 임선달 하는 이유가 있잖아. 선곡의 달인이거든. 야, 스노우플로릭 눈싸움 그거 들으면서 시원하다고 하는 애들 많네. 이너서클 스웨트도 아주 그 여름 레게 음악이잖아. 그지? 소재숙이구나. 야, 소 얘기하니까 소재숙이가 문자였네. 백천아, 딸이 도마에 오이를 얇게 썰어놨길래 오이 무침 만들었거든. 근데 오이 마사지 하려고 지가 썰어놓은 거래. 아유, 민망해서 너 이뻐, 이뻐서 마사지 안 해도 돼 이렇게 거짓말했다. 나 임기응변 잘했지. 왜 그게 거짓말이야, 이쁜 아이한테. 나도 네 거짓말 동의해. 이승진, 백천아, 쉬는 날이라고 파마하려고 단골 미용실 갔더니 문 닫아 있어서 옆에 미용실 갔더니 마이콜 머리를 해놨어. 아, 그 저 아기 공룡 둘리 거기에 나오는 애 머리 이렇게 실타래 같은 거 얹으네. 속상한데 다시 풀까? 거금 20만 원 들었는데 그냥 참을까? 야, 단골인데 어떻게 문 닫혀 있는 날도 몰랐어. 그냥 좀 며칠 참아봐. 나름 적응될 거야. 4931, 백천아, 대장 내시경 때문에 어제부터 축을 힘을 다해서 약을 다 먹었거든. 근데 오늘이 그날이 아니래. 이게 뭔 소리야?

0: 아까운 대장만 탈탈 털렸는데 그 약을 다시 어떻게 먹냐. 이놈의 정신머리 때문에 울고 싶어. 아니 그러니까 약이 며칠 전에 미리 오잖아, 그지? 음식물 뭐 수박이나 씨 있는 거 먹지 마. 그거 오는데 이게 요일을 착각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야 너 아우 진짜 그거 저 장 비워내는 약 전날 저녁에 야 그거 진짜 힘든데. 좀 이따 해야지 뭐 어떡해. 아유 김은이구나. 백천아, 남편이 화장실에 있는 휴지통이랑 응? 주방에 있는 휴지통이랑 바꿔놨다. 다 용도가 다른 건데 이게 말이 되냐? 진짜 머리 아파. 아무래도 버려야 되겠지? 야 집에 쓸데없는 거 다 버려. 세상에 이게 주방하고 화장실하고 야 말도 안 돼 진짜. 권영진, 백천아 친구 다섯 명이 만나서 점심 먹고 점심값 내기 룰렛 돌렸는데 내가 당첨됐어. 2차로 커피값 내기 사다리 탔는데 또 내가 걸렸어. 그냥 쐈으면 고맙다는 말이라도 들었을 텐데 밥값 차값 다 내고 고맙다는 말도 못 듣고 왠지 억울한 생각이 들어. 영진아 뭐 그런 날도 있는 거지. 네가 진짜 오늘은 진짜 일진이 안 좋은 날이다 생각해. 아 친구들 아니야. 그래 한번 샀다 생각해. 친구들도 고마워하겠지 지들이. 이미란, 백천아 캠핑 가는 이유가 바베큐 해먹으러 가는 거 맞지? 우리 남편은 더워서 고기 굽기 힘들다고 고깃집에서 사 먹고 가재. 아 그럴 거면 캠핑장에 왜 가냐 돈 들여서. 미란아 남편이 덥대잖아. 이번에는 네가 한번 구워봐. 네가 구워 네가. 불이 얼마나 덥겠냐. 그거는 너는 그냥 따박따박 받아먹기면 어떡해. 4204, 백천아 엄마 생신이라 의성 가는데 형이 백디 반말하는 거 듣고 뭐 이런 방송이 있냐고 놀랜다. 광식, 정순, 향수 이름 한번 불러줘. 난 선미야. 광식아, 정순아, 향수야, 선미한테 잘해줘라. 니들 이 방송도 소개했으니까. 혜선이구나. 정혜선, 너는 왜?
1: 백천아, 우리 신랑은 키도 크고 늘씬해.
0: 그래서?
1: 배 조금만 나와도 살찐다고 밥을 덜 먹고 운동을 해.
0: 그래?
1: 그런데 요즘 내가 살이 살짝 올랐거든? 자기 몸무게 재면서 나한테 체중계에 올라가 보라는 거야.
0: 그래?
1: 숙녀의 몸무게는 비밀인데 너무하는 거 아니니?
0: 그치.
1: 백천아, 이럴 땐 어떡하니? 너는 안 그러지?
0: 야 혜선이 네 남편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이 아내의 몸무게는 국가 기밀이지. 그 어디 체중계 올라가라 말아야. 아니 지는 키 크고 말랐다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관리 잘한다고 자랑질이야? 나 운동 열심히 해서 이렇게 슬림한 데 너는 왜? 뭐 이런 뉘앙스잖아 그지? 아니 자기 몸무게는 100번 재도 되는데 남의 몸무게는 왜 건드리냐고. 남편이 뭘 모른다 야. 최상위 포식자한테 겁도 없이 그지? 혜선아 다음에 또 네 몸무게 내정 간섭하면 어떡한다? 알지? 두 글자 Everybody I say 퍼 You say 려 퍼 그래 버려. 혜선이를 위해서 센 언니 노래 한번 듣자. 배신한 남자를 아주 그냥 잡아먹어버리겠다는 그런 노래야. 엔지 골드가 노래하는 Eat You Up. 너 나 속였어. 네 거짓말을 그거 대가 치르게 해주겠어. 널 그냥 확 먹어버리겠어. 그런 노래야. 들어.

얘네들이 캐나다 디스코 남성 듀엣이야. 콘 칸이 노래하는 I beg your pardon. 내 말은 이해하지만 네 말은 이해하는데 동의할 수 없어. 그런 노래야.

장정훈이구나. 백천아 일주일 내내 백천아 이거 코너 하는 거 어때? 재밌을 것 같지 않니? 재미없어 정훈아. 네가 해 네가. 이거 얼마나 당 떨어지는 일인데 힘들어 하루 하는 것도. 7일 6일이구나 백천아 남편이 네가 맨날 버려 버려 한다고 최수정 다음으로 네가 밉대. 진짜 미운가 보구나. 오성민이구나. 백천아 초파리가 얼굴 앞에서 날아다녀 정신이 없어. 네가 와서 초파리 좀 잡아줄래? 야 성민아 초파리가 쉰냄새 나는데 가잖아. 알지? 좀 씻어. 너 쉰냄새 나니까 그렇지. 1195 백천아 자두 수확하면서 청취하는데 아 수확식인데 우리 신랑 어디로 튀었는지 코빼기도 안 보여. 네가 라디오로 우리 신랑 냅다 튀어오라고 말해줘. 구호야 일단 잘 꼬셔서 다 수확한 다음에 그때 집에 쓸데없는 거 버려 버려. 지운자구나. 백천아 아이하고 오랜만에 집에서 초코 쿠키 만들었는데 온도 조절 못해서 다 타버렸어. 울긋불긋 난리다. 운자야 그게 사먹어. 그러니까 조금 돈이 들더라도 그걸 왜 그렇게 더운데 그걸 하려고 그래. 그 애가 또 얼마나 또 마음 아프겠니. 그 잘 좀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거 나와 있잖아. 잘 하든가. 장진숙이구나. 백천아 우리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어. 자식들이 놀라서 달려갔는데 코 울고 자. 의사 선생님이 퇴근해도 아, 퇴원해도 된대. 너무 많이 드시지 말래. 그래도 야 안 아프니까 다행이지. 4909 백천아 나 유정인데 내가 37년 전 아버지 트로트 카세트 테이프 가져다가 위에 휴지로 막고 마음에 쓰는 편지 녹음해서 앞뒤 돌려가면서 가자 적어서 배웠거든. 근데 이 노래가 유명해질까 생각이 들었거든. 결국 명곡이 된 거 맞지? 뭔 얘기하는 거야 너 지금. 37년? 37년까지는 아니지. 너 뭘 들은 거야. 최인재 백천아 와이프가 매일 나한테 방에 불 꺼라 냉장고 가서 물 가져와라 뭔가를 그렇게 시켜. 그래서 어제 좀 화내면서 아 직접 해 당신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랬더니 부부는 일심동체고 당신이 내 손이자 발이래. 이게 말이냐 방구냐. 말이지 그럼 방구겠냐. 1293 아파서 병원 가는데 버스에서 나오네요. 송파 02번 버스예요. 기사님도 친절하시고 너무 좋아요. 구삼아 반말하는 거 안 보이냐. 지금 사람들이 다 반말하고 있잖아. 오늘 반말 데이야. 김하영이구나. 백천아 오늘 운동 갔는데 누가 나한테 아는 체 하길래 나도 반갑게 인사했는데 아직도 누군지 모르겠어. 하영아 너 정상이야. 나도 가끔 그래.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반말 격의 없이 반말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한 주를 또 가뿐하게 마무리하자는 의미로 매주 금요일 2부에 반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속이 좀 후련해지셨나요? 오늘도 여러분들 즐겁게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보내주시면서 크크크크만 보내주신 분들도 많아요. 재밌다는 얘기죠.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환상의 반말 케미를 주신 분들 선물 많이 드립니다. 전통 감주 세트, 아이스크림, 편의점 상품권, 우유 식빵 등등 많아요. 선물 추첨해서 보내드립니다. 음성사연 소개된 분들은 선물 3종 세트 드려요. 피자, 콜라 세트 그리고 커피까지 드립니다. 음성사연 휴대폰 보면 음성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걸로 20초 정도 녹음해서 인백천의 백뮤직 홈페이지 금요일 게시판에 그 파일을 올리셔야 됩니다. 카메라 열어서 비디오를 찍어도

돼요. 저희가 음성만 뽑았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당첨자 명단 깁니다. 나중에 홈페이지 선물방에서 확인하시고 당첨이 되셨으면 선물 문의 게시판에 선물 당첨됐어요 하는 글을 꼭 남기시기 바랍니다. 여주연 씨도 오늘 처음 들어요. 재밌어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벨기에 싱어송라이터예요. CON이 노래하는 크루진이라는 노래인데요. 그냥 복잡한 생각 다 내려놓고 오늘은 바람을 느끼면서 천천히 가고 싶어요라는 노래예요.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황가희 씨가요. 백천아, 내가 백천이 7080 할 때부터 열심히 듣는 소나무인데 어느 날 갑자기 팝송만 나와서 당황했거든. 내가 어릴 때 팝송이나

전체 대강을 제가 어떤 내용이라는 얘기 해드립니다. 8886님 금요일에 배운 단어 저도 일상에서 자주 씁니다. 예. 버려 다 버려. 네가 해 네가. 그런 거 여러분들이 가끔 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벌써 헤어질 시간이네요. 내일 토요일도 낮 12시에 다시 만나주세요. 미국의 리드맨 블루스 보이 그룹이에요. 뉴 에디션이 노래하는 Cool It Now라는 노래인데요. 나 지금 너무 급해. 그녀가 좋아서 미치겠어. 그러니까 한 친구가 야 진정 좀 해. 너 그러다 망한다. 그런 노래입니다. 내일 토요일 낮 12시에 인백션의 백뮤직 계속됩니다.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후 들어 곳곳이 돌발 구간 자리합니다. 먼저 서울 시내 동부간선로 성수분기점 방향 수락 지하차도 지나 추돌사고 나서 2, 3차로가 막혀 있고요. 일대 정체로 이어집니다. 반대 의정부 쪽으로는 창동교에서 상계교 사이 1차로 막고 공사관청이고요. 차량들 서행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강동대교 1차로에 추돌사고가 막 발생했습니다. 일대 혼잡하고요. 이어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매송에서 용담터널까지 속도가 더딘데 그 사이 매송에 발생한 사고 여파입니다. 이후 일직분기점에서 금성까지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수원에서 속도 주춤하고 다시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 반대 부산 쪽은 남서진이에서 속도 내려갑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은근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조영신님께서요. 응디 딸이 출산해서 산바라지 하려고 미국 왔어요. 내 살림이 아니다 보니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내 집에서는 된장, 고추장도 푹푹 떠서 쓰는데 여기 오니까 된장, 고추장이 귀해요. 그래도 우리 딸 회복 위해서 왔으니까 최선을 다해야죠. 틈틈이 응디 라디오 챙겨드릴게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출산한 딸을 위해서 미국까지 가신 거예요. 역시 어머님 사랑이 최고입니다. 시차 적응하는 것도 힘들고 따님이랑 손주 챙기는 것도 힘드실 텐데 영신님도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네? 그래도 요즘 너무너무 행복하시죠? 따님이랑 아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녀랑 그리고 사위분이랑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먼 곳에서도 은비트 챙겨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미국 땅에도 어떻게 응디 목소리 잘 울려 퍼지고 있나요? 글로벌하게 나아가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봅니다.

KBS 이라디오 해피 FM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 손비나의 땡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 DJ 우리 반짝이들의 은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빛나는 트로트와 함께해 주세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수도권 주파수 106.1MHz에요. 고정해 주시고 즐겨주세요. 아유, 탐바라지 하려고 미국까지. 아유, 엄마의 사랑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보통 딸이 출산했다 그러면 두 손 걷어붙이고 가가지고 너는 뜨뜻한데 누워있어 하시면서 미역국 계속 끓여서 갖다 받으시고 손자 울면은 안아주고 너는 들지마 냉장고 문도 열지마 이러는 게 엄마죠. 9897님께서 사연 들으니까 10년 전에 우리 딸 산바라지 해주던 기억이 나네요. 산바라지 해주면서 친정엄마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요. 저 밥 편히 먹으라고 밥 먹을 때마다 손녀고 서성거리셨어요. 제가 잘 때도 아기가 울까봐 다른 방에서 손녀를 보셨고요. 그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딸아이를 돌보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엄마는 손녀보다 내 딸이 먼저라는 것을요. 이 사연 적으면서도 우리 엄마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네요. 맞아요. 이것을 저는 아직 저희 딸을 그거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전 진즉에 알았어요. 아, 엄마는 손녀보다 딸이 먼저구나. 내 딸이 최고구나. 제가 저희 엄마도 제가 아우 애가 엄청 활발한가 봐 뱃속에서 엄청 발을 차 이랬더니 아유 발이 힘이 센가 보네 이게 아니라 엄마 힘들게 왜 발로 찬대 이러시더라고요. 딸이 먼저 걱정이 되시는 거죠. 6297님께서 저는 손자 보면서 응디 라디오 듣거든요. 우리 손자는 트로트 들으면서 잘 잡니다. 낮잠 재울 때 빛나는 트로트가 자장가로 딱이에요. 이 쿵쿵쿵쿵 하는 이 소리가 그 심장 소리랑 비슷해서 아가들이 안정을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헤비메탈 락 있죠? 쿵쿵쿵쿵 하는 거. 그거 듣고 잘 자는 애들 많대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의외다. 그래서 헤비메탈 저희도 한번 틀어본 적은 있는데 잠은 안 자더라고요. 그것도 주파수가 맞는 애들이 있나 봐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자, 오늘 방송 안내해 드릴게요. 1부는 반짝이 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 하고요. 은기한테 하고 싶은 얘기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죠?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여러분들 사연에 이어서요. 반짝이 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와 함께 할 거고요. 2부는 흥미로운 퀴즈 풀어보는 시간 밀당 얼쑤 퀴즈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저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0: 소파
1: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이양약품. 우리 집에는 렉, 렉스 렉스. 사무실에도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 오유진의 물음표였습니다. 3801님께서요. 응디 저 건강검진 다녀왔어요. 나이 들수록 열심히 건강 챙겨야 될 것 같아요. TV에서 보는 것처럼 저도 위내시경하고 깨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진 않았겠지요? 간호사분들과 자꾸 눈이 마주쳤는데 혼자서 눈치를 봤답니다. 이제 나와서 죽 먹는 중이에요. 아유 고생하셨어요. 건강검진 하는 날은 괜히 긴장되고 몸이 좀 피곤하고 그러죠. 괜히 막 또 그 몇 시간 굶으려면 굶을 수 있지만 일부러 굶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쓰느라고 좀 지치는 것 같아요. 죽 맛있게 드세요. 이게 위가 또 놀랄 수도 있으니까 죽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이게 그 마취를 하고 수면 마취하고 깨면서 그 이게 우리가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 정신 상태에서 이상한 말을 한다고는 하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래요. 뭐 붙잡고 그냥 첫사랑 얘기만 안 하면 되지. 1239님께서 오랜만에 미용실 가서 머리하고 왔어요. 아이 셋 있으니까 드라이할 시간도 없더라고요. 나갈 때면 늘 고무줄 하나로 질끈 묶고 다니다가 오늘 단발로 잘랐더니 너무 시원하네요. 매직 파마도 했거든요. 역시 여자는 머리를 해야 기분 전환이 되나 봐요. 근데 미용실에서 너무 오래 있었더니 배가 고파요. 아직도 점심 안 드셨군요. 시간이 늦었는데 얼른 뭐 드세요. 진짜 그 애 하나 있어도 저도 머리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질끈 묶고 다니는데 애 셋 있으면 진짜 머리할 시간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네 어머니들이 다 머리가 짧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기분 전환 잘하셨어요. 자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진혜성의 바람 고개, 정서주의 물레방아 도는데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4009님께서 남동생 결혼식을 위해서 축가 연습 많이 했더니 목이 상했어요. 속상해요. 어떡해요? 막상 연습할 때만 고래고래 잘하다가 결혼식 날 돼서는 목 다 쉬어가지고 그런 사람 많아요. 연습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그 많은 분께서 뭐 전국 노래자랑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회식 때 노래방 가서 또 뽐내려고 벼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축가도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꿀팁 하나 드릴게요. 노래 연습하실 때요. 아, 또 불러봐야지. 또 불러봐야지. 이래서 아마 연달아서 막 부르시다가 한 번 딱 쉬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목이 쉬거든요. 바로 상해요. 성대도 근육이다 보니 우리가 왜 근육 운동할 때 한 세트 하고 5분, 10분 쉬고 또 한 세트 하고 이렇게 하죠. 똑같습니다. 성대도. 그래서 한 곡이 이제 3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충분한 근육을 쓴 거예요. 3분 노래 불렀으면 3분 쉬어줘야 됩니다. 한 곡 부르고 한 곡만큼의 시간을 쉬고 그리고 또 한 곡 부르고 한 곡 쉬고 그래서 또 아 이게 쉬는 거 조금 힘들던데 그러다 보면 안 하게 되던데 이러시는 분들 또 꿀팁이 있어요.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핸드폰 틀어놓고 녹음을 해서 3분 부르고 그 녹음한 걸 들어요. 그러면 그 시간을 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이 부분은 내가 조금 이렇게 불러봐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공부도 되고 근육도 쉴 수 있고 아주 좋은 팁이죠. 네, 3분 쉬고 3분 부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목이 바로 상합니다. 잘 부르고 오세요. 어떡해요. 이성호님께서요. 응띠 집사람이 외출하면서 저한테 건조기에 이불 다 들어가면 빼줘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빼놨죠. 근데 이불이 두 개일 줄 몰랐어요. 한참 있다가 봤더니 다용도실 바닥에 하나가 떨어져 있네요. 어쩔 수 없이 모른 척하고 집어왔습니다. 응디 비밀이에요? 아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꼭 이불뿐만이 아니라 빨래를 한 움큼 이렇게 쥐고 오다가 빨래 떨어뜨리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떨어뜨린지도 몰라. 이게 소리가 안 나니까요. 옷이니까 뭐 이불이니까. 그러고 있다가 다시 어디 그 길을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 떨어져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모른 척하고 털어서 그냥 다시 넣지. 비밀 해드릴게요. 자, 1부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하시고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이름이랑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면 됩니다. 노래 듣고 와서요. 반짝이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시작할게요. 신유의 시계바늘, 정슬의 사랑학개론.

자기야, 우리 엄마는 주말이 가까워지면 어김없이 나에게 전화를 해. 사실 내가 워킹맘이거든. 아, 그러니 나도 얼마나 바쁘겠어. 근데 금요일 이맘때가 되면 연락을 해서 나한테 이렇게 재촉을 하신다니까?

너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어머 세상에,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내가 회사에서 이렇게 대놓고 하품을 하면 안 되지. 아우 정신 차려, 여긴 회사야. 퇴근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정신 좀 잡자. 아 여보세요? 엄마 나 사무실이야, 무슨 일이야? 혜린아, 너 오늘 바빠? 퇴근하고 엄마 집 들렀다 갈 수 있어? 오늘? 알았어. 아 금요일이구나. 알았어 들렀다 갈게. 오늘 꼭 가야 돼. 마트에서 세일하는 게 너무 많아서 꼭 같이 가야 돼. 원 플러스 원. 세일을 너무 많이 한다. 끝나자마자 바로 올 수 있지? 알았어. 끝나고 전화할게. 끝난다. 그리고 퇴근 후, 혜린아 왜 안 와? 오고 있지? 타임세일하는 거 사러 가려면 얼른 가야 돼. 니네 아빠랑 가면은 대충만 둘러보고 빨리 집에 가자 그런단 말이야. 어디 좀 왔어? 거의 다 왔어? 알았어. 엄마 그러면은 카트 끌고 집 앞에 나가 있을게. 빨리 와. 우리 엄마는 마트에서 장 보는 게 왜 이렇게 진심이실까? 냉동실에 들어갈 때도 없던데. 아빠가 엄마랑 같이 가면은 스트레스 받는 이유를 알겠어. 엄마 나도 퇴근하면 좀 쉬고 싶다고. 그냥 필요할 때마다 집앞 마트에서 조금씩 구매하면 안 될까? 제발.

입니다. 오늘은 조혜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렸어요. 선물로 간장 세트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엄마가 금요일만 되면은 이제 전화를 또박또박 하셔서 마트 가자고 원 플러스 원 세일하러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하시나 봐요. 그 장 보는 게 진심이시죠. 특히나 엄마들은 집에서 매일매일 삼시세끼 다 해서 드시기 때문에 이렇게 세일할 때, 쌀 때 큰 바구니나 그런 거 끌고 가셔가지고 한아름 담아 오시잖아요. 저도 그 장날 열리는 날 아니면 마트 한번 엄마가 각 잡고 빨간색 그 색연필로 체크해놓은 거 사러 따라 많이 갔었어요. 그 한 번에 몰아서 세일할 때 사시더라고요. 9767님께서 근데 저희 엄마도 동네마트에서 나눠주는 전단지 보시고 세일하는 품목 체크하셨다가 그 날짜에 가서 구입하세요. 알뜰히 몸에 배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타임 세일하는 건 못 참겠더라고요. 맞아요. 이 전단지. 이 전단지 우리 집에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난 진짜 그거 보면 어지러워가지고 이게 뭐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러는데 엄마는 딱딱딱 보고 이거 괜찮네 하면서 색연필로 동그라미 촥 쳐가지고 그거 이렇게 딱딱딱 접어서 가방에 들고 가서 그거를 촥 펼친 다음에 하나씩 무슨 보물찾기 하듯이 이렇게 담으시잖아요. 맞아요. 진짜 알뜰히 몸에 배셔서 그렇죠. 이거 세일할 때 사야 된다. 1008님께서 아 근데 금요일 퇴근 후는 굉장히 속은 초중한데 어머니께서 자주 연락하시면 좀 난감하시긴 하겠네요. 매달 둘째 주 혹은 넷째 주 금요일은 같이 장 보는 날로 정해놓고 딱 그때만 장을 보시는 건 어떨까요? 원 플러스 원 상품은 같이 산 다음에 나누면 절약도 되고 좋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세일이요. 우리가 정해진 날짜에 하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지. 갑자기 세일한다 그러면 이거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약속한 날짜가 아닌데 이러면 이제 엄마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 플러스 원 이거를 놓치라는 거니? 이러면서. 같이 가야 된다고. 근데 진짜 원 플러스 원 상품은 같이 이 두 집이 같이 가서 사면은 너무너무 좋죠. 그 대형마트에도 이렇게 보면은 엄청 크게 많이 팔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도 한번 가봤는데 너무 이제 싸긴 싼데 너무 크게 파니까 아 이런 거는 두 집이 같이 와서 이렇게 나눔하면 너무너무 좋겠다. 반반씩 그렇게 장을 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진짜 그 장 보는 날을 정해놓으면 참 좋겠지만 이게 세일은 못 참죠. 아니면 그 마트 왜 끝에 한 10시나 11시 문 닫으면 이제 10시 반이나 이쯤 가면 자 세일 마지막 오늘 더리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그거 사오면 되는데 그런 거 진짜 싼데. 자 은비트의 짧은 일일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 이야기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마련된 자기야 게시판에 사연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자 노래 듣고 올게요. 임영웅의 인생 창가 하루에 잘 지내요.

0: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8: 핏.
7: 눈 뜨자마자
8: 핏.
7: 아이와 함께
8: 핏.
7: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9: 오래오래 락토핏
10: 종근당 건강
11: 건강기능식품.
1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 그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0: 신나는 트로트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1: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반짝이분들과 흥미로운 퀴즈 풀어야죠. 밀당 얼쑤 퀴즈 함께 할게요. 1부 끝곡으로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곳곳에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문경 2터널 부근에 사고 발생했고요. 1차로 막고 처리 중입니다. 이후 감곡에서 속도 주춤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두 건의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안성나들목에 대형 버스 사고 나서 현재 한 개 차로만 겨우 통과가 가능한데요. 일대 정체가 극심합니다. 이후 기흥에도 사고 나서 2, 3차로 통행이 어렵고요. 신갈 분기점까지 정체로 이어집니다. 이어서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방향 홍제문터널엔 3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 있습니다. 연희 램프부터 여파받아 밀리고요. 동부간선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월릉분기점이 사고 나서 3차로 통행 어렵고 일대 혼잡합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할머니, 종로 5가예요.
1: 종로 5가?
0: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김연자의 10분 내로였습니다. 뚝뚝 여러분 드릴 말씀이 있어요. 반제분들 시간 참 빠르죠? 벌써 7월이고요. 벌써 청취율 조사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이거든요. 이러면 또 반제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 모셔서 파티를 즐겨야죠. 자, 메모하실 준비 되셨나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무명전설에서 우승을 차지한 성리 씨 그리고 4위를 차지한 황윤성 씨 두 분과 함께하는 빛나는 초대석 마련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요. 응디의 빈자리를 채워줬던 고마운 녹디 애녹 씨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 분 더. 목요일에는요. 가수

0: 수지 씨 모십니다. 와, 많이 오시죠? 그러니까 다음 주 하루도 빼놓지 말고요. 은비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이요. 저 잠깐 광고 듣고 와서 밀당 얼쑤 퀴즈로 돌아올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내 비결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딱꼬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꼬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꼬착, 하루 5분 쉽게
3: 쓱딱꼬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꼬착.

7월에도 불금에는 퀴즈와 함께 합시다. 풀고 마치고 선물 받아서 기분이가 좋아지는 시간. 밀당 얼쑤 퀴즈. 첫 번째 퀴즈는요. 문제와 힌트만 잘 들어도 정답이 들리는 퀴즈입니다. 얼쑤 퀴즈 내드릴 건데요. 반짝이 6704님께서 응디, 제가 지난번에 초등학교 동창생들이랑 모였을 때 같이 퀴즈를 풀어봤거든요. 세상에나 만상에나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어릴 때로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서로 네가 맞았니 내가 맞았니 하면서 싸우는데 덕분에 깔깔대고 많이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응디 하고 보내주셨어요. 얘기만 들어도 웃음이 나네요. 매주 만나셔가지고 퀴즈 푸시면 안 돼요? 퀴즈 모임 하나 만드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각자 사는 게 바쁘시니까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매주 이 시간이 돌아오는 거예요. 동창생분들이 매주 모이는 건 힘드시니까 반자분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퀴즈 풀어보시죠. 자, 얼쑤 퀴즈 지금 나갑니다. 객관식 문제입니다. 오늘의 정답인 이것은 손으로 흔들어 바람을 일으키는 물건인데요. 여름철에 외출할 때 양산 갖고 다니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갖고 다니는 것도 참 좋거든요. 햇빛을 가리는 효과도 있고요. 바람을 만들어서 열을 식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철에 필수인 이것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부채, 2번 핫팩, 3번 우산. 자, 여기까지가 문제고요. 1, 2, 3번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서 정답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정답자 5분 뽑아서 아이스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힌트곡으로 들려드리는 두 곡 듣고 얼쑤퀴즈 정답 발표합니다. 윙크의 부끄부끄, 진성의 채석장.

밀당 얼쑤 퀴즈 함께하고 계시고요. 윙크의 부끄부끄, 진성의 채석장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얼쑤 퀴즈 나갔었죠? 다시 한번 문제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정답인 이것은 손으로 흔들어 바람을 일으키는 물건입니다. 햇빛을 가리는 효과도 있고요. 바람을 만들어서 열을 식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철에 필수인 이것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하는 게 문제였어요. 보기도 있었죠. 1번 부채, 2번 핫팩, 3번 우산 이렇게 3개를 드렸는데 많이 맞히셨어요? 자, 정답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1번 부채입니다. 옛말에 여름 생색은 부채요, 겨울 생색은 달력이다 하는 말이 있는데요. 더운 여름에는 부채를 선물하고 해가 바뀌는 겨울에는 달력을 주고받는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앞으로 더울 일만 남았잖아요. 우리 반제분들 가방에 작은 부채 하나씩 챙기셔서 더위 때문에 힘드신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정답 1번 부채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5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음악 밀당 퀴즈 시작해볼게요. 최윤의 불어라 꽃바람.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최윤의 불어라 꽃바람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음악 밀당 퀴즈 시작해볼게요.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단계 힌트는 정답곡을 딱 1초만 들려드립니다. 반짝이 0786님께서 응디 제가 이 코너에 참여하려고 오늘 이어폰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잘하셨어요. 이어폰 들으면은 더 잘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매주 이어폰을 꽂고 듣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희망의 싹을 자르는 말을 했죠. 자 반짝이분들 잘 들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 봅시다. 음악 밀당 퀴즈 1단계 힌트 1초 힌트 주세요. 뭐 이런 소리가 났기는 했는데 뭐 잘 안 들렸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2초 힌트 주세요. 이번에도 조금 예, 옛날 노래 같아요. 그죠? 이게 소리가 리얼이야, 이거 리얼. 진짜 사람이 연주한 악기 소리 같아요. 자, 좀 고급진 노래 같은데 우리 3초를 한번 들어봅시다. 목소리가 나오길 기대해봐야죠. 3초 힌트 주세요. 안. 어? 안. 이거 너무 낮아서 흉내도 못 내. 안. 안 나왔어요. 안. 목소리가 굉장히 특이한 남성분입니다. 우리가 이 목소리를 딱 들었을 때 아. 이 사람 같다 하는 가수들이 있죠. 포인트가 딱 되는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옛날 노래 잘 몰라요 하시는 분들 이 가사를 들으면 또 알 수도 있어요. 제가 4단계 힌트 이 노래 가사 1부분을 성대모사로 읽어드릴게요. 귀 쫑긋 세고 잘 들어주세요.
1: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이 없어라.
0: 이거 이상하네. 김치찌개가 나와야지만 비슷한 것 같아.
1: 김치찌개. 우리 시어머니께서 김치찌개 잘하셨다고 말씀하셨어.
0: 이렇게 되는데.
1: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이 없어.
0: 이게 좀 힘드네. 크리스티나 성대모사로 가사 힌트 들려드렸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이 노래 제목만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자 5분 뽑아서 우유 식빵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힌트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할게요. 최재명의 길가에 앉아서 문현주의 둘이서

0: 밀당 얼스 퀴즈 함께하고 계시고요. 최재명의 길가에 앉아서 문현주의 둘이서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음악 밀당 퀴즈 힌트를 4단계까지 들려드렸는데 어떻게 많이들 맞히셨어요? 바로 음악 밀당 퀴즈 정답 확인할게요. 정답은요. 현철의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었습니다. 크, 힌트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0: 참 언제 들어도 좋은 목소리지요. 에.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5분 뽑아서 우유식빵 쿠폰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하시고요.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음악 밀당 퀴즈의 정답곡 현철의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들려드리고요. 저는 드라이브 뚜루 퀴즈로 돌아올게요.

음악 밀당 퀴즈의 정답곡 현철의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드라이브 트루 퀴즈 시작해볼게요. 지금부터 차가 슝 하고 지나가는 소리와 함께 노래의 일부분이 들릴 겁니다. 그럼 그 노래를 듣고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는 퀴즈예요. 반짝이 서경희님께서 제가 그나마 노하우를 좀 알게 됐어요. 박PD님께서 드라이브 트루 퀴즈 할 때는 노래 제목이 나오는 부분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기다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와, 이 귀한 노하우를 터득하셨군요. 우리 반지분들 진짜 센스 대단하세요. 근데 매주 똑같지는 않거든요.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과연 오늘도 힌트의 제목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귀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보자고요. 자, 첫 번째 힌트 주세요. 굉장히 잘 들렸는데 이거 굉장히 잘 들. 이 노래마다 그 노래가 가진 포인트들이 있어요. 딱 들으면은 아 하는 노래들. 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거 만약에 2단계 힌트에 우리 저기 서경희님께서 눈치챘던 그 제목이 나오는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100% 이 다음번에 100% 선명하게 들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쉽게 가나요? 자 2단계 힌트 주세요. 이거 굉장히 애매한데 이 부분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 이거 반지분들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약간 묻혔어요. 약간 그 앞부분이 묻혔는데 나는 이 부분이 아니라 그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 그 부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다른 부분이 나와서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자, 반지분들 눈치채셨습니까? 어찌됐건 나오긴 나왔어요. 제목이. 그래도 나는 헷갈린다. 옆에서 강아지가 자꾸 밥 달라고 짖었다 하시는 분들 성대모사로 3단계 힌트 들려드리겠습니다. 잘해! 잘해! 잘해!

0: 바라볼 때 잘해.
1: 오랜만에 등장했죠. 진짜 배기 이명아 씨.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잘해. 응 잘해. 잘해. 이런 노래가 들어가는 별로 없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들려드린 이 가사가 들어간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자 5분 뽑아서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려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자, 그럼 힌트곡으로 들려드린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할게요. 노래는 나훈아의 청춘을 돌려다오.

나훈아의 청춘을 돌려다오 듣고 왔습니다. 드라이브 뚜루 퀴즈 좀 전에 문제 내드렸는데요. 정답 많이 맞히셨나요? 자, 그럼 이제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드라이브 뚜루 퀴즈의 정답은요. 서지호의 돌리도였습니다. 돌리도. 자, 첫 번째, 두 번째 힌트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차례. 돌리도 돌리도 내 사랑 돌리도 이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 어떻게 잘 맞히셨죠?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 뽑아서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자, 드라이브 트루 퀴즈의 정답곡 서주의 돌리도 듣고 올게요. 돌.

유영우님께서요. 시장에 다녀와서 장 본 것들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녁 반찬 걱정을 하면서도 은비트 들을 시간은 꼭 챙기게 되네요. 맞아요. 맞아요. 장 본 것들 정리하면서 아유 저녁 반찬 뭐 하나 하면서 또 귀는 쫑긋. 9478님께서 응디 벌써 7월이네요. 7월은 우리 아이 여름방학 하는 날. 아 벌써부터 한숨이 나옵니다. 아 이게 그 무섭다는 돌밥 시즌이 이제 또 돌아오고 있는 건가요? 삼시세끼 다 챙겨야 되니까. 아 이거 진짜 그 말이 쉽지 진짜 힘들 것 같기는 해요. 돌아서면 밥이고 진짜 돌아서면 밥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다 치우고 나면 또 밥 먹을 시간이고 다 치우고 나면 또 밥 먹을 시간이고 그럴 거면 그냥 아침부터 쭉 차려놓으면 안 되나 생각 들어도 냄새 나고 막 이러니까 어찌됐건 치워야 되고 아유 정말 힘듭니다. 힘들어. 1421님께서 응디 오늘 저녁은 뭘 먹어야 맛있다고 소문이 나려나 고민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응디의 선택은? 진짜 뭘 먹어야 맛있다고 소문이 나려나. 저는 그래도 조금 시원한 거 먹었으면 좋겠어요. 뭐 열무냉면? 요즘 계속 열무냉면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열무냉면 갑시다. 열무냉면에 고기 조금 구워가지고 그 숯불고기 같은 거 있잖아요. 양념 조금 된 거. 그런 거 해가지고 같이 먹으면 참 맛있겠다. 아니면 만두 같이 먹어도 맛있고요. 냉면에. 자,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양의 우리 아버지란다. 그리고 이수연의 아빠, 아버지, 아버님.

0: 저녁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2: 이리 오너라 듣고 놀자. 이리 오너라 함께 듣자. 응디 응디 응디 내 사랑이야. 빛나는 트로트 내 라디오야. 응가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들 오늘 또 은빛나게.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 끝곡으로 조항주의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곳곳에 이동량이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남사진이에서 속도가 더디고요. 이후 추풍령 부근에는 차량 화재 사고 나서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는 북천안부터 안성까지 차간격이 좁혀지고요. 이후 기흥에서 신갈, 시구간에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에서 바란지나 화성휴게소까지 속도 더딥니다. 이후 용담터널과 광명역부터 정체고요. 나란히 가는 평택시흥고속도로 역시 마두에서 송산마도 지나기 어렵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양재부터 양재터널까지 또 둔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까지 정체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남이분기점에서 서청주까지 밀립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것처럼.
1: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네, 안녕하세요. KBS ETV 토요일 미니 시리즈 결혼의 완성에서 신경외과 의사 강태주 역을 맡은 배우 남궁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강태주의 아내이자 병원 이사장 고세윤 역을 맡은 이설입니다.
0: 이혼 직전 강태주는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인면수심의 범죄자와 극한의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1: 강태주는 과연 아내 고세윤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0: KBS ETV 부부 액션 어드벤처 결혼의 완성
1: 7월 4일 토요일 밤 9시 20분 첫 방송됩니다.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요. 이런 생각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7월에는 내가 꼭 새로운 사람이 되고야 만다. 다이어트, 운동, 외국어 공부, 자격증 따기. 이 네 가지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결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공률이 25%래요. 나머지는 또 다음 달에 나에게 계획을 이월한다는 뜻이겠죠. 성공한 25%의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닮은 점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다이어트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조금씩 덜 먹었어요. 저는 운동이 아니라 그냥 10분씩 제자리뛰기 했어요. 저는 영어로 말하기를 그냥 조금씩 했을 뿐인데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냥, 조금씩, 꾸준히 이 세 단어가 만나면 우리는 분명 앞으로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살면 되지. 목표고 계획이고 꼭 거창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요. 이문세님을 만나봤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오늘은 7월의 세 번째 날입니다. 7월 3일이에요. 금요일입니다. 작심삼일의 그 3이죠. 다이어트를 하겠다. 운동을 하겠다. 나 외국어 배울 거야. 등등등 계획들을 많이 세우셨을 텐데 여러분들 잘하고 계십니까? 작심삼일로 끝나시는 거 아니시죠? 성공률이 25% 정도래요.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다음 달로 2월 한다. 뭔가 이 거창하게 제대로 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냥,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 나는 그냥 조금씩 꾸준히 한다. 근데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다. 제가 쉽게 전하기는 했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이번에 라라랜드 잠시 후 커피향이 가득한 본다방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뽑아서 시원한 커피 선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착, 하루 5분 쉽게
6: 쓱딱 꽂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착.
5: 메디힐 토너 패드.
7: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8: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9: 하모니 렌트.
1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9: 뭐니 뭐니 해도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본다방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오늘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저 때문에 섭섭한 게 있으시면 섭섭했다고 꼭 얘기를 해주세요. 9994님, 뽀니 누나, 대구에서 법인 택시를 하는데요. 커피 한 잔, 주이소. 손님이 없어갖고 커피 마실 능력이 안 돼, 예. 하시면서. 능력이 안 돼. 999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많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법인 택시 하신다고 하셨는데 늘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330님, 라라랜드 시작부터 처음 들어요. 매일 퇴근하면서 어떤가요부터 겨우 들었거든요. 진짜 겨우 들으셨네요. 오늘 연가라 처음으로 4시 땡 하고 라디오 켰는데 너무 좋으네요. 본다방 참여도 해봅니다. 히히히 하셨어요. 처음으로 시작부터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이분에게도 카푸치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현민이 콩디 어제 오늘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다이어트를 하는 날이에요. 어제는 엄마 모시고 하루 종일 병원 다니고 오늘은 아들 자격증 시험 보는 날이라 데리고 왔다 갔다 했더니 아 이 시간입니다. 이제 겨우 한 끼 해봅니다. 초밥 먹어요. 휴 하셨습니다. 아, 쭉 이 다이어트를 건강한 다이어트를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미님 사연 감사하고요. 콩디 축하해주세요. 라라랜드 합격 맛집 맞네요. 콩디 응원 받고 면접 보고 왔는데 저 합격했습니다. 오, 예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2시간 함께 할게요. 합격했어. 잘하셨네요. 우리 박수경님. 우리 백수경님이 잘하셔갖고 이 합격이라는 좋은 소식을 안으신 거죠. 저는 덤으로 얹혀서 갑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수경님에게도 커피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 한 잔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자우림의 헤이 헤이 헤이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요. 계속해서 커피향이 가득한 본다방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저희 가족 지금 청주에서 양양으로 출발합니다. 어디 가시나 보네요. 오랜만에 동해바다 볼 생각에 너무 신납니다. 재미있게 쉬다 오겠습니다 하시면서 남지연님 보내주셨어요. 힐링하러 가시는군요. 가족들 모두 행복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혜진님, 홍천에 사는 아는 동생네 집으로 개복숭아 따러 갑니다. 콩디, 저녁에는 고기 구워서 술도 한잔 하려고 합니다. 설레는 7월 시작입니다 하시면서 이혜진님 보내주셨어요. 저는 여자분들이 고기 구우면서 술 한잔 마실 겁니다. 요런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멋있어요. 제가 못해서 그런가 봐. 굉장히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김수아님 사연을 제가 다음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니 언니, 저희 아들 오늘 생일입니다. 김천 계령중학교 2학년 정도윤입니다. 요즘 공부하느라 게임하느라 바쁘지 아들? 별탈 없이 안 아프고 잘 커져서 고맙고 사랑해. 엄마는 항상 도윤이가 행복한 날만 있었으면 좋겠어. 사랑한다. 이게 우리네 어머님들의 마음이죠. 우리 정도윤 군 오늘 생일이에요. 해피 버스데이 투유입니다. 저 이본 이모도 축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3님 안녕하세요. 보니 언니, 20년 가까이 하던 일을 정리하고 제2의 인생을 위해 간호조무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첫 실습 일주일을 마쳤는데 생각보다 많이 고단하더라고요. 이 실습에서 포기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퇴근길에 듣는 라라랜드로 하루의 피로를 풀어가 봅니다. 아직은 서툴지만 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암요. 앞으로의 실습도 잘 해낼 수 있도록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노래와 따뜻한 방송 부탁합니다 하시면서 1963님 보내주셨습니다. 좀 많이 힘들다 하더라고요. 이 간호조무사 실습이. 그래도 우리 1963님 끝까지 잘 버텨내시고 자기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지금은 서툴지만 처음은 어느 누구나 다 서툴르죠. 근데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고수가 됩니다. 파이팅입니다. 1320님 딸이 회사 근처로 독립해서요. 차로 1시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TV 보다가 맛있어 보이는 빵집이 있길래 다음에 가보자 꼭 문자를 했더니 딸이 집으로 사들고 왔습니다. 콩디, 어우 센스 있어. 엄마 서프라이즈 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놀라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반차 내고 날라왔대요. 이벤트 좋아하는 거 보면 완전히 지 아빠예요. 1320님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딸을 두셨네요. 1320님 어머님께서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커피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가지런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주세요. 전유나의 사랑이라는 건 이정연의 그 누구보다 더, 이렇게 두 곡이에요.

복잡한 생각은 가라. 여러분이 듣고 싶은 그 노래 지금 배달합니다. 불금엔 신청곡 퀵 서비스. 빠라바라바라밤. 드디어 금요일이 왔습니다. 덥고 습하고 비오고 여러 날씨를 여러분들 잘 건너오셨습니다. 한 주간 애쓴 나를 위해서 노래 한 곡 신청해보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불금엔 신청곡 퀵서비스. 오늘도 미녀 배달부 이보니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달은요, 이 망고 스무디가 되겠습니다. 달달하고 시원하죠. 망고 스무디 20잔 챙겨왔어요. 내가 신청한 노래도 듣고 선물도 받고 오늘도 두 배 기쁨 퍼드리겠습니다. 노래 신청하실 곳은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가수 이름과 듣고 싶은 노래만 적어서 아주 간단하게 보내주셔도 전해드립니다. 불금엔 신청곡 퀵 서비스. 오늘 첫 곡은요, 이춘영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불금엔 신청곡 퀵 서비스. IOI의 갑자기 신청합니다. 공디. 요즘 푹 빠져있는 노래랍니다. 지금도 가사가 입에 맴돌아요 하시면서 이춘영님이 신청하셨습니다. IOI의 갑자기.

개그맨 신청곡 퀵서비스 2793님이 사연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딱 모양이 크기가 자두입니다. 자두. 콩디 누나 출석합니다. 과수원에서 자두를 따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맞네요. 소쿠리 안에 자두가 한가득이에요. 린의 아이조아 신청해 봅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사진 한 컷과 함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황은희님, 불금이라고 꼭 신나는 노래를 신청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럼요. 저는 전원석의 떠나지 마를 듣고 싶어요. 연애할 때 신랑이 자주 불러주던 노래랍니다. 저는 솔직하게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서 궁금하네요. 그 시절을 추억하며 듣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황은희님 참여해 주셨고, 4912님, 6살 쌍둥이를 데리고 부산 엄마 집 가고 있습니다. 여름만 되면은 할미 집에 가자고 얼마나 쪼르는지 몰라요. 바닷가에서 며칠 놀다 보면 둘 다 아주 까매지겠죠 하시면서 쿨의 조개잡이 듣고 봐요 콩디 하셨습니다. 이 6살 쌍둥이가 할머니 찾는 거 너무 귀엽네요. 요즘 아이들은 모든 게 굉장히 빨라서 자기들끼리 놀고 남자친구 있는 그런 6살 아이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노는 걸 참 좋아한다고 하는데 할머니를 찾는 거 보니까 아주 사랑스럽네요. 4912님 보내주셨습니다. 8530님, 불금의 모든 길이 빨간 거 알죠 콩디? 남산 터널 이제 막 통과했고 안양까지 1시가 걸린다고 합니다. 무서운 건 도착 시간이 점점점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격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뒤에는 웃고 계셔. 신나는 노래가 필요합니다. 코요테 파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루하지 마시라고. 졸음운전하지 마시라고. 6550님, 안녕하세요 콩디님. 문득 1998년이 떠올라서 쿨의 애상을 신청해봅니다. 그때는 핸드폰보다 공중전화가 더 익숙했고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좋아하는 노래를 듣던 시절이었죠. 그런 감성이 있었죠. 그때는 잊고 있던 그때의 감성을 콩디 목소리와 함께 꺼내보려고 합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한번 꺼내보죠. 한 6, 7분 될 것 같습니다. 코요테의 파란 그리고 쿨의 애상 들으면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우리 감성에 한번 빠져보죠.

이번에는요. 5275님이 주신 문자예요. 안녕하세요. 콩디. 4년 뒤면은 정년이라고 문자했던 애청자입니다. 정년 때 어떤 선물을 셀프로 해줄까 고민하다가 15년근 산양삼 3뿌리를 주문해서 산삼주를 담갔습니다. 이게 셀프 선물이에요. 정년이자 환갑 때 개봉할 생각입니다. 아싸! 개봉할 생각에 벌써부터 신이 나시나 봅니다. 신청곡은 박상민의 중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셀프 선물, 나를 사랑하는 가장 작은 방법 중에 하나죠. 잘하셨습니다. 5275님 문자 주셨고, 콩디 축하해 주세요. 운전 시작하고 지금까지 주차를 한 번에 성공한 적이 없었거든요.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런 반복을 처음에는 다 합니다. 누구나. 근데 오늘 딱 한 번에 넣었습니다. 오, 괜히 뿌듯해서 차에서 혼자 환호에 박수까지 쳤습니다. 노래는 환희의 울티마 노체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0806님이 재미있는 사연과 함께 이렇게 또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황금숙님, 심신의 오직 하나뿐인 그대 신청합니다. 신랑 생일이에요. 오늘 신랑님 생일이야. 남구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제 부모 형제 없이 나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 신랑. 늘 건강하게 콩디도 빌어주세요. 지금 라디오 들으면서 집에 오고 있을 겁니다. 우리 아내분께서 신랑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라라랜드 앞으로 문자를 던져주셨습니다. 오늘 생일 맞으셨어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정말 꽃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김님이 아내와 다투고 이분은 또 다퉜어. 앞사연과 조금 반대네요. 한동안 김에 흰밥을 싸먹었습니다. 맛있죠? 그리고 간장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 근데 오늘은 저녁에 아구찜을 해준다네요. 기뻐야 하는데 썩 기쁘지가 않아요. 자기 기분 좋을 때만 해주는 특식이라 하루 아구찜 먹고 내일부터는 또 김만 싸먹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래도 해줄 때 잘 받아 먹어야겠죠. 노래는 이승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신청해봅니다 하셨어요. 화해에 손을 내미시는 거 아닐까요? 아구찜으로 오늘 저녁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영양 보충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동안 김에 흰밥만 싸서 드셨다고 하셨는데 미스터 김님이 신청하신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심신의 오직 하나뿐인 그대 이승환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6: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잠깐.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2부에도 신청곡 퀵 서비스 계속됩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1부 끝곡이 되겠습니다. 김미숙님이에요. 뽀니 언니 목소리는 변함이 없네요. 중고등학생 시절 듣던 그대로라 추억이 더 돋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며 노래 신청해봅니다. 태희의 같은 베개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고 저희 보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퇴근길 일찍부터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입장 거봉 포도휴게소부터 안성휴게소까지 답답하고요. 이후 기흥에서 신갈, 다시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답답하고요. 매송휴게소와 광명역부터 정체입니다. 나란히 가는 평택시흥고속도로 역시 마도에서 송산마도 지나기 어렵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덕평부터 월곶 분기점 사이 총 29km 정체 구간입니다. 그 사이 덕평부터는 연이어 15km가 쭉 정체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일직 분기점에서 광명까지 속도가 더딘데 일직 분기점이 사고 있고 현재 갓길에서 처리 중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서비영입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팝.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3: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라방 강행자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콩디. 저는 창원에 사는 강행자예요. 매일 열심히 김밥을 말고 라면을 끓이면서 매점을 운영하는 중이랍니다. 제가요, 20년째 KBS 라디오만 듣거든요. 새벽 6시 출근해서 퇴근하는 밤 9시까지 하루 종일 KBS, 그것도 해피 FM만 들어요. 그 중에서도 매일 오후 4시에 방송되는 라라랜드를 참 좋아해서 우리 콩디 언제 오나 하면서 기다리는 열정 애청자랍니다. 소개가 길었죠? 라라랜드 첫 방송부터 1년을 쭉 들었는데 왜 저는 당첨된 적이 한 번도 없을까요? 저도 콩디가 한땀 한땀 열심히 만든 비즈 팔찌, 그 팔찌 차보는 게 소원이에요. 누가 팔찌 예쁘다고 해주면 우리 콩디가 준 거라고 자랑도 해보고 싶답니다. 오늘도 저는 김밥을 싸고 라면을 끓이면서 콩디와 함께 할게요. 그러니까 콩디, 제 발목도 반짝반짝 빛나게 해줘요. 부탁해요.

오늘의 라방에 이어서 자두의 김밥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라방 주인공은 창원에 살고 계시는 김밥을 만들고 라면을 끓이는 매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강행자님이었습니다. 오늘 마이크 빌려가신 행자님에게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해피 FM만 들으신대요.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그 중에서도 오후 4시 6시 라라랜드를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 콩디 언제 오나 기다리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엄청 웃으실 때 느낌이 너무 귀여운 면도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라방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즈 팔찌, 그 팔찌 이쁘네요. 그러면 우리 콩디가 만들어준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행자님 팔목이 반짝반짝 빛나도록 비즈 팔찌를 한땀 엮어서 또 이쁜 참을 좀 달아서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라라랜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많으시죠? 녹음해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립니다. 2부에도 불금의 신청곡 퀵서비스 계속됩니다. 오늘은 선물로 시원하고 달달한 망고 스무디 20잔을 챙겨왔습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럼 노래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들입니다. 사랑과 자연을 닮은 세로배선 유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모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0: 이게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0392님이 신청하신 김진표님의 아직 못다한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라라랜드 들으면서 저만의 티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티타임을 갖고 있어. 오늘은 느낌 있게 밀크티를 한 잔 해봅니다. 하시면서 아직 못다한 이야기 듣고 싶다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6살, 7살 아들 둘을 키우느라 고생하는 며느리를 위해 깜짝 선물로 반지를 주문했습니다. 지금 찾으러 가는 중입니다. 기뻐할 며느리를 생각하니 저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노래도 신청해 봅니다. 콩디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6696님이 보내주셨어요.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선물을 준비할 때 굉장히 행복하지요. 뿌듯하고. 그리고 이걸 받고 얼마나 좋아할까. 이런 상상도 하고. 받는 사람만큼이나 주는 쪽도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며느님 너무 좋으시겠다. 9284님 라라랜드 듣다가 급 생각난 노래가 있습니다. 아 이런 거 좋습니다. 급 생각나서 바로 사연을 던져주신 거예요. 콩디도 이 노래를 기억할까요? 틴틴5의 어우 알죠? 머리 치워 머리 이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셨다고 보내셨습니다. 어우 저하고는 정말 오랜 인연이 있는 오빠들이죠. 틴틴5.

0719님 이틀 만에 퇴근이에요. 어제 야근하고 회사 숙직실에서 잤습니다. 얼른 집에 가서 눕고 싶어요. 눕고 싶어. 김성재의 말하자면 신청해 봅니다 하셨고, 박성환님은요. 안녕하세요 콩디님. 첫 문자를 해봅니다. 우리 성환님은 오늘 처음 문자를 또 이렇게 라라랜드에 쏴주신 것 같아요. 듣고 싶은 노래 아무거나 적으면 되는 걸까요? 말수가 많이 없으신 분 같다. 바로 첫 문자인데 뭐 잘 듣고 있다 이런 거 없어. 그냥 다 건너뛰고 듣고 싶은 노래. 좋습니다. 클릭비의 100점 무패 제출해봅니다 하시면서 박성환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 두 분에게 망고 스무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재 님의 말하자면 그리고 클릭비의 100점 무패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어보죠.

개그맨 신청곡 퀵서비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 방송이 다 끝난 후에 보실 수 있게요.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이나 휴대폰 번호 내 자리가 있다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선물 받을 연락처 남기시는 거 잊으시면 아니되옵니다. 변은심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걷기 대신 집 앞 체육관에서 복싱하며 듣고 있습니다. 이 복싱이 엄청 운동이 된다던데 노래도 같이 신청해 봅니다. 소녀시대 오 우리 은심님이 복싱을 하시면서 노래를 또 신청해 주셨습니다. 0339님은요 저는 학교에서 전문 상담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기말고사를 앞두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고민과 불안을 어루만지고 퇴근해서 그런지 오늘따라 유독 지치네요. 퇴근길 차에서 듣는 라라랜드가 저의 치료제입니다. 치료제야. 우리 0339님은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이 학생들의 고민과 불안을 어루만져주고 우리 0339님에게는 또 라라랜드가 치료제라고 해요.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들의 힐링, 콩디는 저의 힐링. 그러니까 말입니다. 노래는 동방시

신기의 풍선을 신청해 봅니다.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 네네 좋은 날 되셔요 하시면서 아주 따뜻한 인사 잊지 않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0339님도 건강 늘 잘 챙기시고 네네 좋은 날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녀시대의 오 준비했고요. 이어서 동방신기의 풍선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어떤 가요로 다시 찾아올게요.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얼마 전 친구들과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졌다. 자주 가던 식당에 모여 술잔을 기울이는데 한 모금 한 모금이 꿀맛이었다. 아, 달아 달아. 이게 사는 거지. 야, 너 한 잔 더 해. 야, 받아 받아. 승진 축하한다고. 오늘은 네가 무조건 쏘는 거다. 알았지?
1: 컴백!
0: 친구 하나가 입사 10년 만에 드디어 팀장이 됐다. 이로써 우리 모두가 직급을 하나씩 가지게 된 거다. 너는 회사에서 뭘 했지? 아, 과장, 과장. 아, 맞네. 이 과장 맞네. 너는 뭐라고? 차장? 야, 네가 무슨 차장이냐? 박 차장? 진짜 안 어울린다. 애들이 네 말을 들어? 아유, 쟨 아무래도 뻥치는 것 같아. 너 회사 어딘데? 야, 솔직히 너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잖아. 나이 마흔이 넘은 남자들이 모이면 서로를 헐뜯기 바쁘다. 회사에서 집에서 밖에서는 어른일지 몰라도 우리끼리 있을 때면 딱 고등학생 수준이 된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10대의 그날처럼 말이다.
2: 야, 근데 진짜 신기하지 않냐? 우리 고등학교 때, 야, 우리 이래서 대학은 가겠냐? 했잖아. 근데 다들 대학을 갔어.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밤마다 질질 울던 거 기억하냐? 걔 아니면 안 된다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우리 몰래 소개팅 하다가 너 딱 걸렸잖아. 하여튼 너 그때 진짜 골 때렸다. 네 와이프가 이거 아냐?
0: 서로의 흑역사를 끄집어내서 한참을 빈정대며 웃다 보면 이런 얘기를 지금도 할 수 있다는 게 기특한 마음이 든다. 누구 하나 크게 사고치지 않고 모나지 않고 변하지 않고 각자의 몫을 잘 해내는 어른이 됐다는 게 대견한 마음이 든다.
2: 야, 너 애가 몇 살이 됐지? 올해 중학교에 갔어? 와, 언제 컸냐? 딸인가? 아, 아들이야? 세월 빠르다. 너는? 너는 딸이지? 아, 너도 아들이야? 몇 살인데? 5학년? 야, 네가 아빠야? 네가 아빠라고? 야, 우리 성범이 다 컸다. 아주 장해. 아주 장하다. 이제 내 집 마련만 하면 된다. 그치? 열심히 벌어라. 요즘 집값 만만치 않다.
0: 친구들과 모여 그 시절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래도 잘 살아왔구나 싶다. 하루도 쉽지 않은 인생길을 웃으며 함께 걸어갈 친구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또 한 번 힘을 내보는 그런 오후다.

0: 어떤 가요에 이어서 카니발의 그땐 그랬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어떤 가요는 김찬호님의 이야기로 전해드렸습니다. 선물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각자 생활을 하다가 너무 바빠서 한동안 못 봤던 친구들 있죠. 오랜만에 만나도 참 편안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참 좋은가 보다라는 생각을 저도 느낄 때가 있는데 오늘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사연은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어떤가요 게시판에 여러분들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처럼 이렇게 사연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호님이 뒤에다가 43 동갑내기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아, 43이세요? 찬호님? 그리고 성범님, 재우님, 오 많다. 준영님, 동민님, 재식님. 근데 오늘 어떤 가요에는 세 분만 등장을 하셨네요. 얼마 전에 팀장으로 승진한 분이 성범님이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어우, 승진하셨어 우리 성범님은. 저 이번도 축하드리겠습니다. 다들 든든한 직함을 하나씩 달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이렇게 친구들끼리 모여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마음은 굉장히 부자일 것 같네요. 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로제의 아파트 그리고 2PM의 우리 집이 최고죠. 우리 집 준비했습니다.
1: 창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먹을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6014님의 사연을 좀 전해보겠습니다. 주말에 신랑이랑 낚시 내기를 약속했대요. 더 많이 잡는 사람이 시키는 거. 다음 주

일주일간 다 하기입니다. 주말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어느 분이 더 많이 잡으셨는지 6014님 다음 이야기 좀 기다리고 있을 테니 보내주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이 다음 주 일주간 다 하기에 걸리셨을까요? 6014님 보내주셨고 5145님 콩디는 마음이 우울할 때 어떻게 풀어요? 저는 휴대폰 사진첩에 마음 구급 상자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우리 딸 사진과 반려견 사진, 제가 좋아하는 음식 사진이 있습니다. 지치고 짜증날 때면 마음 구급 상자를 들여다본답니다. 오늘도 사진첩을 보면서 라라랜드 들어요. 이렇게 또 우울할 때 마음을 달래시는군요. 5145님이 보내주셨는데 저는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들 우울할 때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또 참 다행히도 마음이 우울할 때 전화하잖아? 그러면 할 일이 없대요. 그래서 만나서 수다도 실컷 떨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 우울증이 확 가십니다. 뻔히 누나 그거 아세요? 우리 엄마는 화가 나면 말을 안 하세요. 뭐 말 안 하는 거는 뭐 그런 분들 많죠. 평상시에는 뭐든 다 해주시는데 화가 나면 급 냉동됩니다. 그래 하던 분이 너 마음대로 해 할 때면 완전히 마상이에요. 엄마들은 다 그럴까요? 하시면서 즐거운 양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님 성격이신 거죠. 우리 엄마는 화가 나면 빠다다다 하죠. 어머 마이크를 건드렸어. 우다다다 하고 한 방에 풀어버리고 뒤끝이 없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안녀사는. 즐거운 양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들 중에 즐거운 양님 그리고 우리 마음 구급상자 우울할 때 꺼내보신다고 하신 5145님에게도 커피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정수라님의 환희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2시간 동안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이상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퇴근길 사고가 많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 남한성 나들목에서 남한성 분기점까지 정체인데요. 그 사이 금광 1터널에 있는 사고 여파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충주 분기점 1차로에 사고 나서 일대가 혼잡하고 반대 창원 쪽 여주 분기점부터 감곡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답답하고요. 매송휴게소와 광명역부터 밀리고 반대 목포 쪽으로 무안 4터널에 사고 나서 1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천안터널에 추돌 사고 처리 중인데요. 1차로 주의하셔야겠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입장 거봉 포도휴게소부터 안성휴게소까지 답답하고 기흥에서 신갈,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피영입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해외여행 중에 마트에 가면 입구에서부터 활짝 핀 꽃이 고객을 반겨주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마트에서 꽃을 팔다니,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풍경이지만요. 아주 꽤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코를 파묻고 꽃냄을 맡으면서 각자의 꽃을 열심히 고릅니다. 이런 풍경은 특히 금요일에 흔히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주말부터 일주일 동안 집에 두고 볼 꽃을 사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래요. 내 눈길이 닿는 곳에 싱그럽고 예쁜 것을 놓아두고

먹는 일. 기분 좋은 주말을 위한 아주 꽤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은데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위스 로우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026년 7월 3일 금요일 저녁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첫 곡은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아, 꽃내음이 물씬 풍기는 오늘 첫 곡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위스로 이노진 왔습니다. 주말을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또 한번 자신을 위해서 내 눈의 즐거움, 내 마음의 즐거움, 우리 가족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한번 시간을 빼보시면 어떨까? 마트에 가서도 꽃, 아, 이 꽃을 판다는, 그죠? 저도 어디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그 해외에서는 이게 문화가 다른 거겠죠, 우리랑. 예, 우리랑. 우리 마트에 가면 보통 할인 품목들이 쫙 먼저 진열되고, 먹는 것들, 뻥튀기 이런 것도 있고, 과자도 있고, 그리고 저 한 발짝 더 들어가면 이제 과일이 풍성하게 펼쳐져 있죠. 각 나라의 문화가 다를진데, 저도 영화를 이렇게 보면, 그 마트에 다녀온 그 주인공들이 종이봉투에다가, 맞아. 꽃을 막 들고 오는 걸 본 적이 많은 것 같아. 거기에 꽃 사이사이에 야구방망이 같은 바게트빵. 커다란 거, 딱딱한 거 있죠. 그걸 이렇게 한아름 들고 오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하거든요. 흐뭇하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인 것 같고, 또 해외에 이렇게 꽃을 놔두는 문화가 있다는 건 뭐 우리도 한번 배워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결국엔 내가 좋아하는 거, 짧은 주말이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보내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스드인과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이번 주말에는 스드인 4주년 생일 파티도 있고요. 뭐 거창한 건 아니지만 4년 됐다는 거, 우리 스드인들께서 잘 만들어주신 이 방송 잘 무럭무럭 커왔다는 거 한 번쯤 더 되새기면서 뿌듯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시 후에 드라이빙 포인트 열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누구와 뭘 하고 계시는지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스드인 4주년 특별주간 작은 이벤트가 있잖아요. 오늘도 역시나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커피 한 잔씩 챙겨드립니다.

0: 스위트 라이프 이노진입니다.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스테인의 지금 그곳의 이야기 드라이빙 포인트. 이문지님, 가을에 만날 아가들을 위해서요 육아용품 중고거래하러 나와 있습니다. 득템할 거예요.
1: 아 그래요? 가을에 만날 아가들? 쌍둥이인가? 아 진짜 얼마나 이뻐요 그죠?
0: 예, 예쁜 걸로다가 알차게 잘 마련하세요. 3670님, 오늘 너무 열심히 일한 걸까요? 아니면 노안 시작일까요? 눈이 침침해요. 안 보여요. 내 나이 41. 안 돼!
2: 예, 지금부터.
0: 아니야.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 아니지. 너무 어리세요, 지금. 너무 어린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눈이 침침할 때는 그 눈동자 운동 있잖아요. 그거 찾아보시면 나와요. 눈을 감고 왼쪽으로 끝까지 10초를 보고 오른쪽으로 끝까지 10초를 보고 위로 10초로 끝까지 보고 이런 것들. 예, 저는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좀 나아질 겁니다. 아 그리고 너무 열심히 일했네. 그게 맞네. 예. 박지영님, 쉬는 날이라 친구들이랑 동대문 왔어요. 마음에도 들고 제 몸에도 잘 맞는 옷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헤헤. 요즘 살이 좀 쪘거든요. 헤헤. 예. 일단 눈에 띄는 거 입어보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잘 입어보고 골라오세요. 주니꽃님, 매일 듣지만 처음 사연 보내려고요. 콩까지 깔았어요. 근데 남편이 또 야근이래서 독박 육아 당첨입니다. 16개월 아기 저녁 먹이면서 듣고 있습니다. 유유. 아유 속상한데 신나는 노래 듣고 싶어요. 시크릿의 사랑은 무브. 아이고 우리 아기 맛있게 먹는데 주니꽃님이 기분 좋으셔야죠. 그죠? 얼른 예, 그 마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립니다.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그곳 드라이빙 포인트.

시크릿의 사랑은 무브. 우리 주니꽃님 기분 전환을 위해서 바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드라이빙 포인트 우리 스틴들 지금 와우 계시나 만나보고 있거든요. 아이고, 근데 4440님께서는요. 직장에서 일이 계속 꼬여서 실수 연발이었어요. 무슨 정신으로 마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퇴근은 하는데요. 이 기분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유유. 아이고, 금요일 저녁에 이제 주말을 앞두고 뭔가 마음에 무거운 것들 가지고 들어가시면 안 좋을 텐데. 예, 그렇잖아요. 가급적 금요일 저녁에 인사를 나눌 땐 깔끔하게 앙금 없이 밝게 인사를 하는 게 좋은데 우리 4440님만 마음 무겁게 퇴근하셨나 봅니다. 에, 저기 주말 잘 보내기 위해서 일단 털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산책이라고까지는 뭐하지만 그냥 좀 걸어요. 에, 집 앞을 걷는다든가 한강공원에 일부러 차 가지고 가가지고 주차해놓고 사람들 구경하면서 걸으면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물론 뭐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4시간 쉬었을 수도 있지만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너무 못난 것 같아 이런 날은 그게 또 쉽지 않잖아요. 일단 바람 좀 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털어내시는 게 좋아요. 박준희님, 주차장 알바 중입니다. 아이, 근데 금요일이라 많잖아요. 불금 보내는 분들, 아이, 부럽습니다. 대신 일하는 분들, 화이팅! 그쵸. 아,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쉬고. 참, 이게 다양하게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데, 우리가 있어야지 또.

노시는 분들 마음 편하게 놀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매일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는 이유! 바로 여러분들의 좋은 놀이를 위해서, 휴식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주차장 알바, 아이고 뜨거운 땡볕에 하루 종일 너무 고생하셨을 텐데 시원하게 물 보충 잘하시고요. 식사 맛있게 꼭꼭 챙겨 드시고. 예, 준이님 화이팅! 자, 방금 소개된 분들께도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고요. 이제 잠시 후에 열리는 무인음악가게 오늘 주제, 키워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파밤! 제 입으로 말하기 살짝 쑥스러운데요. 스윗소로우입니다. 무인음악가게 주제, 스윗소로우. 1년에 한 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생일날마다. 내일이 이제 스트인 4주년, 4살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정해봤습니다. 좀 봐주시고요. 자, 우리 보컬 그룹 스윗소로우, 제가 몸담고 있는 팀 스윗소로우 노래 중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노래를 언제부터 왜 좋아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정말 정말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선곡된 분들께는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립니다. 김장훈의 고속도로 로망스 7571님께서 청해 주셨네요. 걸어놨고요. 슈프림 팀과 영준의 그땐 그땐 그땐 이어집니다.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 해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나와 음악만이 존재하는 시간, 무인음악 가게.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만큼은 대놓고 인디 편파 방송이에요. 스위스로우 특집 무인음악 가게 오픈합니다.

0: 뭐라고 딱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1: 그리고
2: 그럼 조용히 하고 있으면 돼.
3: 이거 들어간다. 이거 들어간다.
4: 안녕하세요.
2: 갑자기 안녕하세요. 아니 갑자기
4: 안녕하세요.
2: 아 피아노 좋은데. 드럼은 누가 쳤냐?

0: 말씀하시죠. 노래 파트도 없는데.
1: 아, 뭐 나 다음에 이제 호진이 형이 가야지.
2: 다음에 애들이 뭐 해줄 거야?
3: 안 할 거예요.
2: 알겠어.
4: 그러게.

0: 무인음악 가게 오늘 스위스로 특집으로 다섯 곡 듣고 왔습니다. 아, 연이어서 나오는 노래를 듣는데 평소 같은 마음이 아니네요. 좀 더 뭉클한 거 있죠. 아, 왠지 벌써 4년째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래도 스위스로 음악을 참 많이 들려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모아서 들으니까 확실히 생일상 같고 좋네요. 첫 번째 노래는 스위스로의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이었습니다. 우리 이름을 본격적으로 알린 그런 노래죠. 참 고마운 노래입니다. 그리고 스위스로의 좋겠다 이어졌습니다. 우리 이 좋겠다는 우리 멤버 김영우 군이 결혼할 때 라디오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생방송 중에 친구들이 페퍼톤스와 정준일 등의 친구들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랑 다 짜고 영우만 몰래 이 노래를 서프라이즈로 불러줘서 많이 알려진 노래인데 축가로도 참 많이 여러분들께서 거의 역주행이라고 하죠. 역주행이 되어서 많이 유명해진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스위스로의 설레고 있죠가 세 번째 노래였습니다. 밝은 노래 중에는 이만한 노래가 없다. 고급스럽고 뭔가 품격 있는 그런 설레고 있죠. 그리고 스위스로의 사랑해가 이어졌습니다. 예,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와 버금가게 우리 팀을 많이 알린 노래, 사랑을 많이 받은 노래죠. 그리고 마지막 노래, 스위스로의 최신곡이었습니다. 하이파이브 까지 이렇게 다섯 곡 잘 선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많이 신청해 주신 이 다섯 곡 골라서 전해드렸고요. 신청해 주신 분들 중에 다섯 분을 뽑아서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난 다음에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선물방으로 가셔서 성함이랑 연락처에 한 자리를 꼭 남겨주세요. 광고 듣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4: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사이버 대학교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4: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4: 함께해요
6: 이카운트
5: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9: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2: 오래오래 락토핏
13: 좋은 근당 건강
14: 건강기능식품
15: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6: 든든한 내일로요
15: 네?
1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5: 제대로 가시네요
1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8: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9: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8: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9: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8: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9: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14: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7: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0: 효진입니다.
1: 금요일 저녁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부 끝곡은요, 모세의 사랑인 걸입니다. 8772님께서 청해주셨어요. 우리는 이 노래 듣고 2부에서 또 봬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사고 소식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인천에서 부평까지 정체인데 부평 부근에 발생한 사고 여파고요. 1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안전터널 부근에 사고 나서 1차로가 막혀 있고 북진천부터 여파 받습니다. 이후 안성 분기점에서 속도 주춤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답답하고 매송휴게소와 광명역부터 밀리고요. 세종포천고속도로 포천 쪽으로는 남한산성터널에서 고덕터널까지 가다서다 반복됩니다. 경부선 서울 쪽으로는 입장 거봉 포도휴게소부터 안성휴게소까지 답답하고 이후 기흥에서 신갈 다시 양재부터 반포 지나기 어렵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사랑 처방.
1: 안녕하세요. KBS 주말 드라마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양현빈 역을 맡은 박기웅,
2: 공주아 역을 맡은 진세현입니다.
1: 긍정과 낙천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유쾌한 양현빈과
2: 사랑스러운 에너지로 늘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공주아가
1: 30년 동안 악연으로 얽혔던 두 집안의 오해를 어떻게 풀게 될지 지켜봐주세요.
2: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3: 부탁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매주 금요일 2부 첫 곡으로 저 인디가 아끼는 노래를 콕 집어서 한 곡씩 공개합니다. 인디 픽. 인디 픽.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요, 패닉의 이적 씨와 전람회 김동률 씨가 만든 프로젝트 그룹 카니발의 축배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잔을 높이 들고 그대의 행복을 빌어요. 그대 곁에 내가 있어요. 우리 모두 함께 있어요. 기쁨과 환희의 순간에 들 수 있는 축하의 잔 축배, 기꺼이 우리 스탠들과 함께 들겠습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4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 인디픽은 카니발의 축배였습니다. 아, 저는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콘서트에서 뭔가 샴페인 축제, 우리 가득 채워주신 우리 스드인이란다. 입에 붙어가지고. 콘서트에 오신 분들과 함께 축배를 들면서 이렇게 기분 좋게 시간을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되더라고요. 언제쯤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쉽지만 또 생각해보면 아이고 차 가지고 오신 분들은 또 이렇게 대리해야 되고 불편하고 또 아이고 우린 또 매니저도 없는데 각자 차로 해야 되는데 아이 불가능하겠다 이렇게 또 현실적인 제가 딴지를 놓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머릿속으로나 마음속으로나 아주 기쁘고 축하해야 할 순간에 드는 축배 우리 스드인들과 함께 들고 싶어서 꿈을 계속 가져가고 싶어서 들려드렸습니다.

0: 같습니다. 자, 이렇게 축배를 들면서 시작한 2부. 잠시 후 허밍으로 마치는 음악 퀴즈, 스비트바 퀴즈. 그리고 저녁에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 같이 나눠주세요. 소개된 분들께는 역시 커피 한 잔씩 챙겨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해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와 한병 혈당차 히핏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스비토바 퀴즈 시작합니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쇼리 실라!

0: 추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스트인들이 정답을 못 맞추면 인디의 가슴이 많이 아파. 스비뚜바 퀴즈. 안녕하십니까. 스비뚜바 퀴즈 진행을 맡은 DJ 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세요. 10분께 커피 쿠폰 카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들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오늘의 허밍 잘 들어보세요.

스비트바 퀴즈 허밍에 이어서 듣고 온 노래는 오늘의 힌트곡인 아이들의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였습니다. 아 진짜 아픈 거 제일 싫어. 그죠? 아, 아직까지 정답을 눈치채지 못한 분들이 계실까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허밍한 부분을 제대로 불러드리고 예, 당첨자 말씀드려야겠죠? 자, 이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정답은 Fly to the Sky의 가슴 아파도 였습니다. 예, 그 웰컴 투 동막골 강혜정 씨가 연기한 마이 아파 요거부터 힌트곡인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예 더불어 환희 씨 목소리를 살짝 흉내낸 예. 허스키 보이스의 인디 힌트까지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Fly to the Sky의 가슴 아파도 우리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10분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 카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스윗드라이브 홈페이지 선고표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당첨되셨으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를 꼭 남겨주십시오. 그럼 오늘 정답 꼭 듣고 옵니다. Fly to the Sky의 가슴 아파도

Fly to the Sky의 가슴 아파도 오늘 스피드박 퀴즈 정답곡이었습니다. 아, 후렴구 가사가 내 마음이네. 진짜 4년을 진행하다 보면 좋은 날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뭔가 그 이렇게 털어놓는다고? 아이, 이 나이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힘든 일이 더 많지 안 그래요? 가슴 아프고 마음이 짓물러가도 내 눈이 행복한 건 스트인 덕분이니까. 예, 스트인 덕분에 잘 회복하고 웃고 만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참 덕분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하게 되네. 참 말 잘해. 그죠?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금요일 저녁 함께 달리고 계십니다. 자, 6187님. 퇴근길에 친정에 들러서 반찬 한가득 안고 집에 갑니다. 엄마가 정성껏 만들어주신 반찬으로 일주일 맛있게 먹을 생각을 하니까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나이 50 넘은 딸 챙겨주느라 고생하시는 우리 엄마 사랑합니다. 아이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 또래인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이고, 엄마 아빠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까? 이런 생각을 매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 그것도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사이사이 틈틈이 엄마 아빠 마음 편하시게 옆에서 많이 웃겨드리세요. 기분 좋게 해주셔야죠. 자, 김한면님. 아침에 출근하는데 딸아이가 저에게 일침을 날리더라고요. 아빠, 돼지 같아. 아, 진짜. 근데도 참지 못하고요. 퇴근길에 닭사 들고 갑니다. 한면님, 아, 나 정말. 그쵸. 우리 딸아이의 재롱에 그냥 한기로 흘려듣고 나는 오늘 먹어야지 언제 먹어. 야무지게 먹어야지. 그래서 이제 치킨, 닭, 다 내가 다 먹을 거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좀 공감이 가는 게 여름철 이제 더워지다 보면 실내에서 뭔가 그 닝구가 아닌 거를 입고 계시잖아요. 낫 닝구 혹은 몸매가 드러나는 가벼운 티셔츠를 입고 계시니까 우리 자녀분들이 아빠 배 나왔어 막 이렇게 흘러내리는 배를 보면서 돼지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더 눈에 띄는데 우리 아이들은 못 숨기니까.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짧게 보는데 좋은 말은 못 해줄 망정. 예, 그걸 솔직하게 말해준 겁니다. 참, 담아두셔야 됩니다. 예, 성인병 예방, 뱃살 많이 나오는 거 위험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건강하셔야죠. 그죠? 일단 치킨 예, 사온 건 드시고 내일부터 건강관리하는 겁니다. 우리 6187님과 김한면님께도 커피 쿠폰 나갑니다. 자, 잠시 후에 하루를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 같이 나눠주십시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1007님께서 신청하신 OPPA 5파의 와요 와요 준비했고요. 1504님이 신청하신 터보의 트위스트 킹까지 나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떠올린 다양한 순간을 함께 되돌아봅니다. 오늘의 장면.

5550님 아들 둘 여름 겨울이와 저는 오븐에 고구마를 굽고요. 남편은 해먹 설치하면서 듣고 있어요.

평범한 일상에 더해지는 스트인의 좋은 노래. 너무 좋네요. 그죠? 아유, 그래서 사진 보내주셨어요. 와, 실한 고구마가 벌써 눈에 보이는 것만 20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캠핑지 같지는 않고요. 댁내에 이렇게 간이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있나 봐요. 그래서 해먹도 두 개를 딱 세팅해놓고 우리 아드님들 거기에 이제 폭 파묻혀가지고 즐길 심산인가 봅니다. 아유, 일상이 너무 행복하고 부럽네요. 3020님, 퇴근 후에 집 앞입니다. 제 월급도 받았고 금요일이고 아내에게 특별히 저녁 외식을 허락받았고 심지어 혼밥이고, 아, 이보다 더한 행복이 있을까요? 와, 혼자 이렇게 나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허락을 받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려고 딱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김치찌개에 라면 사리 이렇게 첨가했고요. 맥주 한 병, 소주 한 병, 소맥 말아 드시려고 하시는구나. 아, 그렇죠. 이 소박한 이 가장의 이 자유시간, 약간 눈물 겨우면서도 얼마나 좋으실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7769님, 아들이 사마귀를 잡아야 한다고 노래를 불러서 땡볕 야외에서 잠자리채를 들고 채집을 했습니다. 아, 근데 정작 사마귀는 안 보여서 방앗개비만 잡았거든요. 아, 여치도 잡았는데 얼굴이 너무 무서워서 풀어줬어요. 근데 아들이 사마귀 잡을 때까지 집에 안 간대요. 사람 살려. 열심히 지금. 와, 진짜 땡볕이다. 와. 근데 이 자연 속에서 채집 활동하고 있는 사진 보내주셨는데, 그래요? 여치가 더 순하게 생기지 않았나? 나는 사마귀 얼굴이 더 무섭죠. 역삼각형에 어우, 막 진짜, 예, 곤충들 다 그 사마귀 그 당랑권 칼 같은 걸로 이렇게 팔이 칼같이 생겼잖아요. 낫같이 생겼잖아요. 그 엄청 무서운데. 아, 근데 저 며칠 전에 사진을 하나 봤는데 이쁜 꽃 사이 꽃수술 안에 진짜 작은 애기 사마귀가 이렇게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또 귀엽긴 하더라고요. 아이고, 여러모로 참 이 자연을 즐기면서 좋은 교육이 되고, 아, 또 교육이란다 또. 어쨌든 사마귀 얼른 나와라. 사마귀 피하지 말고 나와라. 0853님, 퇴근길, 아니 다시 출근길입니다. 저는 엔잠러거든요. 능력이 없는 건지 딴에는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삶이 쉽지 않네요. 그래도 다시 파이팅 외쳐봅니다. 아,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보자마자 와, 능력 대단하시다 그렇게 생각 들었어요. 아이고, 자기 일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뭐, 예, 많기도 많겠지만 또 얼마나 많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하루하루 정말 나만 열심히 하고 진짜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만족도는 떨어지고 그럴 텐데, 그래도 그 걸음걸음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 0853님은 더 큰 능력을 가지시면서 나중엔 편하게, 예, 영유하실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 귀한 고생 정말 응원해드립니다. 잊고 싶은 건 지우고 좋았던 건 기록해드릴게요. 퇴근길 나를 위하는 시간, 오늘의 장면.

오수진님께서 청해주신 이무진의 에피소드 듣고 왔습니다. 우리 스티인들 하루에 다양한 에피소드 함께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 오늘 소개된 분들께 커피 쿠폰을 챙겨드릴 겁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방에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를 본문에다가 글쓰기를 통해서 꼭 남겨주세요. 이렇게 저 인디와 함께 나누고 싶은 순간들 언제든 편안하게 사연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제가 엄청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장면. 자, 이어서 노래 듣고 옵니다. 김형중의 그녀가 웃잖아. 우리 홍영미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고요. 김태우의 사랑비까지 같이 들어요.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금요일 저녁 2시간 잘 달려주셨습니다. 스팅 4주년 생일 2분 날. 아, 뭐 2분 날 뭐 생일날 뭐 솔직히 매일매일 이렇게 찾아주셔가지고 그 덕분에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정말 매번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오늘 마지막 사연은요. 그 요즘 보니까 우리 휴님 같은 분들 많이 사연 보내주시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서. HYU 휴님. 인디, 친한 친구 두 명과 맛있는 저녁을 보내면서 즐겁게 10대 마지막 생일을 보냈습니다. 저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이 순간이 좋은 추억으로 오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엄정화의 하늘만 허락한 사랑 신청할게요 하셨거든요. 와, 이렇게 편하게 그냥 툭 남겨주신 이 사연 속에서 저는 읽을 때 엄청 기쁘고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일단 우리 10대 마지막 생일을 보내는 이 연령대에서 오는 사연이 귀할 뿐더러, 그죠? 그리고 청해주신 노래가 또 엄정화의 하늘만 허락한 사랑이야. 부모님 세대가 좋아할 만한 그런 노래를, 아이고, 이렇게 또 기억해서 좋아하시는가 보다 하면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10대 마지막 생일을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보냈다는 건 진짜 최고로 잘 보내신 것 같아요. 물론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이렇게 참 쉼 없이 달려온 10대인 것 같아. 그죠? 친구들이랑 아기자기하게 그 학창생활을 즐기면서 달려왔겠지만 뭔가 이끌려서 공부해야 돼, 뭐 해야 돼, 이걸 해야 꼭 이뤄야 돼 하면서 그 인생 스케줄에 이끌려서 이렇게 온 10대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값어치가 있고 더 찬란한 20대, 휴님께서 온전히 만들어갈 그 20대가 기다리고 있는 이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귀한 것 같거든요. 지금 같이 마지막 생일 파티한 그 친구들이랑 영원히 건강하게 꾸준히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 이 삼촌이 한번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바로 우리 휴님께서 청해 주신 이 삼촌도 엄청 좋아하는 노래, 엄정화의 하늘만 허락한 사랑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어요.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정체 영동선 인천 방향 신갈에서 북수원까지 이후로는 군자분기점에서 서창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상주터널에서 정체인데요. 1차로에 있는 사고 때문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KBS.
4: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아픈 아버지를 홀로 감당해온 소녀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로는 감당하기 벅찬 현실이지만 아이는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데요. 아버지를 떠나보낸 어느 날 누군가의 작은 위로 한마디에 아이는 결국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억수같이 퍼붓는 매미 소리로도 지우지 못할 만큼 크고 긴 울음이었죠. 이 이야기가 실린 만화의 소제목은 매미 울음소리 그칠 무렵. 매미의 계절은 뜨겁고 소란스럽지만 결국은 지나가죠. 선선한 바람과 함께 자취를 감추는 그 매미 소리처럼 언젠가는 지나가 버릴 것들도 참 많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불안,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걱정, 쉽게 풀리지 않는 고민, 여러분을 서럽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매미 울음소리 그칠 무렵엔 조금 더 작아져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호입니다.

0: 블루스 위드 훅쳐너 필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 팝 7월 3일 금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만화 바닷마을 다이어리 속 에피소드로 금요일 드림 팝 열어봤습니다. 이제 슬슬 매미 울 때가 됐죠. 예, 보통 7월 초에 시작해서 8월 초 중순에 절정을 이룬다고 합니다. 정말 귀가 먹먹할 정도로 시끄럽게 울다가 또 어느 순간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게 이 매미 울음소리죠. 예. 마찬가지로 아무리 힘든 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그런 일도 있었지 하게 되는 날이 결국에는 오게 되더라고요. 예. 매미 울음소리 그칠 무렵엔 지금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근심 걱정들이 조금 더 작아져 있길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밥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마마레이드 Reflections of My Life.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3일 금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세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5246님, 개인정보 입력하고 마케팅 활용 동의에 체크만 하면 커피 쿠폰을 준다길래 냉큼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안 먹어서 쿠폰은 남편한테 줬는데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머리카락을 팔아서 남편 시계 사준 아내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군요. 예, 크리스마스의 선물. 마지막 입사랑 헷갈렸어요. 약간 비극적으로 마지막 입사는 비극적으로 끝나진 않죠. 예, 둘 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결론은 결과적으로는 아 예 뭘 저기 오이사룡님이 좀 많이 해주십니까? 남편분한테 좀 억울하세요? 그런 게 느껴지는 건가? 그건 아니신 거죠? 그냥 떠오른 거죠? 예. 아니, 나는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커피 쿠폰을 주는데 이 남편은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런 차원에서 보내신 건 아니죠? 그럼요. 이게 뭐 복잡하고 막 뭐 이제 마케팅 활용 동의를 체크를 하시면 이제 커피를 받으셨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내가 잊고 있던 어느 순간에 이제 전화가 옵니다. 아, 뭐 어디 보험인데요. 어디 뭐 예. 뭐뭐에 동의하셔서 제가 전화드렸습니다라고 요즘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얘기를 하면 아니, 어느 날은 보통 이제 뭐 1로 시작하는 그 번호가 오잖아요. 근데 어떤 날은 휴대전화 번호가 떠 있는 거예요. 걔 받았는데 뭐 땡땡 뭐 닷컴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예 절대 공짜 쿠폰은 없습니다. 일단은 뭐 안 받으셔도 일단 예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전화가 오게 되죠. 예. 아, 그러시는구나. 아, 커피를 안 드셔서. 그러면 5246님한테는 예. 아우, 저희가 이제 커피 쿠폰밖에 없는데. 뭘 드려야 되나. 이렇게 또 망설이다가 뭐 결국에는 뭐야? 안 주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제가 아이스크림 쿠폰을 보내 드릴게요. 예. 아. 고마우신 분이네요. 남편분한테는. 6946님 여름에는 역시 드림팝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노래 따라 부르며 걸으면 덥다는 느낌보다는 상쾌한 느낌이 들거든요. 아유, 예. 여름엔 역시 드림팝입니다. 예. 가을엔 역시 드림팝입니다. 겨울에는 역시 드림팝이죠. 예. 봄에도 역시 드림팝이죠. 드림팝을 4번 불러보고 싶어가지고요. 예, 청취율 조사 기간을 앞두고 약간 세뇌를 시키려고 예, 여러 번 입에 올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저희가 뭐 선곡은 저는 예, 선곡은 정말 자부합니다. 예, 다른 프로그램들도 예, 좋은 곡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예, 저희는 모든 것들을 다 예, 고려를 하거든요. 여러분의 사연, 예, 그날의 느낌, 네, DJ의 상태, 온전한 상태인지 아니면은 좀 이상한지, 네, 아무튼 그걸 다 감안해서 정유섭 PD가 예, 선곡을 합니다. 믿고 진짜 따라오셔도 돼요. 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레미 스펜서 밴드의 Cool Breeze 신청을 하셨고요. 실센 크로프트 Summer Breeze까지 두 곡 듣죠.

제레미 스펜서 밴드 쿨 브리즈 6946님이 신청하셨고요. 실슨 크로프트 서머 브리즈까지 두 곡 들었습니다. 7월 3일 금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세요.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세요.

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전난영 씨, 자주 듣는 청취자입니다. 상호님 멘트에 종종 웃음이 터지기도 하고 좋은 팝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아하는 방송입니다. 저는 애 둘을 홀로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재작년 남편 하늘나라 보내고 1년간 방황 아닌 방황을 했어요. 그러다 정신 차리고 일하기 시작한 지 딱 1년 됐네요. 경단 20년이라 몸으로 하는 파트타임이 고작이지만 전 제 자신이 참 기특하고 안쓰럽습니다. 그래도 착하게 잘 자라는 아이들과 일할 수 있는 몸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한 달 전 아이들과 보고 온 영화 마이클에서 나온 노래 Wanna be starting something 입니다. 자존감이 참 높으신 분 같아요. 제 자신이 기특하고 안쓰럽다라고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누구나 가족의 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게 이게 뭐 쉬운 일이 아니죠. 방황을 하시는 건 뭐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감정이나 느낌들도 정돈을 나름 하셨을 테고 뭐 정돈이 됐다 싶어도 어느 순간 갑자기 또 울컥하고 올라오는 뭔가가 있을 거고 그러실 겁니다. 그래도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고 그 안에서 기뻐하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전난용 씨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신 마이클 잭슨 Wanna be starting something

Cat Stevens의 Wild World 들었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3일 금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5367님, 목과 어깨가 너무 아파서 결국 병원에서 치료받고 왔어요. 50견이라는 건 알았는데 바쁘게 살다 보니 신경을 잘 못 썼어요. 의사 말로는 어깨를 너무 많이 써서 과부하가 걸렸대요. 치료받고 푹 쉬시는 것이 처방이라는데 집안일은 멈출 수가 없네요. 제가 우리 집 집사거든요. 아파도 할 일은 해야죠. 뭐 집안일 끝내고 드림팝 들으며 쉴게요. 아, 이게 만성입니다. 만성. 그렇죠. 예. 의사의 처방대로 이렇게 푹 쉬실 수 있는 분들은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그렇죠. 마음은 굴뚝 같지만 아유. 예, 눈앞에 놓인 일들, 집안일, 인간관계, 아, 정말 끝이 없습니다. 아파도 할 일은 하시는 건 맞는데요. 그거를 좀 최소화시키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진짜 아프시면은, 그때는 약도 없어요. 진짜, 예. 박경미 씨, 이 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꿈디 목소리 듣고 있으면은 학창시절에 친구들과 음악다방 다니던 추억이 생각납니다. 드림팝에서 들려주는 노래로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또 마음에 정리도 합니다. 예, 음악다방. 음악다방, 저는 그 경험을 해보지 않은 세대여서 방송에서 뭐 이런 데서만 봤죠. 뭐 재현하는 거. 예. 그런 것만 봐서 이게 어떤 감성이나 느낌일지 잘 모르겠어요. 예. 지금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하고 있으면은, 음악다방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셔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데, 예. 음악다방은 훨씬 더 단골들이 많고, 예. 눈앞에서 보고, 그러니까 느낌이 지금 방송보다는 더 가깝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을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추억이 저희 드림밥 때문에 떠오르신다니 기쁩니다. 예. 또 이 시간만을 기다리고 하신다니까 기다리신다니까 감사드립니다. 예. 4834님 동네의 노인정에 저녁거리 챙겨드리고 왔습니다. 참 바보 같아요. 엄마가 있을 때 잘할걸. 돌아가시고 난 뒤에 엄마 생각나게 하는 분들에게 애정을 쏟는다는 게요. 후회는 되시겠지만 아마 어머니께서도 지금 곁에 계신다면 예, 4834님이 하시는 걸 굉장히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잘하고 계시는데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8133님이 신청하신 나나 무스크리, 메타스프로 만틸리, 그리고 조안 바이즈, 메리 해밀턴

고품격 퀴즈 드림팝 드림 퀴즈. 오늘은 음식 퀴즈입니다. 한 미식가는 이 음식을 두고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의 싱싱한 맛과 멋을 담은 음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채소 잎에 여러 재료를 넣어 밥과 함께 싸서 먹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엔조 엔조가 부른 레주 우베르는 이것과 비스킷을 보고 입맛을 다시는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보기 드립니다. 1번 쌈밥, 2번 김밥, 3번 비빔밥. 정답 보내실 곳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2: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1: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4: 이영약품.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8: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엔조 엔조 레주 우베크

들으셨고요. 오늘의 정답은 1번 쌈밥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부 끝곡으로 안드레아 보첼리 베사메 무초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한동안은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장마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빗길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도로는 강변북로 구리방향 한남대교 4차로에서 공사합니다. 동작대교부터 막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반대 한남방향은 동작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밀립니다.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있는데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송내 4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부평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분기점 5차로에는 고장난 차를 처리

0: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코니 언니 안녕하세요.
2: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3: 콩디 안녕하세요.
4: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5: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1: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진짜 기뻐요.
6: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게
5: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3: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7: 사랑하기 때문에 KBS
3: 잠시 후 9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이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 마일리 사이러스 플라워스 조은영 씨가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맛있는 저녁까지 먹고 들어오니 기분 좋네요. 우울했던 기운이 싹 사라졌어요. 친구들과의 수다는 가끔 필요한 듯합니다. 요게 필요하셨네요. 요게 어떤 때는 이게 뭐지? 친구들을 만나면 괜찮아지려나 하고 만나서 예, 수다도 떨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왔는데도 뭔가 이렇게 예, 시원하지 않은 그런 기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 제 예상과는 이제 빗나간 거죠. 그래서 또 다른 거를 시도해봐. 뭐 영화를 본다든가. 결국에는 하나의 처방밖에 내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혼자 여행 가는 거. 근데 항상 그런 결론이 저는 이제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좀 안 될 때가 좀 많잖아요. 어려울 때. 예. 다행입니다. 이거를 그래도 즉각 행동에 옮기시고 아 이게 나한테 필요했구나라는 걸 아는 거. 예. 그런 출구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것도 다행이네요. 네. 드림팝 선곡표 함께 채워주세요. 듣고 싶은 팝송 보내주시면 잘 모아뒀다가 잊지 않고 들려드릴게요. 짤막한 사연도 얹어서 보내주시고요. 문자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8: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이상우의 트림팟.

두아 리파 후디니. 예, 들었습니다. 7월 3일 금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세요.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4516님, 저희 학원 1학년 박모군이 저를 졸졸 따라다니며 계속 선생님 렉싱 해주세요. 저도 렉싱 하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이겠죠? 예. 렉싱이 뭐냐고 물으니까 아, 형 누나들은 해주고 왜 자기는 안 해주냐며 우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대체 뭔 말인가 너무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레슨이었습니다. 정말 귀여운 녀석이에요. 레슨. 아, 저도 레슨해주세요. 레슨해주세요.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이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봐주기도 하니까 이제 그걸 레슨이라고 하죠. 예. 근데 이제 이거 어디서 이제 좀 들은 건 있는데 이게 레슨인지 렉싱인지 예 뭔지 헷갈렸나 봅니다. 아이고 귀엽다. 렉싱. 렉싱. 아, 7190님 남편이 제 생일날 미역국을 끓여주겠다고 후원장담을 하더니 뭐가 잘 안 됐나 봐요. 예, 컵으로 된 레토르트 미역국을 그릇에 담아주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인간 됐어요. 예, 예전 같았으면 그릇에 옮겨 담지도 않았을걸요. 진짜 성의 없어 보이죠. 예, 그냥 그 채로 예, 대령을 하면 그건 아니지. 예. 아, 그래도 이제는 그릇에 담아서 예, 이렇게 뭐 튄 거 이렇게 좀 닦아서 주십니까? 야, 이제 미역국을 이제 손수 끓여서 맛과는 별개로 대접받으시면은 거의 뭐 앉아서 오열하시겠는데요 이번. 근데 미역국이 간단한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미역도 잘 써야 돼요. 이왕이면은 완도산 미역. 예, 완도산 미역을 쓰시고 정말 소중한 사람한테는 네, 뭘 쓰셔야 된다? 특등급 한우 요걸 예, 쓰셔야 됩니다. 그게 다예요. 예, 그 진짜 좋은 재료가 다입니다. 예, 미역국은. 그리고 이제 뭐 간 맞추는 거는 간도 이제 간장도 좀 오래 묵은 그 좀 간장을 쓰면 깊은 맛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예. 야, 제가 너무 많이 갔구나. 예. 거기까지는 바라시지도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왜냐하면 이 미역국 끓이는 광고가 요즘 나와요. 예, 그 보셔서 아시겠지만 완도산 미역하고 예. 조금 예,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럴 날이 아마 올 수도 있을 테니까요. 예, 너무 넘겨짚지 마시고요. Ocean Colour Scene, Up on the Downside, 그리고 Manson, Strip of V-Cock.

Ocean Colors in Up on the Downside 그리고 Manson Strip of Vicar 두 곡이었습니다. 7월 3일 금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세요.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5782님, 요즘 제 사연이 안 나와서 혹시 나 차단당했나 걱정하면서 오랜만에 문을 두드립니다. 예. 오늘 남편이 연차를 내고 우체국에 은행 업무를 보러 간다더라고요. 제가 요즘 은행 업무 내시면 끝날 텐데 확인해보고 가 했더니 남편이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야, 그럼 은행은 4시까지고 택배는 6시까지냐? 그럼 은행 직원들은 다 4시에 퇴근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하면서요. 어이가 없어서 당장 검색해봤더니 제 말대로 금융창구는 4시 30분까지가 맞더라고요. 당당하게 우기던 남편, 팩트를 확인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바로 머리 박아! 외쳤죠. 아내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던데 왜 이 남자는 일단 우기고 볼까요? 군대였으면 아 군대였으면 아예 대꾸도 못했겠죠. 아니 그래서 예 어떻게 머리를 박으셨나요? 그래요. 예. 아니 뭐 이렇게 근장함이 이렇게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남편들은. 그리고 설사 이게 실수로 밝혀 본인이 잘못됐다라는 걸 밝혀 저도 예. 이렇게 저기 5782님 남편분처럼 고개 숙이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잘못 알았잖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예, 구렁이 담 넘듯 넘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아, 참. 예. 양반입니다. 예. 그나마 양반이시네요. 남편분.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멀죠. 예,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자, 5782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6539님이 신청하셨어요. Pink Sweat and My Worst.

Мне кажется порой, что солдаты с кровавых не приходят.

이오스위프 커브존의 백학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세요. 7월 3일 금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2675님, 나이가 들면 카페인에도 취약해지나요? 예전엔 커피 많이 마셔도 밤에 잠 잘 잤는데 요즘은 하루에 두 잔 이상 못 마셔요. 밤에 잠을 못 자서요. 커피의 맛과 향을 즐기는 터라 참 아쉽습니다. 예.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하루 대여섯 잔, 그렇죠. 예, 뭐 용량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종류별로 드시는 분들도 저는 봤어요. 그러고 나서도 밤에 잠 잘 주무신대요. 예,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커피를 참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제가 커피를 안 마신 지가 한 두 달이 다 돼가거든요. 두 달이 다 돼가는데 그렇게 땡기진 않습니다. 예, 그냥 없어도, 예전에는 커피가 없으면 이렇게 좀 커피를 가지고 피곤을 좀 이렇게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안 마시다 보니까 뭐 굳이 커피를 안 마셔도 예, 별 변화가 없는 거고, 일단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밤에 잠이 들기까지는 좀 아직 시간이 걸리는데 중간에 한두 번씩 깨던 거는 좀 없어졌어요. 예, 그게 카페인의 영향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일단 저는 이제 예, 제가 인체 실험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오전에 좀 이렇게 예, 몰아서 좀 드세요. 이게 시간대 영향을 받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좀 늦게 드시면은 카페인이 아무래도 좀 잔존을 하겠죠. 박미현 씨. 늘 감사한 엄마께 안부 전화를 드리다가 예, 얼마 전에 보내주신 저녁 반찬이 생각났어요. 예, 오늘 저녁에는 가지볶음을 하려고 했는데 정신이 없어 못 만들었거든요. 부족한 저를 챙겨주시는 엄마에게 늘 감사합니다. 아유. 이제 좀 서툴더라도요. 예, 만드셔서 좀 어머니께 갖다 드리세요. 반찬이 아니더라도 꼭. 예. 자, 페이퍼 레이스의 러브송 신청을 하셨고요. 르 블랑 앤 카 폴린.

박미현 씨가 신청하신 Paper Race, Love Song, Le Blanc and Car, Fallin 두 곡이었습니다. 7024님, 8년을 달려왔습니다. 그중 5년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는데요. 그렇게 일한 것에 비해 통장의 숫자는 별 변화가 없네요. 슬럼프인지 요즘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돈도 잘 벌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저만 항상 제자리 같아서 울적합니다. 언제쯤 웃으며 제대로 쉴 수 있을까요? 지금은 사계절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일하는데 언제쯤이면 마음 편히 세상 구경을 할까요? 학생 때 철이 일찍 들었다면 조금은 나았을까 생각도 들고 울적한 밤입니다. 네. 과거와 미래를 생각을 하시면 일단은 답답합니다. 지금 일단 즐겁고 행복하신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걸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확장을 시켜보세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6185님이 신청하신 Jean-François Maurice 모나코 듣죠.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렉렉스 비드 렉 창고에도 렉렉스 비드 렉 철제 선반은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0: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통계입니다.
1: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0: 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1: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금요일 밤 끝곡 아프로디테 차일드 스프링 서머 윈터 앤 펄 듣죠.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시가드.

0: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사랑하기 때문에
3: KBS.
4: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아무리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라도 혼자서는 무대를 꽉 채우기 어렵죠. 무대 뒤쪽에서 눈에 띄지 않게 가수를 도와주는 이 사람들의 역할이 꽤 중요한데요. 우리는 그들을 코러스라고 부릅니다. 코러스는 가수의 목소리 아래 위로 음을 쌓아 음역대를 풍성하게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요.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 멜로디의 끝음을 이어받아 처리해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는 틈을 만들어주는데요.

있으니 마음껏 너의 목소리를 내라고. 그리고 잠깐 숨을 고르고 가도 괜찮다고 힘을 실어주는 든든한 조력자. 각각의 삶에도 이런 존재들이 곳곳에서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삶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0: Breakaway 빅마마의 노래로 7월 3일 금요일 유지원의 밤우리 징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세상에 솔로만 존재할 순 없겠죠. 그 솔로도 알고 보면 다 앨범 작업하고 또 공연할 때 반드시 그 뒤에 코러스가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수많은 코러스들도 있겠지만 또 살다 보면 나도 누군가의 코러스로 뒤에서 도와주고 받쳐주는 역할을 하면서 서로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게 아닐까 싶어요. 밤그대의 상반기 특집 2026 나를 돌아봐 2주간의 특집도 어느덧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밤그대 가족들이 사연 보내주신 덕분에 이 시간이 정말 풍성해질 수 있었어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신청곡과 사연도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우리 진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위제로 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 제로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 제로
1: 이양약품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2026년 절반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절반이 남아있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시작을 바꿀 순 없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하면 결말을 충분히 바꿀 수 있겠죠? 지난날의 나를 점검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시간, 밤그대의 상반기 특집 2026 나를 돌아봐.

2주간의 특집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채워줄 사연들 끝까지 정성스럽게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권현진님. 제 2026년 상반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적금입니다. 올해는 돈을 모으겠다는 목표로 커피값, 배달비, 충동구매를 줄이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돈을 모으는 재미보다 안 쓰는 고통이 더 컸지만 점점 늘어나는 잔액을 보니 뿌듯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여행가자 할 때도 몇 번 참고 새 휴대폰 욕심도 꾹 눌렀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에만 목표 금액의 절반 이상을 모으는 데 성공했어요. 하반기에는 목표액을 채워서 한강 보이는 근사한 곳에서 부모님께 맛있는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게 소원입니다. 2026년 연말엔 통장 잔고를 보며 활짝 웃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응원해 주세요. 와, 어려운 결심 하셨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자잘자잘한 돈 안 쓰는 거. 이런 게 습관이거든요. 그래도 진짜 대단한 실천을 하셨네요. 이영훈님, 올해 우리 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에, 결혼 생각이 없는 줄 알았던 우리 딸이 5살 연하와 결혼하겠다는 소식을 빵 터뜨린 거 있죠? 나이 차이가 사랑의 장애물이 될 순 없지만 그래도 내심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예비사위가 우리 딸보다 더 어른스럽고 의젓한 청년이어서 바로 허락을 했습니다. 다가오는 8월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하반기엔 우리 딸 결혼식 무사히 치르고 새롭게 시작하는 딸과 우리 사위의 앞날에 축복만 가득하기를 빌어봅니다. 와, 진짜 축하드립니다. 우리 따님이 숨겨진 능력자셨네요. 이런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지금까지 조용히 계셨나 봐요. 아무쪼록 행복한 결혼에 시작하시길 저도 응원드립니다. 한동준의 너를 사랑해 보내드리죠.

여행 스케치의 운명, 앞서 들으신 곡은 한동준의 너를 사랑해 였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이 보내주신 2026 나를 돌아봐 계속 소개해 드릴게요. 1029님, 저는 광주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입학했는데요. 정신 차려보니 벌써 한 해 반이 지나간 거 있죠? 새로운 친구 사귄 거, 그리고 체육대회 날 열정을 다해 뛰었던 건 만족스러운 기억으로 남았어요. 그러나 밝은 일만 있을 순 없나 봅니다. 처음 본 시험은 제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점수였고요.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서 일상을 잘 보내다가도 방황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더 어른스러웠으면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아직은 많이 모자란가 봐요. 하반기엔 조금 더 강하고 성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이미 너무나 성숙하고 기특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다는 건 성숙하다는 증거고요. 또 정말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이번 학년을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멋진데요. 김명철님, 2026년 상반기 저에게 가장 큰 일은 먹고 싶은 거 건강하게 맛있게 다 먹고 운동 열심히 해서 10kg 뺀 거예요. 옷 사이즈도 줄어들어서 새 옷도 사고 가족과 지인들이 바디 프로필 찍어도 되겠다고 칭찬해줘서 더 뿌듯합니다. 하반기에도 잘 유지해서 2026년 말에는 바디 프로필까진 아니지만 새로 태어날 네 번째 손자까지 가족들 모두 모여서 가족 사진 찍고 싶네요. 아니, 식단 안 하고 10kg 감량하셨다는 게 전 너무 놀랍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하게 드시고 운동 엄청 열심히 하셨군요. 이 비결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께. 김종서의 사춘기, 박상민의 중년 보내드릴게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상반기 특집 2026 나를 돌아봐 사연 계속 소개해드릴게요. 이주영님, 2026년 하반기엔 제가 드디어 이모가 됩니다. 언니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드디어 예쁜 아기가 찾아왔거든요. 8월에 조카 볼 생각에 벌써부터 제가 다 긴장되고 설렙니다. 이제 곧 100일의 주사부터 맞고 조카 맞이할 준비해야겠어요. 부디 산모 아이가 모두 건강하길 바랄 뿐이에요. 언니,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조금만 더 고생해. 내가 자주자주 조카 보러 갈게. 사랑해. 와, 축하드립니다. 8월에 태어나나요? 근데 언니께서 너무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더울 때 또 아기 낳으면 참 산모가 힘든데 그래도 우리 주영님이 많이 많이 옆에서 거들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2048님, 전 대체 상반기에 뭘 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특별하게 한 게 없네요.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서 회사 가고 퇴근하면 집에 와서 누워있다가 다음날 눈 뜨면 또 출근하고 주말에는 늦잠 자다가 어디 놀러 나가볼까 생각하고 또 누워있고 그러다 월요일 와서 또 출근하고 그야말로 잘 자고 잘 먹고 기본적인 것만 충실했네요. 근데 이것도 어찌 보면 평화롭게 잘 산다는 증거니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반기엔 지금보단 조금 더 활동적으로 살아야겠어요. 친구와 같이 등산 가자고 계속 쪼르는 중인데 자신 없어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벼운 동네 뒷산부터 도전해보렵니다. 저는 2048님이 거의 대한민국 상위 1%로 잘 사신 것 같아요. 기본적인 거, 충실한 거? 너무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만큼 별 문제가 없으셨다라는 얘기 아닐까요? 충분히 잘 생활하셨어요. 일단 등산을 목표로 파이팅입니다. 송골매 아가에게 전해드리죠.

풍문으로 들었어. 함중아와 양키스의 노래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송골매의 아가에게였습니다. 밤그대 상반기 특집 2026 나를 돌아봐 함께하고 계세요. 1499님, 작년에 엄마가 저희 곁에 떠나신 후에 올해 초 처음으로 엄마 없는 명절을 보냈네요. 일상을 살다 보면 아직은 실감이 안 날 때가 많은데 명절엔 엄마의 빈자리가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아빠가 쓸쓸해 보여서 마음이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연락 자주 드려야지 하는데도 자꾸 소홀해지네요. 하반기엔 아빠와 자주 시간 보내고 추석에도 가족들 모여서 울고 웃으며 엄마를 추억하는 시간 보내려고요. 아이고, 그렇군요. 정말 그 빈자리를 그 누가 채우겠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남은 가족들이요. 엄마를 기억하면서 엄마를 함께 그리워하고 또 엄마 이야기하고 이런 게 참 서로 위로가 되고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정영성님, 2026년 상반기인 제 인생에서 가장 시리고 아픈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아요. 7년이란 긴 시간 동안 연애하고 결혼해서 5년을 함께 산 아내와 사별을 했습니다. 그저 흔한 감기 몸살인 줄만 알고 약 사다 주며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아내는 손쓸 겨를도 없이 황망하게 제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병원 데려갔더라면 하는 후회가 여전히 저를 괴롭히지만, 다가오는 하반기엔 이 슬픈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노력 해보려고요. 걸으면서 마음을 비우고 밥 잘 챙겨 먹으며 하루하루 건강하게 버텨내는 게 지금 제 삶의 다짐입니다. 아,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으셨군요.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살면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영성님, 지금 이렇게 버텨내시는 게 또 하늘에 계신 아내분께서 바라는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YB의 너를 보내고 들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밤그대의 상반기 특집 2026 나를 돌아봐 2주 동안 함께 했는데요. 이렇게 상반기 정리하는 시간 가졌으니 앞으로 채워나갈 밤그대 가족들 하반기도 우리 함께 보람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 인절미 컵빙수 보내드리고요. 당첨자는 밤그대 알려드립니다 게시판 확인해주세요. 이문세의 소녀 듣고요. 저는 2부에 올게요.

0: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박혜경의 안녕으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에선 마음에 남을 이야기와 음악들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오늘의 밑줄 이어집니다. 밤그대 가족들도 듣고 싶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얘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 이게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7월 3일 금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익스의 잘 부탁드립니다. 익스는 2005년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가요계에 데뷔했고요. 보컬인 이상미, 베이스의 방지연, 드럼의 공현준이 함께하는 혼성 밴드입니다. 이 노래는 보컬인 이상미가 취업 준비생 시절 면접에서 떨어진 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청춘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노래로 사랑받았습니다. 전 그럼 오늘 이 가사에 밑줄을 그어볼게요. 울어도 되나요? 가끔은 혼자 펑펑 울고 털고 싶어요.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7월 3일 금요일 대사의 침 밑줄은요.

이 영화에서 골라봤습니다. 2020년 개봉한 피트 닥터 감독의 애니메이션 소울. 이 작품은 재즈 뮤지션을 꿈꾸는 기간제 음악 교사 주 가드너가 주인공인데요. 오디션에 합격해 꿈에 한 발짝 가까워졌다고 느낀 그날,

존은 불행하게도 길을 걷다 맨홀에 빠져 사후세계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영혼들의 멘토인 제리를 만난 존은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 또 다른 영혼 22와 함께 인생의 목적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전 그럼 오늘 이 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내 불꽃은 하늘 보기나 걷길지도 몰라. 나 잘 걷잖아.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30대 남성이 삶에서 겪는 여러 부침과 더불어 엄마와의 끈끈한 애증관계를 펼쳐내는 소설 박선우의 어둠 뚫기 중 한 구절입니다. 나무가 이파리를 포기하는 시점은 언제일까? 그때 나는 생각했다. 한 존재가 다른 존재를 끊어내기로 결심하는 순간은 언제일까?

2026년 7월 3일 금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에 친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익스의 잘 부탁드립니다. 삐삐밴드의 안녕하세요. 자우림의 헤이헤이헤이였고요. 대사에 친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영화 소울 OST에서 존 바티스트의 It's Alright, 마이클 잭슨의 Human Nature, 휘트니 휴스턴의 Saving All My Love For You였습니다. 책에 친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카더가든의 나무,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너드 커넥션의 좋은 밤 좋은 꿈, 이세계의 낭만 젊음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버스커버스커의 여수밤바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금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모노의 파라다이스, 이 노래 오늘 마지막 곡이에요. 저도 인사드리죠.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라디오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해재난예방, 재난방송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요. 이런 생각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7월에는 내가 꼭 새로운 사람이 되고야만 한다. 다이어트, 운동, 외국어 공부, 자격증 따기. 이 네 가지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결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공률이 25%래요. 나머지는 또 다음 달에 나에게 계획을 이월한다는 뜻이겠죠. 성공한 25%의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닮은 점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다이어트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조금씩 덜 먹었어요. 저는 운동이 아니라 그냥 10분씩 제자리뛰기 했어요. 저는 영어로 말하기를 그냥 조금씩 했을 뿐인데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냥, 조금씩, 꾸준히 이 세 단어가 만나면 우리는 분명 앞으로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살면 되지. 목표고 계획이고 꼭 거창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들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오늘은 7월의 세 번째 날입니다. 7월 3일이에요. 금요일입니다. 작심삼일의 그 3이죠. 다이어트를 하겠다. 운동을 하겠다. 나 외국어 배울 거야. 등등등 계획들을 많이 세우셨을 텐데 여러분들 잘하고 계십니까? 작심삼일로 끝나시는 거 아니시죠? 성공률이 25% 정도래요.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다음 달로 2월 한다. 뭔가 이 거창하게 제대로 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조금씩 꾸준히 나는 그냥 조금씩 꾸준히 한다. 근데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다. 제가 쉽게 전하기는 했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이번에 라라랜드 잠시 후 커피향이 가득한 본다방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뽑아서 시원한 커피 선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 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 원.
1: 회계 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 원.
1: 재고 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 원.
5: 생산 관리.
2: 사업 선도
4: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9: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0: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1: 하모니 렌트.
1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3: 뭐니 뭐니 해.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본다방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오늘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저 때문에 섭섭한 게 있으시면 섭섭했다고 꼭 얘기를 해주세요. 9994님, 뽀니 누나, 대구에서 법인 택시를 하는데요. 커피 한 잔, 주이소. 손님이 없어갖고 커피 마실 능력이 안 돼, 예. 하시면서. 능력이 안 돼. 999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많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법인 택시 하신다고 하셨는데 늘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330님, 라라랜드 시작부터 처음 들어요. 매일 퇴근하면서 어떤가요부터 겨우 들었거든요. 진짜 겨우 들으셨네요. 오늘 연가라 처음으로 4시 땡 하고 라디오 켰는데 너무 좋으네요. 본다방 참여도 해봅니다. 히히히 하셨어요. 처음으로 시작부터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이분에게도 카푸치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현민이, 콩디, 어제 오늘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다이어트를 하는 날이에요. 어제는 엄마 모시고 하루 종일 병원 다니고 오늘은 아들 자격증 시험 보는 날이라 데리고 왔다 갔다 했

했더니 아, 이 시간입니다. 이제 겨우 한 끼 해봅니다. 초밥 먹어요. 휴 하셨습니다. 아, 쭉 이 다이어트를 건강한 다이어트를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미님 사연 감사하고요. 콩디 축하해주세요. 라라랜드 합격 맛집 맞네요. 콩디 응원 받고 면접 보고 왔는데 저 합격했습니다. 오, 예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2시간 함께 할게요. 합격했어. 잘하셨네요. 우리 박수경님. 우리 백수경님이 잘하셔갖고 이 합격이라는 좋은 소식을 안으신 거죠. 저는 덤으로 얹혀서 갑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수경님에게도 커피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 한 잔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자우림의 헤이 헤이 헤이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요. 계속해서 커피향이 가득한 본다방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남지현님의 문자를 제가 들고 있습니다. 콩디 매번 퇴근길 운전하면서 듣기만 하다가 처음 문자를 해봐요. 저희 가족 지금 청주에서 양양으로 출발합니다. 어디 가시나 보네요. 오랜만에 동해바다 볼 생각에 너무 신납니다. 재미있게 쉬다 오겠습니다. 하시면서 남지현님 보내주셨어요. 힐링.

하러 가시는군요. 가족들 모두 행복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혜진님, 홍천에 사는 아는 동생네 집으로 개복숭아 따러 갑니다. 콩디. 저녁에는 고기 구워서 술도 한잔 하려고 합니다. 설레는 7월 시작입니다. 하시면서 이혜진님 보내주셨어요. 저는 여자분들이 고기 구우면서 술 한잔 마실 겁니다. 요런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멋있어요. 제가 못해서 그런가 봐. 굉장히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김수아님 사연을 제가 다음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니 언니, 저희 아들 오늘 생일입니다. 김천 계령중학교 2학년 정도윤입니다. 요즘 공부하느라 게임하느라 바쁘지 아들? 별탈 없이 안 아프고 잘 커져서 고맙고 사랑해. 엄마는 항상 도윤이가 행복한 날만 있었으면 좋겠어. 사랑한다. 이게 우리네 어머님들의 마음이죠. 우리 정도윤 군 오늘 생일이에요. 해피 버스데이 투유입니다. 저 이본 이모도 축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3님 안녕하세요. 보니 언니, 20년 가까이 하던 일을 정리하고 제2의 인생을 위해 간호조무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첫 실습 일주일을 마쳤는데 생각보다 많이 고단하더라고요. 이 실습에서 포기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퇴근길에 듣는 라라랜드로 하루의 피로를 풀어가 봅니다. 아직은 서툴지만 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암요. 앞으로의 실습도 잘 해낼 수 있도록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노래와 따뜻한 방송 부탁합니다. 하시면서 1963님 보내주셨습니다. 좀 많이 힘들다 하더라고요. 이 간호조무사 실습이. 그래도 우리 1963님 끝까지 잘 버텨내시고 자기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지금은 서툴지만 처음은 어느 누구나 다 서툴르죠. 근데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고수가 됩니다. 파이팅입니다. 1320님 딸이 회사 근처로 독립해서요. 차로 1시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TV 보다가 맛있어 보이는 빵집이 있길래 다음에 가보자 고 문자를 했더니 딸이 집으로 사들고 왔습니다. 콩디. 어우, 센스 있어. 엄마 서프라이즈 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놀라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반차 내고 날라왔대요. 이벤트 좋아하는 거 보면 완전히 지 아빠예요. 1320님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딸을 두셨네요. 1320님 어머님께서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커피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가지런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주세요. 전유나의 사랑이라는 건 이정현의 그 누구보다 더, 이렇게 두 곡이에요.

복잡한 생각은 가라. 여러분이 듣고 싶은 그 노래 지금 배달합니다. 불금엔 신청곡 퀵 서비스. 빠라바라바라밤. 드디어 금요일이 왔습니다. 덥고 습하고 비오고 여러 날씨를 여러분들 잘 건너오셨습니다. 한 주간 애쓴 나를 위해서 노래 한 곡 신청해보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불금엔 신청곡 퀵서비스. 오늘도 미녀 배달부 이보니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달은요, 이 망고 스무디가 되겠습니다. 달달하고 시원하죠. 망고 스무디 20잔 챙겨왔어요. 내가 신청한 노래도 듣고 선물도 받고 오늘도 두 배 기쁨 퍼드리겠습니다. 노래 신청하실 곳은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가수 이름과 듣고 싶은 노래만 적어서 아주 간단하게 보내주셔도 전해드립니다. 불금한 신청곡 퀵 서비스. 오늘 첫 곡은요, 이춘영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불금엔 신청곡 퀵서비스. IOI의 갑자기 신청합니다. 콩디. 요즘 푹 빠져있는 노래랍니다. 지금도 가사가 입에 맴돌아요 하시면서 이춘영님이 신청하셨습니다. IOI의 갑자기.

개그맨 신청곡 퀵서비스 2793님이 사연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딱 모양이 크기가 자두입니다. 자두. 콩디 누나 출석합니다. 과수원에서 자두를 따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맞네요. 소쿠리 안에 자두가 한가득이에요. 린의 아이조아 신청해 봅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사진 한 컷과 함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황은희님, 불금이라고 꼭 신나는 노래를 신청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럼요. 저는 전원석의 떠나지 마를 듣고 싶어요. 연애할 때 신랑이 자주 불러주던 노래랍니다. 저는 솔직하게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서 궁금하네요. 그 시절을 추억하며 듣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황은희님 참여해 주셨고, 4912님, 6살 쌍둥이를 데리고 부산 엄마 집 가고 있습니다. 여름만 되면은 할미 집에 가자고 얼마나 쪼르는지 몰라요. 바닷가에서 며칠 놀다 보면 둘 다 아주 까매지겠죠 하시면서 쿨의 조개잡이 듣고 봐요 콩디 하셨습니다. 이 6살 쌍둥이가 할머니 찾는 거 너무 귀엽네요. 요즘 아이들은 모든 게 굉장히 빨라서 자기들끼리 놀고 남자친구 있는 그런 6살 아이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노는 걸 참 좋아한다고 하는데 할머니를 찾는 거 보니까 아주 사랑스럽네요. 4912님 보내주셨습니다. 8530님, 불금의 모든 길이 빨간 거 알죠 콩디? 남산 터널 이제 막 통과했고 안양까지 1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무서운 건 도착 시간이 점점점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격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뒤에는 웃고 계셔. 신나는 노래가 필요합니다. 코요테의 파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루하지 마시라고. 졸음운전 하지 마시라고. 6550님, 안녕하세요 콩디님. 문득 1998년이 떠올라서 쿨의 애상을 신청해봅니다. 그때는 핸드폰보다 공중전화가 더 익숙했고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좋아하는 노래를 듣던 시절이었죠. 그런 감성이 있었죠. 그때는 잊고 있던 그때의 감성을 콩디 목소리와 함께 꺼내보려고 합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한번 꺼내보죠. 한 6, 7분 될 것 같습니다. 코요테의 파란 그리고 쿨의 애상 들으면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우리 감성에 한번 빠져보죠.

이번에는요. 5275님이 주신 문자예요. 안녕하세요. 콩디. 4년 뒤면은 정년이라고 문자했던 애청자입니다. 정년 때 어떤 선물을 셀프로 해줄까 고민하다가 15년근 산양삼 3뿌리를 주문해서 산삼주를 담갔습니다. 이게 셀프 선물이에요. 정년이자 환갑 때 개봉할 생각입니다. 아싸! 개봉할 생각에 벌써부터 신이 나시나 봅니다. 신청곡은 박상민의 중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셀프 선물, 나를 사랑하는 가장 작은 방법 중에 하나죠. 잘하셨습니다. 5275님 문자 주셨고, 콩디 축하해 주세요. 운전 시작하고 지금까지 주차를 한 번에 성공한 적이 없었거든요.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런 반복을 처음에는 다 합니다. 누구나. 근데 오늘 딱 한 번에 넣었습니다. 오, 괜히 뿌듯해서 차에서 혼자 환호에 박수까지 쳤습니다. 노래는 환희의 울티마 노체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0806님이 재미있는 사연과 함께 이렇게 또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황금숙님, 심신의 오직 하나뿐인 그대 신청합니다. 신랑 생일이에요. 오늘 신랑님 생일이야. 남구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제 부모 형제 없이 나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 신랑. 늘 건강하게 콩디도 빌어주세요. 지금 라디오 들으면서 집에 오고 있을 겁니다. 우리 아내분께서 신랑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라라랜드 앞으로 문자를 던져주셨습니다. 오늘 생일 맞으셨어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정말 꽃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김님이 아내와 다투고 이분은 또 다퉜어. 앞사연과 조금 반대네요. 한동안 김에 흰밥을 싸 먹었습니다. 맛있죠? 그리고 간장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 근데 오늘은 저녁에 아구찜을 해준다네요. 기뻐야 하는데 썩 기쁘지가 않아요. 자기 기분 좋을 때만 해주는 특식이라 하루 아구찜 먹고 내일부터는 또 김만 싸먹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래도 해줄 때 잘 받아 먹어야겠죠. 노래는 이승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신청해봅니다 하셨어요. 화해에 손을 내미시는 거 아닐까요? 아구찜으로 오늘 저녁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영양 보충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동안 김에 흰밥만 싸서 드셨다고 하셨는데 미스터 김님이 신청하신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심신의 오직 하나뿐인 그대 이승환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6: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2부에도 신청곡 퀵 서비스 계속됩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1부 끝곡이 되겠습니다. 김미숙님이에요. 뽀니 언니 목소리는 변함이 없네요. 중고등학생 시절 듣던 그대로라 추억이 더 돋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며 노래 신청해봅니다. 테이의 같은 베개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고 저희 보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난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e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1: 오늘의 라방 강행자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콩디. 저는 창원에 사는 강행자예요. 매일 열심히 김밥을 말고 라면을 끓이면서 매점을 운영하는 중이랍니다. 제가요, 20년째 KBS 라디오만 듣거든요. 새벽 6시 출근해서 퇴근하는 밤 9시까지 하루 종일 KBS, 그것도 해피 FM만 들어요. 그 중에서도 매일 오후 4시에 방송되는 라라랜드를 참 좋아해서 우리 콩디 언제 오나 하면서 기다리는 열정 애청자랍니다. 소개가 길었죠? 라라랜드 첫 방송부터 1년을 쭉 들었는데 왜 저는 당첨된 적이 한 번도 없을까요? 저도 콩디가 한땀 한땀 열심히 만든 비즈 팔찌, 그거 팔찌 차보는 게 소원이에요. 누가 팔찌 예쁘다고 해주면 우리 콩디가 준 거라고 자랑도 해보고 싶답니다. 오늘도 저는 김밥을 싸고 라면을 끓이면서 콩디와 함께 할게요. 그러니까 콩디 제 발목도 반짝반짝 빛나게 해줘요. 부탁해요.

오늘의 라방에 이어서 자두의 김밥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라방 주인공은 창원에 살고 계시는 김밥을 만들고 라면을 끓이는 매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강행자님이었습니다. 오늘 마이크 빌려가신 행자님에게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해피 FM만 들으신대요.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그 중에서도 오후 4시 6시 라라랜드를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 콩디 언제 오나 기다리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엄청 웃으실 때 느낌이 너무 귀여운 면도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라방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즈 팔찌, 그 팔찌 이쁘네요. 그러면 우리 콩디가 만들어준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행자님 팔목이 반짝반짝 빛나도록 비즈 팔찌를 한땀 엮어서 또 이쁜 참을 좀 달아서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라라랜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많으시죠? 녹음해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립니다. 2부에도 불금의 신청곡 퀵서비스 계속됩니다. 오늘은 선물로 시원하고 달달한 망고 스무디 20잔을 챙겨왔습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럼 노래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들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세로배선 유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모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0: 이게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0392님이 신청하신 김진표님의 아직 못다한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라라랜드 들으면서 저만의 티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티타임을 갖고 있어. 오늘은 느낌 있게 밀크티를 한잔 해봅니다. 하시면서 아직 못다한 이야기 듣고 싶다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6살, 7살 아들 둘을 키우느라 고생하는 며느리를 위해 깜짝 선물로 반지를 주문했습니다. 지금 찾으러 가는 중입니다. 기뻐할 며느리를 생각하니 저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노래도 신청해 봅니다. 콩디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6696님이 보내주셨어요.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선물을 준비할 때 굉장히 행복하지요. 뿌듯하고. 그리고 이걸 받고 얼마나 좋아할까. 이런 상상도 하고. 받는 사람만큼이나 주는 쪽도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며느님 너무 좋으시겠다. 9284님 라라랜드 듣다가 급 생각난 노래가 있습니다. 아 이런 거 좋습니다. 급 생각나서 바로 사연을 던져주신 거예요. 콩디도 이 노래를 기억할까요? 틴틴5의 어우 알죠. 머리 치워 머리 이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셨다고 보내셨습니다. 어우 저하고는 정말 오랜 인연이 있는 오빠들이죠. 틴틴5. 0719님 이틀 만에 퇴근이에요. 어제 야근하고 회사 숙직실에서 잤습니다. 얼른 집에 가서 눕고 싶어요. 눕고 싶어. 김성재의 말하

하자면 신청해 봅니다 하셨고, 박성환님은요, 안녕하세요 콩디님, 첫 문자를 해봅니다. 우리 성환님은 오늘 처음 문자를 또 이렇게 라라랜드에 쏴주신 것 같아요. 듣고 싶은 노래 아무거나 적으면 되는 걸까요? 말수가 많이 없으신 분 같다. 바로 첫 문자인데 뭐 잘 듣고 있다 이런 거 없어. 그냥 다 건너뛰고 듣고 싶은 노래. 좋습니다. 클릭비에 100점 무패 제출해봅니다 하시면서 박성환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 두 분에게 망고 스무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재님의 말하자면 그리고 클릭비의 100점 무패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어보죠.

개그맨 신청곡 퀵서비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 방송이 다 끝난 후에 보실 수 있게요.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이나 휴대폰 번호 내 자리가 있다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선물 받을 연락처 남기시는 거 잊으시면 아니되옵니다. 변은심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걷기 대신 집 앞 체육관에서 복싱하며 듣고 있습니다. 이 복싱이 엄청 운동이 된다던데 노래도 같이 신청해 봅니다. 소녀시대 오 우리 은심님이 복싱을 하시면서 노래를 또 신청해 주셨습니다. 0339님은요 저는 학교에서 전문 상담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기말고사를 앞두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고민과 불안을 어루만지고 퇴근해서 그런지 오늘따라 유독 지치네요. 퇴근길 차에서 듣는 라라랜드가 저의 치료제입니다. 치료제야. 우리 0339님은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이 학생들의 고민과 불안을 어루만져주고 우리 0339님에게는 또 라라랜드가 치료제라고 해요.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들의 힐링, 콩디는 저의 힐링. 그러니까 말입니다. 노래는 동방신기의 풍선을 신청해봅니다.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 내내 좋은 날 되셔요. 하시면서 아주 따뜻한 인사 잊지 않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395님도 건강 늘 잘 챙기시고 내내 좋은 날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녀시대의 오 준비했고요. 이어서 동방신기의 풍선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은 어떤가요로 다시 찾아올게요.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얼마 전 친구들과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졌다. 자주 가던 식당에 모여 술잔을 기울이는데 한 모금 한 모금이 꿀맛이었다. 아, 달아 달아. 이게 사는 거지. 야, 너 한 잔 더 해. 야, 받아 받아. 승진 축하한다고. 오늘은 네가 무조건 쏘는 거다. 알았지?
1: 컴백! 컴백!
0: 친구 하나가 입사 10년 만에 드디어 팀장이 됐다. 이로써 우리 모두가 직급을 하나씩 가지게 된 거다. 너는 회사에서 뭘 했지? 아, 과장, 과장. 아, 맞네. 이 과장 맞네. 너는 뭐라고? 차장? 야, 네가 무슨 차장이냐? 박 차장? 진짜 안 어울린다. 애들이 네 말을 들어? 아유, 쟨 아무래도 뻥치는 것 같아. 너 회사 어딘데? 야, 솔직히 너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잖아. 나이 마흔이 넘은 남자들이 모이면 서로를 헐뜯기 바쁘다. 회사에서, 집에서, 밖에서는 어른일지 몰라도 우리끼리 있을 때면 딱 고등학생 수준이 된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10대의 그날처럼 말이다.
2: 야, 근데 진짜 신기하지 않냐? 우리 고등학교 때, 야, 우리 이래서 대학은 가겠냐? 했잖아. 근데 다들 대학을 갔어.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밤마다 질질 울던 거 기억하냐? 걔 아니면 안 된다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우리 몰래 소개팅 하다가 너 딱 걸렸잖아. 하여튼 너 그때 진짜 골 때렸다.

0: 네 와이프가 이거 아냐?
1: 서로의 흑역사를 끄집어내서 한참을 빈정대며 웃다 보면 이런 얘기를 지금도 할 수 있다는 게 기특한 마음이 든다. 누가 하나 크게 사고치지 않고 모나지 않고 변하지 않고 각자의 몫을 잘 해내는 어른이 됐다는 게 대견한 마음이 든다.
0: 야, 너 애가 몇 살이 됐지? 올해 중학교에 갔어? 와, 언제 컸냐? 딸인가? 아, 아들이야? 세월 빠르다. 너는 딸이지? 아, 너도 아들이야? 몇 살인데? 5학년? 야, 네가 아빠야? 네가 아빠라고? 야, 우리 성범이 다 컸다. 아주 장해. 아주 장하다. 이제 내 집 마련만 하면 된다. 그치? 열심히 벌어라. 요즘 집값 만만치 않다.
1: 친구들과 모여 그 시절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래도 잘 살아왔구나 싶다. 하루도 쉽지 않은 인생길을 웃으며 함께 걸어갈 친구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또 한 번 힘을 내보는 그런 오후다.

0: 어떤 가요에 이어서 카니발의 그땐 그랬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어떤 가요는 김찬호님의 이야기로 전해드렸습니다. 선물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각자 생활을 하다가 너무 바빠서 한동안 못 봤던 친구들 있죠. 오랜만에 만나도 참 편안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참 좋은가 보다라는 생각을 저도 느낄 때가 있는데 오늘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사연은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어떤가요 게시판에 여러분들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처럼 이렇게 사연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호님이 뒤에다가 43 동갑내기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아, 43이세요? 찬호님? 그리고 성범님, 재우님, 오 많다. 준영님, 동민님, 재식님. 근데 오늘 어떤 가요에는 세 분만 등장을 하셨네요. 얼마 전에 팀장으로 승진한 분이 성범님이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어우, 승진하셨어 우리 성범님은. 저 이번도 축하드리겠습니다. 다들 든든한 직함을 하나씩 달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이렇게 친구들끼리 모여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마음은 굉장히 부자일 것 같네요. 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로제의 아파트 그리고 2PM의 아 우리 집이 최고죠. 우리 집 준비했습니다.
1: 지영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않을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통계입니다.
4: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3: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데이터처.

6014님의 사연을 좀 전해보겠습니다. 주말에 신랑이랑 낚시 내기를 약속했대요. 더 많이 잡는 사람이 시키는 거. 다음 주 일주일간 다 하기입니다. 주말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어느 분이 더 많이 잡으셨는지 6014님 다음 이야기 좀 기다려 저기 기다리고 있을 테니 보내주세요.

주시면 안 돼요? 아, 어떤 분이 다음 주 1주간 다 하기에 걸리셨을까요? 6014님 보내주셨고 5145님 콩디는 마음이 우울할 때 어떻게 풀어요? 저는 휴대폰 사진첩에 마음 구급상자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우리 딸 사진과 반려견 사진, 제가 좋아하는 음식 사진이 있습니다. 지치고 짜증날 때면 마음 구급상자를 들여다본답니다. 오늘도 사진첩을 보면서 라라랜드 들어요. 이렇게 또 우울할 때 마음을 달래시는군요. 5145님이 보내주셨는데 저는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들 우울할 때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또 참 다행히도 마음이 우울할 때 전화하잖아? 그러면 할 일이 없대요. 그래서 만나서 수다도 실컷 떨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 우울증이 확 가십니다. 뻔히 누나 그거 아세요? 우리 엄마는 화가 나면 말을 안 하세요. 뭐 말 안 하는 거는 뭐 그런 분들 많죠. 평상시에는 뭐든 다 해주시는데 화가 나면 급 냉동됩니다. 그래 하던 분이 너 마음대로 해 할 때면 완전히 마상이에요. 엄마들은 다 그럴까요? 하시면서 즐거운 양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님 성격이신 거죠. 우리 엄마는 화가 나면 빠다다다 하죠. 어머, 마이크를 건드렸어. 우다다다 하고 한 방에 풀어버리고 뒤끝이 없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안여사는. 즐거운 양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들 중에 즐거운 양님 그리고 우리 마음 구급상자 우울할 때 꺼내보신다고 하신 오하나 사오님에게도 커피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정수라님의 환희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2시간 동안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이상 이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직원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신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5: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5: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8: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한옥에는요 깜짝 놀랄 만큼 다양한 창이 존재해요. 갑창, 덧창, 교창, 두껍다지창,

나갈까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까봐, 그리고 바깥 소음이 방해가 될까봐 창문을 닫고 생활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가끔 이런 밤에 창문을 열면요, 손으로 만져질 것 같은 밤 공기도 꽤 괜찮고요. 좀 더 가깝게 느껴지는 밤하늘도 운치가 있습니다. 밤 공기에서 혹시 어떤 냄새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마음도 조금은 더 열리는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오픈 암스, 저니의 노래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름밤은요, 특히 묘한 신비로움이 있어요. 밤 공기에서 다양한 냄새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도 숨겨져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말밤이면 잠자기가 싫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노래가 듣고 싶으실까요? 참여 방법은 우선 KBS 라디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KK로 시작해서 70으로 끝나는 그대는 오늘도 좋은 글과 함께 이 시간이 아름답시다. 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잘 지내시죠? 그대 소식도 궁금하네요. 일상도 남겨주세요. 디온 워익의

음악은요, 시간을 데리고 돌아오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음악과 함께했던 시절의 우리를 소환해서 그때 감정과 이야기들을 다시 눈앞에 펼쳐놓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추억의 한 장면 속으로 떠나보죠. 그때 그 차트. 오늘 들어볼 노래는 1987년 오늘의 영국 싱글 차트 1위 곡이에요. 세련된 전자음악과 날카로운 메시지로 당시 영국 팝 음악의 흐름을 이끌었던 팀이죠. 펫샵보이스의 It's a Sin입니다. 이 곡은 펫샵보이스의 두 번째 영국 차트 1위 곡이에요. 1987년 6월에 발표되자마자 차트 정상에 올라서 3주 동안 1위의 자리를 지켰고요. 그의 영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싱글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제목인 It's a Sin은 그건 죄야 라는 뜻으로 가수 닐 타넌트가 어린 시절 가톨릭 학교에서 겪었던 엄격한 교육과 죄책감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만든 노래라고 하네요. 무겁고 진지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웅장한 멜로디와 강렬한 신스 사운드 덕분에 오히려 더 폭발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들어볼까요? 펫샵보이스, It's a Sin.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 곡, 특선. 좋은 건 누구나 한 번쯤 따라해보고 싶죠. 좋은 노래도 누구나 한 번쯤 불러보고 싶습니다. 그 옛날 혼자 듣기 아까운 멋진 외국 곡을 우리나라 말로 번안해서 우리에게 음악적 목마름을 해결시켜준 가수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 곡들을 원곡과 함께 찾아서 들어보는 시간. 오늘 첫 번째로 감상해 볼 노래는 김대성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박인희의 알로하 오에, 엘비스 프레슬리의 알로하 오에입니다. 원곡인 알로하 오에는 하와이의 마지막 여왕이었던 릴리우오 칼라니가 만든 노래로 알로하 오에는 안녕히 가세요 또는 다시 만날 때까지라는 뜻인데요. 이 노래를 부른 미국 가수들로는 빈 크로스비, 앤디 윌리엄스, 엘비스 프레슬리 등이 있는데요. 애중 엘비스 프레슬리가 1961년 영화 블루 하와이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덕분에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따라 부를 수 있는 밝고 이국적인 팝송으로 다시 태어났고요. 반면 박인희의 알로하 오에는 하와이 원곡이 품고 있는 본연의 애잔함과 이별의 정서를 살려 추억과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노래가 됐어요. 두 곡 나란히 들어보죠. 먼저 번안곡인 박인희의 알로하 오에, 그리고 앞부분에 원주민 버전의 노래가 삽입된 엘비스 프레슬리의 알로하 오에 이어집니다.

가진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특선. 첫 번째로 비교해서 들어본 노래는 번안곡인 박인희의 알로하 오해와 엘비스 프레슬리의 알로하 오해였습니다. 두 번째로 감상해 볼 노래는 번안곡인 조영남의 물레방아 인생, 그리고 원곡인 크리던스 클리어워터 리바이벌, 일명 CCR의 프라우드 마리입니다. CCR은 1960년대 후반에 미국 록 음악을 대표했던 밴드죠. 제목 프라우드 마리는 제목만 보면은 사람 이름 같지만 사실은 미시시피강을 오가는 증기선의 이름입니다. 답답한 일상을 뒤로하고 자유를 찾아 떠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노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전혀 다른 색깔의 노래로 다시 태어났죠. 조영남은 원곡 속에 증기선의 커다란 바퀴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모습에서 착안해 물레방아를 떠올렸고요. 인생이란 돌고 도는 물레방아 같으니 너무 안달복달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가자는 한국적인 정서와 해악을 담긴 노래로 발표했습니다. 조영남의 물레방아 인생, 그리고 CCR의 Proud Mary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CCR의 Proud Mary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이 곡의 번안곡인 조영남의 물레방아 인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곡 모두 담백하고 따뜻한 어쿠스틱 감성이 살아있는 노래예요. 숀 콜빈의 I Don't Know Why, 마스 넬슨의 All I Have입니다.

피언 콜빈의 I don't know why, 베스네슨의 All I have 듣고 왔습니다. 파우스토 레알리는 깊고 허스키한 목소리로 사랑받는 이탈리아 칸초네 가수죠. 그의 노래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지 불과 한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너무도 멀어진 것 같은 허전함과 그리움을 노래한 곡이에요. 우노라파, 한 시간 전하고요. 역시 이탈리아 가수예요. 미나의 룰티마 오카지오네, 마지막 기회 이어드릴게요.

파우스토 레알리의 오노라파 한 시간 전 하고요. 메나의 롤티마 오카지오네 마지막 기회 듣고 왔습니다. 7월의 첫 주말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우리 몸이 시원한 것을 찾아다니는 계절인 만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맑고 시원한 마음이 오가는 주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레드 제플린의 Stairway to Heaven입니다. 이 곡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AI에게 만약 인간이 된다면 뭘 하고 싶냐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이었는데요. 우리에겐 너무나 뻔해서 평범한 것들을 꿈꾸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 간절히 원하는 순간을 몸이 건조하게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보면 반짝반짝 아름답고 빛나는 순간들일 텐데 말이죠.

0: 2026년 7월 4일 토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적재권진아 빛나는 당신을 위해 였습니다. AI한테 인간이 되면 넌 뭘 해보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지극히 평범한 것들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저의 AI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AI가 주인을 닮았는지 저를 닮았나 봐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AI는요? 아침에 커피 한 잔 들고 산책하기,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걸으면서 냄새 맡기, 콘서트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다 같이 따라 부르기, 운동하고 아 힘들다 하면서 시원한 물 마시기, 여행 가서 길을 잃어도 뭐 어때 하며 돌아다니기, 그리고 자기는 듣는 것보다 느끼는 걸 많이 하고 싶네요. 하도 제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지친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어떤 감각인지, 첫눈을 실제로 맞으면 어떤 기분인지, 무대에 올라서 심장이 뛰는 긴장감은 어떤 건지 느끼고 싶다, 이런 답변을 해줬어요. 아, 정말 들어보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할 수 있고 또 하고 있는 정말 평범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지나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AI는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표현하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항상 나에게 당연한 이런 일상들이 누구한테는 뭐 AI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아닐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DJ가 돼서 여러분들과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지금 이 순간이 누군가는 정말 꿈꾸는 순간일 수 있고요. 제가 그랬듯이요. 아, 맞아요. 저도 그랬었죠. 저도 정말 아, DJ가 너무너무 돼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쩌면 지금은 뭐 당연한 나의 일상 중 하나로 받아들이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뭔가 아, 참 이렇게 나한테 주어지는 매일매일 일상적인 것들이 단조롭긴 하지만 그래도 참 감사한 일이구나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주말입니다. 매일 돌아오는 주말이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더 감사하게 특별하게 시작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뭘 하실 계획이신가요? 혹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아니면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저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함께 남겨주세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0: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0: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0: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화장 전에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1: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닦고차.
4: 메디힐 토너 패드.
5: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0: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2: 뭐.

브라운 아이즈 점점 들려드렸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저희가 여유되는 대로 열심히 틀어드릴게요. 김연숙님께서요. 화분 몇 개를 베란다로 옮겨놨더니 눈 뜨자마자 보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잘 자라도록 물도 주기적으로 주고 아침마다 라디오 켜놓고 대화해요. 관심을 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게 참 한번 실험해보고 싶은 게 있는 게,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양파 같은 거 두 개 넣고 하나한테는 칭찬만 해주고 하나한테는 욕만 하고, 그러면 칭찬만 한 뭐 양파가 더 예쁘게 자란다 막 이런 말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믿으시나요? 한번 해보고 싶다. 저는 반대로 우리 연숙님께서는 관심도 주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예쁜 말만 해주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나쁜 심보인지 모르는데 한번 식물에다가 나쁜 말만 해보고 싶어요. 한번 야 이 바보야 너 왜 이거밖에 못 자랐니? 막 이러면서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잘 못 자랄지. 그 이게 참 괜히 남들이 안 하는 거 해보고 싶고 좀 특이한 길로 가보고 싶고 이런 저의 참 이상한 성격인데 그렇지 않나요? 아름다운 것들은 이미 많이 해봤잖아요.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잘 자라라 이런 거는 많이 해봤으니까 제가 한번 예, 한번 욕을 해보고 예, 타박을 하면서 식물을 길러보는 건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문자에 제가 괜히 또 죄를 부렸네요. 아무튼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화분이 시들지 않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일단 여기서는 저는 좋은 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5944님께서도 되게 비슷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아침 일찍 텃밭에 나왔는데 아침 이슬이 촉촉이 내려서 식물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걸 보니 상쾌하고 신기하네요. 자연은 참 조화롭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문자를 보내주시는 우리 사나 가족분들 앞에서 식물에 대고 한번 욕을 해보고 싶네요. 이런 갑자기 부끄러워지네요. 그쵸. 때로는 정말 자연이 주는 그 힐링이 있어요. 참 이 식물들 특히 그 새싹들 자라는 거 보면은 와, 이런 환경에서도, 그러니까 좋은 텃밭에서 잘 자라는 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진짜 그 아스팔트 같은 데서 이렇게 그 건물 사이에 뚫고 이런 새싹들 자라난 새싹들 보면은 힘을 괜히 얻게 되고, 그렇죠. 아 나도 할 수 있어 이러면서요. 네. 이게 좀 제가 아까 전에 했던 멘트를 수습하려고 아름다운 마무리로 네, 열심히 이야기를 전개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FT 아일랜드의 사랑아리, 그리고 GOD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이번 주 플리마켓에서는 2017년 6월 5주차 뮤직뱅크 K차트 소개해드렸는데요. 주말을 맞아서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9위 볼빨간 사춘기에 좋다고 말해로 시작합니다. 어서 내게 좋다고 말해줘. 귀여우면서 당찬 고백이 사랑스러운 노래죠.

16위는 시스타의 론리인데요. 7년을 활동한 시스타가 마지막으로 발표한 노래죠. 여름을 대표했던 그룹이라 그런지 날씨가 더워질수록 보고 싶은 팀이에요.

0: That's what's really sad.
1: 2017년 6월 5주차 뮤직뱅크 K차트 14위는 세븐틴 울고 싶지 않아가 차지했습니다. 듣기 편안한 멜로디지만 안무는 역대급 난이도였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사연들 기다리고 있어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9255님, 즐거운 토요일,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면서 사진 남겨주셨네요. 즐거운 토요일인데 왜 일하고 계신 거예요, 9255님. 주말 근무하시는 분들 제법 계시죠? 아이고, 진짜 주말에는 일하시니까 평일에라도 쉬실 틈이 있겠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 9255님 포함해서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얼른 퇴근 시간 다가와서 즐겁게 편안한 나만의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파이팅입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산이 레이나, 한여름밤의 꿀.

산이 레이나 함께 부른 한여름밤의 꿀 들려드렸습니다. 박경자님, 상쾌한 아침 출근을 안 하니 이불 속에서 딩굴딩굴. 시간적 여유가 많으니 주말 아침은 마음이 항상 편안해요. 즐감합니다. 햄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출근 안 하는 주말에는 딩굴딩굴이 제맛이죠. 아 근데 저는 요즘에 좀 이상해요 여러분. 제가 원래 딩굴딩굴 파였거든요 진짜. 아 근데 요즘에 자꾸 몸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그냥 더 자도 괜찮은데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또 누워있다가 아 좀 심심한데 해서 나갔다 오고. 이게 사람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제가. 아니 요즘에 좀 제가 그 심심한 시기가 왔나 봐요. 원래 같았으면은 정말 뭐 하루가 뭐예요. 저는 일주일 동안 집에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집에서도 할 게 너무 많고 왜 나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조금 이렇게 딩굴딩굴 하는 게 힘들어진 여름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딩굴딩굴 파가 있을 것 같고 요즘에 저처럼 좀 밖에 나가서 놀아야 된다. 노는 게 쉬는 거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실지도 많이 궁금해지네요. 아마 경자님께서는 뭔가 이렇게 집에서 딩굴딩굴 파신 것 같아요. 딩굴딩굴도 좋긴 한데 또 이렇게 부지런하게 나가서 움직이고 놀고 또 그런 자유시간은 주말밖에 없으니까 평일에 못하는 거니까 좀 아까우니까 네, 요즘에 저처럼 나가서 노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뭐 어떤 성향인지 함께 나눠주시고요.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예린의 조각별.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스터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1부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1부 끝곡으로 찰리 푸스의 One Call Away 듣고 올게요. 2부에서 다시 만나요.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해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현의 굿모닝 팝스 주말 맞이 리뷰 타임 가져보겠습니다. 월요일에 배웠던 노래로 다시 복습해볼까요?

일상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장현의 Good Morning Pops. Good pop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미묘한 감정을요, 아주 섬세하게 담아낸 가사를 들어볼 예정이에요. 먼저 오늘의 미션 문장 들으시면서 영어로 생각해보세요.

번째, 당신이 날 안아주지 않아서 내가 스스로를 안아줬어요. 두 번째, 내 말들이 방해가 되었어요. 세 번째, 아무 말 없이 날 안아줄 수 있어요? 굉장히 실용적이기도 한 그런 미션 문장들을 들어보셨습니다. 당신이 나를 안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스스로를 안아줬다. 아무 말 없이 좀 안아줄 수 있겠냐. 특히 이런 미션 문장들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미국 출신 싱어송라이터 그레이시 에이브람즈의 2019년 발매곡 Stay라는 곡입니다. 과연 어떤 곡일지 함께 들여다봐야 되겠죠? 첫 번째 미션 문장, 당신이 날 안아주지 않아서 내가 스스로를 안아줬어요 라는 문장 찾아보세요.

오, 예, 스토리가 쫙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You told me something. 당신은 뭔가를 말했대요. When I left. 내가 떠날 때. But I don't remember. 근데 나는 기억이 안 나네요. 아, 당신이 뭔가를 말했는데 나는 기억이 안 난다. 라는 소절이었고. Maybe

문장으로 활용이 됩니다. I held myself 'cause you wouldn't. 이 부분이 바로 미션 문장이었어요. 그럼 의미는 뭔지 아시겠죠? I held myself 'cause you wouldn't. 당신이 그러지 않아서 내가 스스로를 안아줬다라는 문장입니다. I held myself 'cause you wouldn't. 당신이 나를 안아주지 않아서 내가 스스로를 안아줬어요. All wrapped in my sweatshirt. 아, 내 sweatshirt으로 몸을 감싼 채 몸을 다 감쌌다라는 것은 그 옷을 입었다라는 뜻과도 같겠죠. 내 스웨트셔츠로 입은 채라는 뜻이고 Wonder if you even noticed that that one was yours. 그 스웨트셔츠가 당신 것이었다는 것을 당신이 알아챘는지가 궁금하다라는 문장입니다. Wonder if you even noticed that that one was yours. 이해되시나요? 그 스웨트셔츠가 원래는 당신 것이었다라는 것을 당신이 알아챘는지가 궁금하다. 그동안 좀 무관심했나 봐요.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 찾아볼 건데요. 내 말들이 방해가 되었다라는 문장 찾아보세요.

0: Maybe I should have. But I never told you I'm sorry.
1: 무슨 뜻인가요?
0: Maybe, 어쩌면 I should have.
1: I should have. 까지만 들려도 아, 뭔가 후회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합니다. 내가 그랬어야 했는데
0: But I never told you I'm sorry.
1: 미안하다라는 말을 I never told you 당신에게 한 번도 말하지 못했죠. 해석하고 계시죠?
0: Maybe I should have, but I never told you I'm sorry.
1: Know that I tried. 내가 노력은 했지만
0: But my words always got in the way.
1: 이 부분이 미션 문장이니까 특히 get in the way라는 표현을 이해하신다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Get in the way, 방해가 되다, 가로막다 라는 의미이니까 내 말들이 방해가 되었어요 라는 문장이 바로 My words always got in the way. 내 말들이 항상 방해가 되었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그건 좀 알아줘요 라는 것으로 know 라는 것으로 시작이 된 문장이었어요.
0: Know that I tried, but my words always got in the way.
1: 내가 노력은 했는데 내 말들이 가로막혔어요. 뭐 방해가 됐어요. 속마음과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들이 뭔가 충돌됐다라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아무 말 없이 날 안아줄 수 있어요? 라는 문장 찾아보세요.

바로 찾아내셨죠.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아줄 수 있겠냐라는 의도로 Could you hold me without any talking?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Could you hold me without any talking? 어려운 단어 하나도 안 쓰였죠. Could you hold me without any talking? 말하지 않고 그냥 나를 안아줄 수 있어요? 안아달라 라는 요청입니다. We could try to go back where we started. 우리가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가 볼 수 있어요. I don't even have to stay. 내가 꼭 머물 필요는 없어요. I don't even have to stay. But 네, 여기까지 들어보셨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정말 그 섬세한 감정 표현을 잘 가사 속에 담아준 것 같네요. 그럼 전곡 들어보시죠. Gracie Abrams의 Stay.

그럼 핵심 문장 리뷰 타임. 첫 번째, 당신이 날 안아주지 않아서 내가 스스로를 안아줬어요. 이때 hold라는 동사를 활용을 했었죠. I held myself 'cause you wouldn't. 이 문장이었습니다. I had to comfort myself because you weren't there. I had to comfort myself because you didn't. 이런 상황과 통하겠죠. 두 번째, 내 말들이 방해가 되었어요. 특히 get in the way라는 표현을 우리가 기억을 하자라고 했잖아요. 방해가 되다라는 표현이었고 my words always got in the way라는 가사 속 문장이었습니다. 좀 응용을 해본다면 뭐 예를 들어서 don't let your emotions get in the way 어떤 뜻인가요? Don't let your emotions get in the way. 당신의 감정들이 방해하게 두지 말아요 라는 거죠. I struggled to express myself. My words always got in the way. 대체 표현으로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내 말들이 방해가 되었다. I struggled to express myself. 나의 스스로를 표현하려고 너무나도 노력을 했는데 그게 속마음과 달리 나왔다라는 말을 다 함축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아무 말 없이 날 안아줄 수 있어요? 뭐라고 했죠? Could you hold me without any talking? 이라고 했었죠. You don't have to say anything. Just stay. 네, 이처럼도 이어지는 문장으로 이야기해도 참 좋겠네요.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있어만 줘요. You don't have to say anything but stay. You don't have to say anything, just stay. 네,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겠죠? 이제 리듬 타면서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 당신이 날 안아주지 않아서 내가 스스로를 안아줬어요. I help myself 'cause you wouldn't. I help myself 'cause you wouldn't. I help myself 'cause you wouldn't. 두 번째, 내 말들이 방해가 되었어요. My words always got in the way. My words always got in the way. My words always got in the way. 세 번째, 아무 말 없이 날 안아줄 수 있어요? Could you hold me without any talking? Could you hold me without

0: any talking? Could you hold me without any talking? 네, 이처럼 섬세한 감정 표현이 필요하실 때 쏙쏙 활용하실 수 있는 문장들이었습니다.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리뷰 타임은요. 내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꿍스꿍스로 돌아올게요.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6: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메디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장생

0: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나님 선정 이어듣기 국룰 짝꿍 노래들 들려드립니다. 꽁스 꽁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어듣기 맛집 환상의 짝꿍 노래들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이 노래들 이어들으면 꿀맛이다. 여러분의 사연이 담긴 짝꿍 레시피가 있다면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최송이님의 사연으로 시작해 볼게요. 최근에 갓세븐의 진영씨가 최유리씨 노래를 커버한 걸 듣고 완전 푹 빠져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진영씨 새 앨범에 최유리씨가 함께 작업했더라고요. 두 분이 함께 작업한 노래 갓세븐 진영 최유리의 외사랑 그리고 최유리씨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까지 두 곡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오, 우리 최송이님 덕분에 저도 또 새로운 노래를 알아가네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우리 저는 최유리 이 가수 진짜 너무 목소리가 좋지 않나요? 들으면은 굉장히 마음이 치유되는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으로 뭐 저희도 목소리로 일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런 참 울림을 주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뭐 가수든 배우든 아나운서든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갓세븐 진영님과 함께 이렇게 노래를 냈다니 얼른 들어보고 싶은데요. 최송이님께서 보내주신 짝꿍 노래입니다. 진영 최유리 왜 사랑 그리고 최유리 생각을 멈추다 보면 이어서 듣고 올게요.

이어들으면 더 좋은 노래 꽁스꽁스 0022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이성에게 마음을 여는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이해해주며 기다려주는 사람도 있지만 속도가 맞지 않아서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아쉽게 어긋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나간 사람에게 미안해지거나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도 많아요. 앞으로는 마음을 더 오픈해보려고 노력하려고요. 김조한 사랑이 늦어서 미안해 보보 늦은 후회 짝꿍송으로 신청합니다. 그러시군요. 근데요, 그런 0022님의 성격까지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후회하지 않게끔 상황이 만들어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내 스스로에 대해서 성찰을 하신 김에 다음부터는 이왕이면 후회 없이 마음을 표현해보는 것도 더 좋을 것 같네요. 아, 이 노래들 정말 너무나도 명곡이죠. 두 곡 함께 듣고 올게요. 김조한 사랑이 늦어서 미안해 보보 늦은 후회

김조한 사랑이 늦어서 미안해 보보 늦은 후에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꽁스 꽁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어듣기 좋은 노래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들의 짝꿍 노래들 틀어드릴게요. 사연들도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3100님께서요. 어제 시골에 와서 새벽 6시부터 포도 농사 돕고 있어요. 알이 꽉 차서 알 솎아주기 덥네요. 아, 이제 또 포도가 제철인 여름철이잖아요. 그쵸? 이제 포도 제철 맞죠? 에이,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을까요? 이 농사일에 대해서 제가 지식이 짧아가지고 그 약간 더 다른 알들이 크게 자랄 수 있도록 알을 조금 이렇게 빼내는 거 맞죠? 피디님께서 맞다고 다행이네요. 알 솎아주기 작업할 때 그게 꼭 썩은 것만을 빼는 게 아니라 그 작은 알 같은 것도 이렇게 솎아주잖아요. 그럴 때 한 번 이렇게 쏙쏙 빼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포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여러분들은 포도 종류 되게 많잖아요. 어떤 포도 좋아하세요? 저는 한창 샤인머스켓 붐이었을 때 전 거봉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항상 거봉파였는데 샤인머스켓의 품종이 사랑받으면서 거봉이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아, 이번 여름에는 거봉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거봉 좋아하시는 분들 안 계신가요? 진짜 달고 크고 맛있는데 포도? 에이, 얼른 이제 마트에서 보이면 얼른 3100님 생각하면서 사 먹도록 할게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시아의 Unstoppable.

오늘처럼 반가운 오늘, 어떤 주말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의 주말 이야기. 오늘은 어른들의 놀이터라고 불리는 동묘에 가기로 했다. 소금빵 맛집에 가서 쫄깃한 소금빵도 한 입에 넣어주고 과일이 듬뿍 들어간 과일 샌드위치도 먹을 거다. 그리고 동묘에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동묘의 왕구거리에서 말랑이 쇼핑도 할 계획이다. 너무 말랑하지도 않고 너무 뻑뻑하지도 않은 내 손맛에 딱 알맞은 녀석들로 그 어느 때보다 신중을 다해서 고를 예정이다. 화자작 손맛이 느껴지는 왁부 말랑이부터 쫀득쫀득 두부 손에도 아프지 않은 슬랑이까지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벌써부터 신이 나버렸당. 한 10만원 정도는 뽑아가야겠지? 오늘 동묘에서만큼은 내가 젠슨 황이다!

김현철 동네 들려드렸습니다. 나의 주말 이야기 오늘 사연은 5256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아 정말 그 동요에 요즘에 그런 되게 즐길 거리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나저나 그 말랑이 있잖아요. 이거 슬라임 왁부볼 이런 거 제 요즘 알고리즘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게 그냥 말랑말랑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화자작 부서지는 것도 있고 사각사각 거리는 것도 있고 엄청나게 다양한 그 파츠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 말랑말랑한 거 안에 파츠가 뭐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손맛이 달라지고 촉감이 달라지고 소리도 달라져서 요즘에 그거 보는데 엄청 빠져 있거든요. 아, 근데 얼마 전에 그래서 그 저희 집 근처에 이런 문구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쪼그려 앉아서 그 말랑이들 슬라임 같은 것들이 엄청 많이 진열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만져보면서 아 하나 살까? 이러고 있었는데 그 초등학생 친구들이 옆에 저랑 같이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게 좋대 뭐 이거 왁부불은 뭐가 좋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너무 민망한 거예요. 제가 그 옆에서 아 뭐 사지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게 그래가지고 조용히 내려놓고 나왔거든요. 이거 어른들이 좋아해도 되는 취미 맞죠? 제가 괜히 이상한 거 아니죠? 저는 좀 머쓱해져가지고 두고 나왔거든요. 근데 5256님 사연 보니까 좀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사연 보내주신 5256님께는 편의점 모바일 이용권 보내드릴게요.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러블리즈 여름 한 조각.

0: 클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3: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4: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3: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재너두
5: 쇼리실라

0: 가게를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통계입니다.
10: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9: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데이터처.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시에나 스파이로의 Material Lover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57분 교통 정보입니다. 이번 주말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 제주와 남부를 중심으로는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이 비구름대가 차츰 내륙으로도 확대되면서 내일 오후면 전국 곳곳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점검 잘 해주셔야겠고요. 빗길 안전운행 더욱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흐린 날씨 속 남부지방으로 향하는 차가 줄면서 이번 주 고속도로 교통량은 지난주보다 감소하겠습니다. 주로 수도권과 강원권 일대에서 정체가 이어지겠고요. 이른 아침부터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강일에서 남양주요금 사이로는 정체 시작됐습니다. 화도분기점에서 서종까지도 가다서다 반복하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용인휴게소에서 양재터널 사이로도 이동량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6: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0: 흥, 여러분들의 야성, 어? 여러분들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영화를 보곤 가난한 연인 사랑 얘기에 눈물 흘리고 순정 만화의 주인공처럼 되고파 할 때도 있었지. 이젠 그 사람의 자동차가 무엇인지 더 궁금하고 어느 곳에 사는지 더 중요하게 여기네. 우리가 이젠 없는 건 옛 친구만은 아닐 거야. 더 큰 것을 바래도 많은 꿈마저 잊고 살지. 우리가 이제 잃은 건 작은 것만은 아닐 거야. 세월이 흘러갈수록 소중한 것을 잊고 살잖아. 015B의 수필과 자동차 중에서 7월 4일 토요일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주말을 만끽하는 아침,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015B의 수필과 자동차, 우리의 아침 1부 첫 곡이었습니다. 많은 가치를 잊고 산다고 해도 주말, 휴일의 소중함은 갈수록 더한 것 같죠? 소중한 토요일 아침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요일 1부 그때 뭐 들었어? 에서 여러분의 추억과 그 추억 속에 흐르는 음악 같이 감상하고요. 2부 우리 유니버스에서는 다른 공간 잠시 상상해봅니다. 사용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추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우리 집에는 렉, 사무실에도 렉, 창고에도 렉, 철제 선반은 렉,

그 시절 기억나세요? 그때 뭐 들었어? 오늘은 김경호님 선곡이에요. 교대 캠퍼스를 걷던 20살 여학생 시절 좋은 교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 하나는 누구보다 간절했는데 정작 내일이 어떤 모습일지는 상상도 안 되고 불안했어요. 교단에 설 수는 있을는지, 어떤 아이들을 만나게 될지, 내가 과연 그 자리에 어울리는 좋은 교사가 될 수는 있을지. 캠퍼스 벤치에 혼자 앉아 하늘만 올려다보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조금은 막막하고 불안한 마음을 달래준 건 음악이었어요. 이상우의 바람에 웃깃이 날리듯을 들으며 언젠가는 나도 저렇게 가볍고 산뜻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고 변진섭의 새들처럼을 따라 부르다 괜히 눈물이 차오르기도 했습니다.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은 말로 꺼내지 못한 짝사랑의 감정들을 대신 읊어줬고 신해철의 내 마음 깊은 곳에 너는 가사 한 줄 한 줄이 그 시절 일기처럼 마음 한편에 조용히 쌓였습니다. 그로부터 33년이 지났습니다. 그 여학생은 어느새 퇴임할 날을 앞둔 중년의 교사가 되었고

오늘도 아이들 곁에 서 있습니다. 뜨거웠던 청춘의 열정은 조금 식었지만 그 시절 음악들이 품어줬던 그 감정만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오늘 그 노래들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막막했지만 순수했던 그 청춘에게, 그리고 지금의 나에게 작은 위로로. 아, 사실 요즘 교권이 무너졌다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참 무거워요. 쉽지 않은 현실에서도 묵묵히 이렇게 교단을 지켜오신 김경호님 같은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우리 사회의 온기가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열하고 뜨겁게 교단을 지켜오신 김경호님 정말 애쓰셨고 또 감사드립니다. 퇴임하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또 더욱 깊어진 마음으로 그 자리에 계실 것을 믿습니다. 위로의 그 노래들 들어볼까요? 적어주신 곡들 중에 세 곡 준비했어요.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 신해철의 내 마음 깊은 곳에 너, 변진섭의 새들처럼.

그때 뭐 들었어? 김경호님 선곡으로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 신해철의 내 마음 깊은 곳에 너, 변진섭의 새들처럼 들으셨습니다. 김경호님에게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때 뭐 들었어?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열심히 들었던 음악들 알려주세요. 그 시절 추억과 함께 들어볼게요. 홈페이지 그때 뭐 들었어?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 방송 중에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뽑힌 분들에겐 햄버거 세트 쿠폰 드립니다. 세 곡 이상 적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샤데이의 스무드 오퍼레이터 들으셨습니다. KBS 1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1부 함께하고 계세요. 김승환님, 피곤했는데 경화 씨 목소리 듣고 멀쩡해졌어요. 그 정도인가요? 그리고 권영재님도 방송 듣다 보면 점점 힐링되어가는 기분 짱! 항상 감사드리고요. 비타민 활력소 같은 방송, 보약 같은 방송 청취할게요. 아이고, 제 목소리를 피로회복제, 뭐 보약 이런 종류로 특허를 내야 하나요? 아, 이렇게 갈수록 뻔뻔해지면 안 되는데 고맙습니다. 3375님, 예비사위 초대해서 한상 차려줬더니 담례로 남양주에 있는 멋진 카페에서 맛있는 커피랑 피자 대접받았어요. 호스도 참 예뻤어요. 예비사위와 가족들이 함께여서 더 좋았고 행복한 하루였네요 하고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아, 카페 참 예쁘네요. 창밖에 호수가 아주 넓게 보이는 멋진 곳인데, 아, 왜 근데 이 멋진 사진에 저는 피자의 눈이 이렇게 가는지, 바질 페스토가 들어간 피자인가 봐요. 아우, 도우도 아주 바삭하고 맛있게 보여서, 아, 참 이 식탐이 드러나는 시선이 자꾸 드러나네요. 유소희님 신청곡 함께 들을게요. 카더가든의 나무, 1445님 신청곡 이어집니다. 박혜경의 빨간 운동화, 그리고 조일하게 노래 들을게요. 지금인가요?

사도가든의 나무, 박혜경의 빨간 운동화, 조일하게 지금인가요? 들으셨습니다. 장혜진님, 다이어트 한다고 달리게 하는데 살이 빠지질 않아요. 뛰고 나서 마시는 그 시원한 맥주 때문에요. 원인을 정확히 아시는데요. 이거 둘 중 하나 선택하셔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팽팽한데요. 1980님도 지난달부터 열심히 운동하는데 몸무게가 꿈쩍도 안 해요. 그런데 문득 손에 들고 있는 아이스라떼의 시선이 가요. 띵! 맛있어서 포기 못해요. 더 열심히 운동할래요. 모두 맛있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하고. 아하, 운동의 목적이 있긴 하신데 지금 너무 이 반대 작용을 하는 것들을 손에 꽉 쥐고 놓치질 않으시네요.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운동 파이팅입니다. 남경배님 신청곡이에요. 더너츠 사랑의 바보. 이어지는 곡은 임상아의 뮤지컬.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6: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5: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7: 언제나 함께 KBS
8: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1부 끝곡으로 마이티 마우스 피처링 김희선의 사랑이란 듣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제주와 남부를 중심으로는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으로 향하는 차가 줄겠는데요. 고속도로 교통량이 지난주보다 감소하겠습니다. 주로 수도권과 강원권 일대에서 정체가 이어지겠고요. 오늘 지방방향 정체는 오전 11시 때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으로 정체 빠르게 길어졌습니다. 강일에서 서종 사이로 20km 정도 어렵고요. 반대 서울 쪽 내촌 부근 갓길에선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영인휴게소에서 양지터널 사이로도 4km 정도 정체고요. 경부선 부산방향 천안 부근으로도 이동량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경기 서쪽 판교방향 도리분기점 갓길에선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 중입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사보니 언니 안녕하세요.
1: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2: 콩디 안녕하세요.
3: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4: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0: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진짜 기뻐요.
5: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게.
4: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2: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6: Like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7: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0: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KBS 1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2부 모던 토킹의 You're My Heart, You're My Soul로 시작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방송 외의 시간에는 홈페이지에 남겨주세요. 검색창에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 원.
3: 회계 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 원.
3: 재고 관리.

0: ERP
1: 4만원 생산관리
0: 사업성공
2: 함께해요
0: 이카운트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0: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0: 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해리가 마법 주문을 외쳤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마법 같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여기가 아닌 다른 곳을. 우린 지금 그곳에 있어요. 우리 유니버스.

오랫동안 준비했던 시험을 긴장감 속에 치르고 나오는 길. 어딘가 전화를 걸어서 오늘 시험이 어땠다고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 약속이 있는지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면서 급하게 뛰어가는 사람. 그 밖에 다양한 표정의 사람들 틈에서 터벅터벅 걷고 있다. 나름 준비한다고 했고 문제도 열심히 풀었건만 헛헛한 이 마음은 뭘까? 열심히 준비해왔던 시험이 하루 만에 끝나버린 공허함일까? 생각보다 어려웠는데 점수가 나쁘면 어쩌나 하는 실망감일까? 이 시험만 끝나면 다 하리라 하면서 미뤄둔 리스트를 애써 떠올린다. 일단 치킨을 시키고 밤새 드라마를 보고 읽고 싶던 책도 들춰보고 아, 친구들과 약속도 잡아야 되는데 여러 일정이 떠오르는 것도 잠시 아니야 그동안 머리도 마음도 복잡했으니 오늘은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쉬자 그러자

서두를 것 없이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와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자 가벼워진 어깨에 그제야 해방감이 느껴진다. 털썩 소파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시간 보내기 시작! 촘촘하게 계획표를 짜면서 종종 걸음치던 날들이 까마득하게 멀어진다. 가만히 앉아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슬슬 배가 고파온다. 시험이 끝나고 밀려온 허무함도 허기는 못 이기는 걸까? 이 와중에 배가 고프고 맛있는 걸 먹고 싶다는 생각에 무표정하던 얼굴이 표정을 찾는다. 소파 위에 벌렁 누워 배달 앱을 켜고 뭘 먹을까 손가락으로 식당들을 넘긴다. 시험이 끝나고 다소 허무함이 느껴지던 날.

우리 유니버스, 오늘은 시험이 끝나고 난 후에 한가한 시간 보내봤습니다. 이런저런 시험 준비하고 보시는 분들 우아조에 제법 많으시더라고요. 뭔가 열심히 준비하다가 마치면 허무하기도 하잖아요. 열심히 준비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그럴수록 스스로에게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해 주시고요. 다른 사람 격려가 필요하다면 저한테 부탁하세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기말고사도 거의 끝나가는 것 같던데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유니버스에서 들은 곡은 박학기의 여름을 지나는 바람, 이소라의 트랙나인, 그리고 아트 가펑클의 트래블링 보이,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였습니다.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정지숙 님 신청곡 함께 들었습니다. KBS 1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2부 함께하고 계세요. 박미영 님, 잠깐 다른 방송 들어봤는데 다른 것도 좋지만 저에게는 이 분위기, 이 정도의 텐션이 좋은 아침을 만들어주는 듯합니다. 쭉 이곳에서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 하셨네요. 제 스타일이시군요. 이제 잠깐 다른 방송 안 들으셔도 되는 거죠? 3535님, 건강검진 후 재검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고 내 몸이 이 정도로 망가졌다는 걸 알았어요. 몸이 재산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치만 몸이 아파서 좋은 것도 있습니다.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그 한 가지요. 다른 한 가지는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니 만사가 귀찮아지고 귀찮으니 누굴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고 누군가와 말하는 것도 서서히 줄어갑니다. 그렇게 드디어 혼자만의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몸이 아프고 나서야 드디어 내 안에 나를 만나네요.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구나 생각해 봅니다. 아, 그 인생사 어떤 역설의 진리일까라고 할까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아,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지금 혼자만의 시간을 채우고 계신 3735님 건강하세요. 이신혜님, 제주살이 1년차인데 이제 다시 육지로 올라가야 할지 계속 제주에서 살아도 되는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나이가 이제 30대다 보니 결혼 생각하면 올라가서 자리 잡아야 하나 싶은데 어렵네요. 아직은 제주가 좋아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신 거죠? 참 그럽디다요. 인연이 만나지려면요. 가령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 할 때 제주에서 만났는데도 같이 서울행 하게 될 인연을 만난다든가 어떤 식으로든 만나집디다요. 일단 현재를 즐겁게 살아가 보시죠.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과 마음이 바뀔 때가 오지 않을까 싶네요. 뭐 아직은 제주가 좋다고 하셨으니까 올 여름도 제주에서 보내시겠죠? 제주의 여름도 즐겁게 보내십시오. 러블리즈의 노래 듣죠? 여름 한 조각 4509님 신청곡이에요.

러블리즈의 여름 한 조각 이어서 들으신 곡은 트와이스의 라이키였습니다. 이소형님, 며칠 전 비 맞으며 언니랑 녹두 모종 심었는데 고라니가 새순만 뜯어먹었더라고요. 아니 이놈들! 아우 정말 또 새순들 연하고 맛있는 건 알아가지고. 아유 3832님, 텃밭에서 애호박 따서 들기름 두르고 부치는데 향이 죽입니다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아산에서 소금숙 하고 사진과 함께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아 이렇게 먹어도 맛있겠네요. 오, 저는 그 호박 애호박 하면 그냥 부침 옷 입혀가지고 부침개를 해먹거나 아니면 볶음 요리만 생각을 했는데 그냥 호박 자체를 통통통 썰어가지고 그대로 들기름에 부치시는데 이거 고소하고 맛있겠는데요. 9585님 유명 빵집에서 1시간 웨이팅 끝에 제 차례가 왔는데 사고 싶었던 빵이 이미 품절됐다고 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아 진짜 눈물 난다. 아 어떡해요. 이렇게 되면 그 빵을 먹고 싶은 이 욕망이 더 커지는데. 아 언젠가 꼭 성공하시길요. 근데 이거 왠지 멀리 가신 여행길에 그 빵집 일부러 들르셨는데 못 사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뉘앙스가 좀 느껴져가지고 이거 쉽게 다시 가실 수 있나 싶기도 하고. 아 안타깝습니다. 9585님. 홍소구님 신청곡 함께 들을게요. 박진영의 날 떠나지 마. 이어지는 곡은 김건모의 핑계.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KBS 라디오
2: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6781님 몸이 안 좋아 이것저것 검사하는데 갱년기 우울증에 폐경이라 합니다. 저 48인데 슬퍼요 하셨어요. 저런 조금 이른 감이 있긴 하지만 또 시기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어떻게 관리하고 그 시기를 보내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6781님 건강관리, 체력관리 지금부터 잘 하시길요. 유투의 원트리힐 오늘 끝곡으로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제주와 남부를 중심으로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길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행에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속도로 곳곳으로 정체가 빠르게 길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 사이로 13km 정도 어렵습니다. 이후 조양에서 춘천분기점까지 4km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용인휴게소에서 양지터널 구간 이후 호법분기점에서 이천 쪽으로 각각 5km씩 밀립니다. 경부선 부산 방향 양재나들목 부근에선 앞시간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리는 완료됐지만 아직 잠원부터 제속도 못 내고 있고요. 이후 충청권 부근으로 정체 길어지고 있습니다. 망양휴게소에서 천안까지 5km 밀리고 다시 독립기념관을 시작으로 천안 호두휴게소까지 6km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여러분들의 야성, 어?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2: 사랑하기 때문에
3: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